0: 쇼티에티 나지수 카티토 튜인시 슈퍼맵에 300년 정도면 봐라 산에 사도가 때문에 가서 도비버시 최소주당 감숨주토 배열 안정 전 땅위기 수지 왕준 정기 니도니 서루르 중크 변정기 히말라야 계획 계지 슈람 강고르기 탈선 정도로 급도 뭐 고수배 캡잡나마타 소라 용소 테메 대비적인이 버시 대제 와자르시베 리제 잡든시 버시 로카라 카다가베 누소 수시베티 조선 접도 코에 안에 한조사도 거의 뛰는 게 되럽지 냠들 응은 받세요. 루시 사도로 냠 좀 시집어디. 루시 주가가 뛰던다. 원조 접도 시집도 뛰네. 사도 제제 뉴제다 조선 접도 피워세요. 레제 지시 접도 시버디. 가루크 워시 유바다. 예신 접도 지시 뛰야 시버디. 지념 때문에 토네. 벽이 수준 규제지 튀모만 인비 이왕 초시 응유. 주디 로카라 하사라 간좀시 제발에 간좀디 브루즈 라도 카다체네 쇼시 섬제지 준비로 수와슈베 토럽시 출입하시 예급 류세지집 주지 주랑 쉰바 리징타 중앙농치의 니진시집 리공지 대장 쉰바 유중성 총도로 쉬보마세 시즈장 준비하시 장전정지 고지인 나와스린타 권회才 순신종 孟小林介 총도로 쉬보다 자르로사 딘진지 시즈 준비하시 헤말라야 계획 제지 쇼람 강고르지 타르센 젠도로 니돈 쪽제 로네 송 급추 데랑아니로다 젠도르지 슈겐 팁슈 균시 메바라 치르치네 디 니돈 니생로로 제지 강고르는 제지 제베 퓨중기 즈브니사 지키 젠도르도 즈모르체네 루제다 지네 베르라 군데동타 루제다 유그르 페게르 군데동와 최소수 표지 손행무 제지 레디 계신시도 줄이유 그럼 니 젠도르 뒤니 추이마다 chen zhendu munga guzhi chene lambardo ningzhidang lasa loga xizizuo gyujun bashi. Zhendurji eshiya lomara chobe zhulam chimu xiamatang gyuji lamjigdang zhidu qiba luizai yu gor peki dongwa qiru kuyuxin zhumbaji zhudun zuor qibatang xiulam zi xiuzi gangor dangne himalaya gorwa qiba buzidu qide dabditang denja ngozara qiwa qidin zhendur nyerwe miyu tajung qine 급당부 류젠전도로 튀지지 지구 띵서 비교로 군대 휴생 당화타 리내당 유고로 류제 유고로 총부소 냠제 레남 윤제 메바라 분숨소스 동화 류젠 제주진 딩슈 후다 튀면 제제대 용용제 류제 튀네 뷔제 토비 폐진 조조로 군대 동진 바시
1: 뒤말 급뒤 배부 치부규 히말라야 계위 계지 슝람 강코 타세 젠도 딩히 슈킨 탭세 치위 계지 젠도 싱 규규 젠슈 강코르 카카 터진이 젠두르나 슈바르 용웨 토니 젠두르디 치야토 침봉웨바타 젠두르나 제젠히 순슈타 사퇴게도 냠제 냠네 톰네 자불링키 베봉 야즈윈키 지도된베 편정 통토부 체크 샴르티에고르티 센주센런하 중크이 편정키 히말라야 계위 계지 슝람 강코르 타세 젠두르 급듄베 구소제고 촉제퇴바타 중치 젠슈 강코르 카쇼께 제고르 슈협제 필리핀키 듄지지 링규 루카키 젠쇼바 지피 올티히 나츠 루칸타 엘렌타 어지 데마 필리핀 체네 용웨 루미 유바타 참모 젠투르틴타 슈팅 탕부히 사투 코리오키 나츠 젠롱 캉 참제 총시 송제 칠메 링규 루카키 마후슌키 나츠 루칸타 이달리타 벨루시 요크레 아츠 오비야 체타 타통 중크 강코르동 켄켄하 제뉴키 케주캉 망부케 나처르 춤제 상부톱규 로유치 송체 급디 젠돌키 봉도 응아르위 철신휴친 강코루카 접게키 류세부캬탕 니슈타 강정 사토르 선부타 친체 니시엔타 림신 닝치타 테서 포가 시즈치 총결실 젠돌카 응아체규 힘치 젠돌키 체시 러르신 토르신부타 차다키 슈킨 팁슈 균투 셔신해 히말라야 계획 강코르 타세 젠툴레 레지 치난타 지소 레지 카키 딩쇼 상부타 켈린 토피업제 중국 강코르 류제 튼소키 총지 셔부타 젠둘 셔슈비 부장 직조 헨퐁키 로추키 베베큐 딜롱안 체 젠둘 림바 니차 지르 레바타 티송수 젠슈키 계지 가창캉 토르신해 젠슈 강코르 슈카키 림바타 티신 젠슈 강코르 루카기 홀심캬 쳬르친케 딜루첼레 강코르 루카스므타 치게키 강코르 루카고 티신 게낭키 링규 강코르 루카체케 gup thang bor ru kha dian chang de zhen duo na xiu bu ne ta zhi ru kha kha ki ming tou gui tian zhen duo na xiu bu tian ni pei zhang ge zhong xi xiong ki er ni ta pa lü jie di pie jie dang wei yin bu ta zhen duo ge qi jie ki gang guo ru kha mang bu xi pei tou yong ne pei ji kong bie tang gun dou yong cao qi ju qi gui tou pie xi song zhen zhong kui pen jiang ki hi ma lai ya ge wei ge ji xiong lam gang guo ta se zhen duo gup dun ba xiu ken zhen xiu bei
2: 白吉下辈旁下国人令我堂切不及他听起见独的密切国通令闹事平天给及与国领域入卡起见秀吧乔里游戏俺白了用听堂不行天个内白了用对签不去俺前操班中间上不投局日故切行学他俺前操班来给签不比投局若月切送不真前面领域入卡起见秀吧老人走卡塔儿道行白吉与龙哈将谁不投见独那中间上不投不恰起
1: 开始晚去总打七百银行送不成吕峰入头儿成都领域入卡起真秀吧李超一听他听起真多人谈人一名单儿才来给为女不断特别饶学他一切将千不元气送不成他听真多天天真秀呗牛些他牛些真呗起来再真是听他撒腿最多的呗云叫他压出给不打狂别周围那不怎么领了车上七百苦个不上不是讲也不成过错在我时间王海平听 中亏盆江苏切过茶给不定制新年玩包不钱不给个多钱送不成。过错在我时间是王美那年年陪读干过的监督了大碗用对钱不愿意苦个不让没穷。第六七年苦个不让穷些还将搞不穷些送不成。过错在我时间电子给钱去给客气难去监修不忙不行开始监督了陪不预备包不钱不给个多。矿难被起来之前团队让王美把监督了当对钱不给穷些送不成。
0: 过错在我时间电子塔建起他这天上干过的监督当晚用心给客户清囊起监修不忙不撇不多监督天天留在监督上门一半俺随培育车站前边苦个不上不洗干这一切送不成你老女士路路中国培育的黑马来要给为阶级修囊干过的他是认得都个不对吧今天这边是今年我送过是不是罗达拉这两套数年三不忙不存在于没文件 忙起我呢，人多的请个几个干活，如果人不谈，干活完全拿钱的大事。况且，人都赔的用呢，啥都用这种，那么个事情。下面提过的七里三九的三六呢，轮番成都，邻居如果个干活动静，少人心，他啥人叫呢？许多些来钱没不谈。况且干活人人都那么受控，啥都是参别，叫那个情况处于。这样，控人多的的修订对不对？
3: 苏北经济少俊企业总的听他们的偏执，提这么也不出名。没认为红少俊企业从我不过的为人都能就这么大英雄，红爱国没不了，干过如何个几天呢？啥事用于？况且那我恐怕他们呢没水准，你知道总的企业的做这些做不成。蓝白都各自现在呀，你不了少俊企业养着人都那么大多赚钱，俺现在人都不是不谈，那个时候人多些为的呢。 干活动用的钱呢，人这个重大的区域也需要些使用。人都忙不了，小编也用了点呢。少俊企业干活的选择，是否都在每一系统自己一次了？得了都就有。轮风说到了成都领军如何给入面？少俊企业用的这是从哪门子往多了？人家特别多不起我用呢，让你讲多不起了，准备那玩意不都在做么事用？牛些还想起为少俊企业人都是。
0: 一些人真是不在这村边没给的对过干部领用一把他，咱们矿田的自己的区别留在不宁不行一百公里真是丢不是。第六矿区，轮风成都领军如何拿学不他？培育界如何问呢？真都拿学不是。少俊企业，他是体外亚东这个多了，俺村真是娘子一样，体外是东这就是。真都是体外六村这就是十万元了，没体外忙为培训增长的与村矿区的军工领军十万元。 人都是说，让你当真呀了，准备也不投机，什么有解释不是？当然，人都是听那人说不忙不行，各忙不，人都那学别人用语了，苍龙也不愿相遇。冯雷领军如何给结婚，话不是跟你应变，真说吧，还能没呢？第一车些是，讲到了七八了，马天空，可能问题，如果这边中国什么的，人都是马些空给他不在做了，最多钱有，空。
3: 那年跟这都呢，基准着就按时不同去，还能干过如何去做些什么的区别不是？冯雷领军干过如何去入面？卡伦阿姆斯顿去，那年我做如何了？准备也不脱不穷。
0: rūmī pēnzō jī tēchū lī yōngā sābī yō bē, tā lō kōsō yō nē chī tē chūm chē tēwē yā bā tō yō tō bā rī yō jē sō mā shī yō. Jōng dā rā chī bē gyō rīm nā, khā rōm ā mā sī tūyān jī nē chī nē bā bā sō nē, nyō sē chūn zīn yā bā chī bā tā, rō bā sō rō nyō sē chūn zīn chē tō, sā tō yō kō rī lā tūyān kāng tō bā chī gō jū, chēng gō yō yāng sā chī xīn yō lā, tā lō kōng sō rū gā, sī yīng tō yō tī bā yō tō, lāng tō bā jū rā wā yāng chī xīn yō bā shī yō. Khā rōm ā mā sī tūyān jī ngā sō nyam tō jōng dā rā nyē xē chē bī yī, tī nā nyō sē yō bā yōng kī yō lā, yāng kō yō nyā bā lā mō yō tō, gāng khō rā tōng jō rō kē bā yāng yō. Sā mē rāng kī tē chū xīn bē ngā sō rō jī chūm chā yā bō tō bī rō yī chē yō jē sō mā shī yō. Khuansu tsama, yeghe mancho wa tang, gangwa ruwa mancho wa na yungwa yinxin, sato yun zhelam to nyamzum chung yu. Zhendor zhidh xib ju, rangan zhiyo dan yang xirun chung yu. Zhendor ngoy su ngozo bay tse, khozo yu, nyo shio yu gu, gyanglam sarbay to, rangan zhe nyo ngoy to bay zhigu chi xin yu.
1: Sobay gyanglam penchon lam kyu tong, lam song ru kaki rumi tse, rang chi le ne dianbur song di, juba tse yu dian cha gen lian che xin yu bche. Tere nga nam tsong, sarkub tang nyam to, sato yu lam song ru kaki, mi sim gui dam gyu chi sen to. Sobe jang lam pen jiong tong po, le war dong sar jay ne yu ba ta. Lam song ru kaki ru mi tsong, lo shi po, tak rin to lam song ne de yu. Am de tong tian ho, lam song ru chen ki, ka lam song gyu, tong mei sam duen yi le dian bur jang ne, sabab to shu ki lam tong song xin yu bche. Sobe jang lam am de tong bu, tong tian ho ru chen ki lop duen ba, wang chen ki.
3: Dan nam ma chang man to sa re ba. Nala denzhaq yaqpa usunna, dan nga suk semkyuk tenzhada kya dhirang xie, nga zo la gongzhi dang yung gati, sen mapam le sikda, lo mapam le sikshi yung gyozda, nga suk tala red gukshi dhirang ka gukde lik manasik. Zik nga suk shaklam lamzunga, lam da gyor, anka so kange tukta nga suk tala rok gyor chi, lamzang, an lam tongte gana chin xie xiong se.
1: Lamzung rumi tse yung weni chena, kwan tse, jang lamzung upyu, tatong bang cao cao, xiap shu kang top zhub ki yub chi. Nākchū chōnggīr sīr nī chū, kāng shū lōm sōng nyam chī gōk sōng rū chīng kī rū bīyān xuān pā, dō jī pēn sō kī. Ngān chū lām tā jī lī, nī shū sō chū zām kī jāg lām sōng wā mā sē, māng cō cōr, rō rām tīng nī shū sōng chū chē yu chī sōng chē. Lō mā nā, jāg lām sōng kēn chū, lōm gyū kī dō chē sō chī tī, rāng nī kī chū kī dēn bē kīm shī dā būr zīg yu. Dū lōng dē chīng gō tēn lōm sōng nyam chī gōk sōng rū chīng kī rū bīyān lī xiān bīng, sā tōr jāg lām sōng nē, lō nī shū chīng bē, pē gē chū gyū gyū xuān xīng kī yu. Dui long de qian qiu yu si qim u yu tian kang, gao tian lam song ru qin ki ru bin li xin bin ki. Ru mi su tang zhe zhe ya bu yong ta, to tam qi qi, pe ge jiang bi, tang da ya bu xue tup ki du qi song chi. Kuang gar song, la zi jiang lam song nyam zhe gu song ru ka ki lam song wa sun nam zhe gar sa zu ni. Di gar le gar xiu ni, lo mang song yue la, doi qi kan tian yang, ren kim da bu zi ge yue bji. Kuang gar song, la zi jiang lam song nyam zhe gu song ru ka ki lam song wa sun nam zhe gar ki.
4: Kong ta tsar sa tsin na bu chung de rwa. Ni nam gyu nga tso me su na lok tu, na lip tu buku ki ta. Ama nga tso na lok tos la, ki na kaba lok tos. Ni nga tso na yo ba de lok tos sam, e su su na nang xin si.
1: Sobe chang lam lam gyu ki lam song rumi tse, chang ar lam hi zian par, to me sam duen yi le dian bur chang de, chang lam song ta, ke me lam gyu ki mang cao cao, xiap shu chup ki huyab zhe.
0: Ne gale wun na zu bai se. Jinda jibbe zi jik nian di ngaro, pe rangyong chung di lu zin zin zo gub chubshi ba tang, mi zhi sui jun lu zin zin zo gub chubbe, zhom di bo lu nam chan jindoro xie zirang gu zubba shi. Jindoro thoma ti, laza chung di le tumi zhuga ki tupi dian pion zo tang, naxu chung di le tumi zhuga ki zhala thoma wa ra chi ba shi. Zhom di bo lu jindoro laza tumi zhuga ki lu ziba tupi dian pion zo ji, jindoro ju lu ziba xin tang bie le tang lop zhong shi ju yu bi, pion do qin bu chung. Tien di yin zhendoro tupra lezhi yungwe myndun shi yu yin xie zungba shi. Zhomdi bo lu yin zhendoro nakshu tima zhuga ki lu zeba zhala thome ji, jime zhendoro chu zela tiwa yabon duyun duba chi yu yin xie zungba shi. Khamdi lu zen zhendoro ji zhomdi bo lu yin namchang chu, zhunglu zhomdi bo lu ger ji yin zhendoro tang, sino ger ji yin zhendoro namchang ni zhi zu xie yu ji, ser ji dangma ni tuyun yu pa tang, zhong yung ji sikwe dang chong jir duyun ji lu zeba sun ju so ji zhendoro xiu yu pa shi. Chanda jibbe tse jing ne tse sum nying paar, zhung lu zhomdi bo lu yin zhendor nye gyu tang, jie tse sum nying ji qi zhu tadur chui gomdi lu zhen zhen zho ji ser ki dama thoma di tiong ji yu. Chanda jibbe tse xin ne jie nying paar, sinu an zhendor nye gyu tang, jie tse jie nying ji qi zhu tadur chui yu ma shi. Pe rang yon zhu lu zhen zhen zho gom ju shi bie zhomdi bo lu yin nam zhang ji xin jie bion xin ba wang xiao le yi. Ta ding jie zhendor ten ne, pe rang yon zhong ji rinpo to xio ji zhomdi bo lu yin zhendor xin ma tang, 人修本呢，原定的 中地部落的感情用金鱼了，寻界将鱼，人手不足，出在托本土边。

0: 직수 제도 뒤인 니니지 지심 따종 십주 주비 뒤럽 서베 변종 진료도 다 미리 튼디디 코리아서 몽유라 겐군스 당나 지중기 토그르 나루자 신스 주데 코스의 톰낭탕 디지 나와 되도 당이 바시 니세공 나가르 종기 시행조보다 롭신 롭된비 제튼 리미트베 노조니보다 노조토 켈레 숨주 섭디운티 레네 십지 된주 튼숨 코드에 제바다 디나 롭신 롭된바라 수업에 레네 숨지 숨지 송타 시인 로버 수업에 레네 자도 숨 섭제유 지구에도 냠도 저민지 우제 준비타 자도 태동 레네 우주 소제유 닌세홍 예세치를 개발 하사라 교회 제비 비례 십주 총두토 베징 총세 십주다 정시 도덤 주제 칠의 개비 하사 종제를 변조 단체적인 주제 레디마다 냠도 종제르기 진세 처원 소교타 정제 멍신 소교 소제 나도인데 비례 제대 다세 청진 변조로 피제 때문에 조절로 신지스 코드윈 체위 버시
1: 생겨남서 탱디리 생기 좀제 경고 난캔 대신 정한 라타 아시랍라 십시일 千鬼 난캔 라프스린타 저주 난캔 廖文君 라 년전 슈캔 多시세계 라타 대안힌 탱디 편정 생규 냠자 리생 년전 슈차

0: 가져라 가시가 좀세
1: 좀더 비우니 다 쓰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0: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3: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 지지지
4: 디카라니 헤니 헤정 롱친 년친 레공 헤게 롱친이

0: 네 충두네 제 단답도 나와 근제시도스는 수수 능미나이네리 롭초나이네리 저부처면나이네리 배띠 코르 강제 벌어 가부 시부치년데 미 투약이 능수의 균투네 인제레스동아 그래서 안테리 기난수 슈베 벌어 세약 대동리 전디니에 대두 좀 벌래 안 기난수 이게 되게 손 근데 시도 좀 벌어 말에 지네 가다 몽글림빌라 니네 나와 근제 중구도스는 강제 벌어서디 문에 이왕국 슈 십지도 아승비
1: 그래서 다리 딘데 제기와 레젠 다리 이게 다리 대동디 나와서 침으로 와. 또 당보디 대동디 당보 관수로 소재 된데 제고래 아니 직시에 우르스도 땅한 튜뉴 강으로 양다 신이장으로 와. 다지다 믹스에 다는 거래 순도 있는 스타 버제 우르제 튜뉴 메뉴들이 당마시에 우르스도 오늘 개 우르네 뉴마죠. 그게 전도 당보 주도하다 변하다 매 배쇼 오버 개제.
2: 거다
0: 근데
1: 다 볼로지다도 가부 쉽지 유에 되네. 다 비게 미 배드 바지 올 텐데 다도 자원이네 용서 말했어. 쇼십지 대비. 안데네 다 소조라마 주네레 아니 클리데 건전 소르시지 데스데스 시 앵글리 글리 상주르럽지. 아 도스
2: 이제 이렇게
1: 제체브레. 아주 님도 줘야 다 편주 시로 다 겨로스로 제제. 아주 뭔가 되게 민님도 진제 비게 드네 제체브레.
0: 어 생각 되게 봐. 몽게블라 다 몽게블라 레 코샤 코샤 테브라.
1: 당보 건주 제제 전에 아주 베카 잠제 아니 건조 로와 로와 로와 다지도 와. 당 안주 비게 드려야 드려야 쉽지 시 재난 쉽지 나자. 안 안주 되게 님도 제제 편전 뒤치기 일럽지. 어 도스야제 안주 님도 되는지 대모 당도 도스 되는 거래. 안 뒤치 안주 나는 데데 자거를 줘 주시게 데스 뒤치 여러분 미샹 여러분.
0: 어 좋아.
1: 저게 되지. 뒤치
0: 잡채 노래.
3: 너 당보 뭐 신다 출로 내 뒤치 신규 미너도 와. 다 이제 소스 게 개비나 안 가래 그는 규기 직시에나 좀 말해. 디베 콤 좀 먹고 삼제. 샘자 개지 개주. 내 혼나니 게 이게 우지 되게 하고 싫어 숨나샤.
0: 그제
3: 아니 아무튼 내 로니 보디게 남 규기 되게 했다 내 로디게 이보 시행이 순도 잡아 다양한 알았음 띵네 심슈 시작이
0: 좀 긴구 여자
3: 어디
1: 세상 아 도스 가서 도스 가서 이제 비 데 그래 대모 당보 니보 제 글리글리글리 인상배수로 제제 주도가 되버릇 듯 차 그래 나 내가 믹스에 대한 용조 섭슈디 대한 조 아재 양질 열다 되고
0: 그래 이제 상지라 오늘 전에 님 통다 님친 두스 관계나 망고 된 사 그래 봐
4: 시다 대 이내래 볼로다 저 윤교 시직 문에 아 근지 싱메 드링기 볼로 라이프 기 태동기 디센티 맵 있는 게 수수다 볼로다 저 유베 다지 치기 이내자 김민기 다 볼로다 지외 다지 루젠기 닝도 비내자 테솔리아 균은치하기 급지 주면서 대외견 다른 게 볼로 라이프스야기 대동기 레센디나 쇼제 아니 나라 가르쳐서나 뒤경아래 보면은 차샤비는 뭐랑게 볼로단 저 윤교기 볼리 잼비고 망보의 명력이 이내래 나래 나래 볼로다 근데 가보면서 안 나와든 매봐 욕심이 야침에 안 제사 드린 게야 군한수님 보 볼로 라이프스야지 볼로 대동 레센나 쇼 아니 볼로 잼비와 디졸리 경시에 볼로스야디 개베 그림 나로를 파수기 근절로 그래다 냠레스네 초양 진 시부코르리아 야고 중원의 미게르지고 말도 진제리아 교육 망보치 요한데도 시내 보고 다른 게 아금이 좀는 공부 강제 벌류 전도 대단 저와 유배 벌류 잼비와 대수 민생도 시내 아 보면 다 즉 세제 아니 저를 셔서 지 안가 니네 계제 망을 치소 드네 양아 대 터제나 쉬어야지 유의 벌류 러브 대동리 천디나 쇼제 아니 진내 있는 수수 벌로 다 저와 유배 민생의 망보치리아 당의 망보치리아 지 균은서 추소 니네 차샤비 아니 콘서트 적겨올라 나래래 볼로야 다시 대면서 세제 아니 다른 게 다시 볼로 근데로 그래 점님 품배 강세 볼로 된도 되래 지단가 차네 권다 주주 송부셀 틸까지 야라야 선지 저게 주주 나와야 나제 볼로 다야 선지 네 지역이 심쇼서 들려서
0: 네
4: 살롱 지리 선비
0: 지
3: 뭐냐지 다라리라
0: 다 양진라 드리 구거들 와 당간주 뒤로 뒤고 뒤들려리샤 예술원데 볼로 규제면제 싱그맨네 답변차시도 좀 뭐 랍자주도 좀 뭐 부푸강 볼로 교게 부동아 안 소스마시네레 교 디치오레 갈소레데 비게
4: 슈크부치
0: 슈제 수드바바 란제 군조야 그 수슈 몽구시체 아니 콘조교 시에잔도 도용한 주구도 좀 보기 단다의 키란송야 그 조신 갈송 갈송
4: 볼로 젬비
1: 젬비
0: 아 볼로 젬비 마라도나 플라디니사 플라디니사 아니 안톤돌레 카르사 판바스텅 지젠도 개간네 산첸크 구리터산제 시부시 하고거 당은지 먼저 지에만 신얘기래 콘수슈킹게 근데 내
1: 부도 어 가장 대동 볼로 랩스게 되고 마중에 야 총도 초 조로 수시라 제브레 나 디도 믹스에 벤줘라 지다 은이 비게 총도 주도 되게 비게 랩기 총브레 타니에도 단도 차 창보 매베 매럽다 비게 뭐수 대동 수로 제제비 볼로 거시고 주나 타니에도 원래 샥보지 매나 안 비게 다가서 잡잡으로 세제 용하면 도와 계속 거르도 비게 쇼주 총브레 딜럽제 아니 단도 어떻게 통화를 지나지 대야 이게 이게 다녀도서 기초 안에 이게 계제 오유랭간다 저와 체제 아 이게 두려하게 지 진짜 지금 숨불에 아니 내가 이게 표 어 전에 교 유령 뭐 고마 손님아 가세지 너를 양 계제 오유랭간 이게 개버도 주로 쓰지 안 배도 다녀 하람 다 장거 숨겨서 직송구도 간제 쇼로 망보 여버지 샤다다 요르나시 요버도 졸에 다리 다니 교교도 뭐나 야구도
0: 대리인 간제 벌류 태동들의 준비 딘데기 다 제부시
1: 제제 다네 다네 마 준비 제부러 제제
0: 제
2: 다리 간조 당번에 그게 아직 공제 된데 제거를 어 당보다 소소 딩매베스로 제제 직치슈 제지 제어들에 이네 담아 바르 삼단 수 삼단 아니 직내 다 간제로 그래 소소 루제게 강제 불로 남자한테 가봐 요리 니네 당하라서 마시다 점불링리야 다 강제 불로 남자한테 치슈레들 양하라서 벽에 비익토네 디 다녀에 대해 권벼스를 제대로 제대로 아니 맞아 기자를 제제 다 신바다 개 박자마 중간에 즉 단다 계제 우율 행간 그 균조기 단다 다녀에 되게 망조기 규매 트레일 파지 대지 저러치는 삼 대지 칼자로치는 삼 딘데기 군노 제제니 레젠데야 투 침브렐
0: 맞죠 기난즈 디고르손 장아디 체인지 팅고용한 주 선교부를 대디 그리고 페지 겐드불라 유비 안디네 안주 선교부나라 미마슬라 년대 요리 마슬라다 부불라 코난즈 주베 당즈 디기 교치네 안디네 남게 제 군주디게 유디 좀 봉한 줄리 제사브 언제시 주브지 류제다 조아 유베 감네 선교 잡으시 교치 안디나라 강제 벌로 거시디 좀 봉 군주디게 최도 체제 통도 파초서데 컨젤럭 바슬 다스키 잠산제 파초르베
2: 제제
0: 덴초 어 덴초 나디 나와시라도 두두 좀 보다 언제기 춘추기 멍시스로지 딩규베서 스도그란지
1: 지단 다니에도서 당보 말라 연대도 당아 소 대베 되게 다 코너스 개바 주송도 되게도 봐 자든 좀 망보지 인지수래 되게 다스가람 코너스 인지기 당보 인지네 마요 그래 그래다 벽을 마 소르츠 소르 차제 소르자게 체제 매드든 리스트 여러분도 다 바갑질이야 당안즈 미랍서 오르베디 갑로 볼게도 다 망지 개기 다니 대가 배주던 거 다 변자죠 변에 녀마 중도에 전에 볼펜에 락바이 위에 락유동스 그래 가장 가장 락유승에 거의 배주 요 말이야 볼펜에 뜨스니 수슬람네 라브라리노 신다 요 말다 믹스에 빠스 데베 생긴데 삽제 볼로 생긴데 진주 하람 슈도 배주 나야 니구르 니구 니구르지 다 단에 미 단에 데 스무스 비게야 코나즈루루 소제직 통용도 전에 아직 딱다 녀마딘데 세소 요바 아삼삼딘데 용구도 그렇죠
3: 제자들이 계제 편도 살아줄
0: 다다
3: 두두쇼를 나레지발 Шолонгад матэвня чэсэ. Ани нимэн ийз штэ дэвгэр. Тим ч тимо гарасун лезэн судусан ба зуу дирба. О цэрида лобсуй гурчэ. Ямин тимэнги а сангюна лор я зууди тинсанги гарасун сэнзэр лагзэ пигэ чимэг. О дэ нэдэ гягярба. Ан тэрэнг болой гурши яг удсан ба үзэ тангусын ма сэмдэгэ го тагаран.
4: Яг эс шоом
3: мэс. Таньэ дигэ
0: кэндэш яг удсан зэ. Тэнгэ нэсро энэ зэ дэн чиусан дэ.
3: Жэша чэсэн. Ду 개그 싸움 막부치 트레드
0: 수도
3: 왔다. 그래서 민행
0: 레버바
1: 레버 레디 유튜브 이제

0: dōng yuk zhēnyi lōla zhāmdēng pōngbē kāngzē bōla jīng dōrgī chāgā āng thānggōlīng bērī tā lōla āng nīpā rā bērī tā yīnē lē dī kōngla yā āgīntīnē tā khōrāng kē kātūng māngbō jīk pāmkā māngbō tī chē bērī tē zō chāng māng āñzō ngō ngō jīng jīng kī tēmpāng chē chē lē tī nē yā dūsit lō māngbō tūs yōng tū ngō nē kī zēwā bēt kāntē lō bērī tā xē mā xīn bē zēwā chī sui lā mē bē tā kāntē zēwā chēng bō chī lē yōng būtū
1: 对对，那不让查龙的，别给查龙，几个就讲。那个，那等着他这，马上盘个穷，等着，得做钱呗，搞个那个等着嘞，叔叔他看着了不嘞，伢们都说那边都爱等着，伢不用这，但是米酒要少呀，等着那个等着用不多，等着这些，等着你就，我嘞，他没事，可能米给个怕带皮呢，米的这，看着了不嘞。 내가 가르쳐야 이내래 내가 다가 라는 존재 맛이 돼야 아직 말아서 내가 등산 가르치네 잡되는다 아직 찾게 된 망보지 용고 이도 뭐라 되는지 재미도 땅 아래 로 망보도 쓸 때에 주름 나로래 강제 볼로 될 헤미 그 고래 고랑이 직폭에 로직 심지기 내대 쇼부에 마도 대래 이 최제래야 지로 그 잡되는다 미지를 자차고 치약이 내가 된지 까지 난금도 디 고랑이 미시 군주 상보 당나시 밤에 부족 인병원에 찬에 이내시 부족 밤에 인병원에 찬에 이내시 산대 교가 인병원에 찬에 이내시 디나기 소수 미지 규림 나로기 착도로 밥에 긴지 상마 배대 할레베야 부족부도 디인도 직 고랑기 당보다 강세 볼로 강세를 다지 이완 초지 되게 쳐비 아니 타마타마 고랑기 미슈 군주상 뭐야 아니 베티 제수 이란다 된데 용대도 아니 뭐네기 저 베티 슬라미 된데 용고도
2: 뭐라 년아디 년아디 근데 라면 막 그 시스나다 양치라
3: 그래서 그냥 순순 가서 대동간
0: 년아라
3: 뭐냐디
0: 다 집에서 제도 아니야.
2: 네가
4: 제일 제일 알아봐. 내가 매주나 제일 하는데 아제 아제 한지 다르게 된데 된도 너로네 가셔라지 모델이 지식 총송아.
5: 모델이 치다. 드네 지중 빼려 뭐.
4: 아, 닥다.
2: 그치 개우 가지제
5: 잉글랜드 샤.
2: 아, 맞아.
5: 모델이 치디리 컬사.
4: 크루시아.
5: 크루시아다. 니 빼려 뭐 디리 잉글랜드리.
2: 응응.
5: 니가 디니 니가 팀원에 셰비는데 규규무 코르메다. 이네레 라프터 조비 규림 나로리아 다치 라프테 나로리아 데 젠초딘 데베베. 르룹진 주드니 락세 볼로 가바시라유. 고조드 드네 고조 다치 라프테 나로 락세 볼로 덴둔데 촉도 열바. 딘제 나로 슈야다 야 라프테나 강세 볼로 덴도 선데리아 후다바다 지슈제 기랑게 슈브능 시 디라 겨로리 기겨야 이네레 가르치워도 되게 좀 후다바다 지슈야 가부유. 이네레 오네게 점님 봄베 강세 볼로 젠돌이야 다시 규응을 중요한 데 탈로라이 탈로 아그미 점님 봄배 강제 볼로 젠도 하발도 탈로 인게 강제 레원기 다시 볼로 라스야게 대동리 젠디 규제 아니 나라 볼로 다 저와 윤교가 낭도 망고 신주라 니 되게 나라 소소기 다게 삼에 돌리 젠스도 김장롭스나 저와 유배 낭도 진지르 발 근데 윤도는 바닥다 다른기 다시 팀용기 사고다 다른기 사고리 니가 나로리야 낭도 가레스는 아니 강제 볼로의 최배 김장롭스 섬시 있어야지 저리치아 중 디나로 샤비는 볼로리아도 스테윤도건 봐 개가 유는 팜거 유유브르동아 아니 양 팜베 규림 나로리 양아 주 컨저 치고도 개가 충분히 있는 컨저 치고도 딘데게 삼로 이내리 양지 미게르 주고기 지 다시 컨저로 그래 빠샤야 주고 뭐인 봐 아지 냠데게 토리아 수수리아 지 제부 튜야리아 님보게 후다 받아 치야
0: 라레 라데 양지라 스웨 제데 나라레 니주총 뭐네 컨저로 그래 강제 볼로 고랑 다리기 대동 기 레전드이나를 때 제제 원액이 롭정 야부 제샤 삼성도 나라 로망보지 강제 볼로 때 제제래야 강제 볼로스니 때 제모자 말이 소세 투주 지금 미지 개베 규림 나로리 차롱 규림 나로리 가가라 동랭 치다 이내시 다 소세 링탕게 다와다 삼로탄다 망보지가 강제 볼로 슈킨 티엔고도가 딩원액이 김상롭스나래야 강제 볼로 탁한데로 그래 닝도 수는 디그이나메나 다디 어디 낭도인데다 타코랑스 리팅기 직코레 조제다 디요르바티 카야 부시부 튼샤 삼삼로 싱가라데 총스
4: 다다르다다
3: 나라지
5: 냐다 아니 디날토도 니 낭도 카야 페진 게스지 휴비 당부디다데 권이야 수야게 디시 팜가다 직 게거스야 데 컨제스 따고메 양타뱅안에 따와 친구야 하바도 탄다다 직 중교 진교 토교스럽지 디날로리아 부망고치리야 튀균기 다직 장제 뭐 임배다 지 소소 판박이 고약 내주든지 하윤도 양주 김다지 문에 차샤빈 드레 여고용도 혈 가르쳐 버렸어요 여기 삼로디 뭐 임발 학발도 보고 강에다 지 그래 판박든지 제도 기능 게 결대 템버지 란데야 뒤 보고기 다시 된자하고 전화기 이야기 특히 약수지를 동안 진짜 털이 주야 중 근데 있는 건 좋다지 규균턴도 다 디나를 균효사도 동안 같이 쇼도 제비 내리 다시 볼게 없네 미디가 창문로 봐서 지금 냠네 야구를 제제 쇼대라 양 밤거든에 야 개가 중에 된 동안 세상 대나로를 둔도 양지 균효사다 아니 대외경 지 괜찮사다 아니 양 볼게 왜 그런 날로 볼로라 디지 마체야다 가서 스체체야 손데 동안 옛날에 내가 볼로디라 집수여 봐 집수히는 신에 가나서 자냠기 지 남부팀 되지 퇴인 거 봐 기란의 고급 요리 안에 고급 요리 간다 기란 게 직수디야 송지 쉬베 쉬어 기란 다시 개가디 내야기 고급 요리 재장한 주 소연한다 지 긴장 롭수나 이내자 간다 기란 게 긴장지 차샤빈들의 긴장디나 직수 고요리 네부대 장완적인 쓰는 차산로 치셔야 요 말이 직수 김장 그 직수들이야 대제 아니 소소리야 잘롱 근데 용도 삼로단 걸어봐 세상 아래 뒷난에 직 다른기 벌류 태동리 세스네초 점림 봉배 강제 벌류 진도 세네초 뒷난에 소소리야 다시 삼롱 더마송 숙청부총 세상 당부의 소나 가렸으니 벌로다 제고로 통도 결라스야지 중 뒷내 대규례 날로래 소소 권수다 님벌이야 권수 거와칼라사가 신의 대님벌 줘야다 권수 벌로다 저와유배 낭도 졸린 제외 주고 진주분주 지도가 권수님 보자 잡라지 대비
4: 근데 고조를 당하고 이번 생계제 대비
5: 대비다. 제가 주도 당원이 입에서도 내야 되는데 제주 다인네네 급 뒤도건 받다시 세미나로 야고 용마리 삼내데 안 군주역이 있다시 로그램 올스네 저 그냥 수술에도 받지 정다 체스네 저 디나노르니 야 수술 신야 된데 동안 세상 참 참이야 수술이 다시 신의 유아 삼이야 그냥도 주고 뭐 임바 딜레게 제지도 야 수술 차로 뒤균다 민자고 지 용기 삼삼데 소나 숙침
4: 지
2: 군도 무슨 야미 신다스 치제 수수레다 조유베 차세 신다스 통베스
5: 지셔리샤
4: 조저르다다 아니 다 믹스에 가지고데 제시게블 다디골 시부요르 기만
3: 단다디라
4: 지다세스 미도니 코나다 발라 니갈로 자르멘기 단다 볼로 대신 붙여 아 믹스에 단다 루가 다 지다 코란 가보체 제비다 대수 망부지데 단다 요 말을 보는 게 영어스 단다 루가 대야 뭐야 지시부요 요르도
3: 제시
4: 선한심이 이래
3: 로 디레다 발라 건수 오네 차셨나 노래 계속 고주기든 작전 보러 김이 자르면기 혼나 줘봐 디거리야 클린스만다
2: 뒤 디거블
3: 마도 경수다는 데
4: 저도 좀 산전 그 그때 산자 마트 생기도 어디 갔다
3: 어디 그 뒷배도 혼나 줬으면 날이야 박자 상무실 러시아도 와 또 저를 책도 고기 고주로 올리게 아니 자르면기 안에 강제 보러 된도 안 당불 된도 뒤내 지지 안에 공급 배도 가보시라 중자 발라고 나 어디 오세요 어 자르면기 보림 사살 아 나 알아 자르면이야 가보시라 그래서다 저런 이 동안 게임에 주민이 놀리야 저봐 디데지 안에 도나시라 중아 강제 보러 된도 뒤뒤 내래 발라가 양자르면이야 배트비게 어 보링 제제이나 어 갑요시라 지도 와 안 디르샤 뒤뒤상 바자르면다 어릅 갑제이나 디나로리아 치가 쉬치야 그냥 크로즈네 벨 홍게 볼롱아 딱다 루송아 망체 그랬었다 배도 볼로디가 차선 고요로송아 어 니겁네 제 크로즈 가보시 차소 너 니가리아 고라 강한체 강 너슈데 두스터 두스마모네 도와지 개블로 개송게 도와 좀 견제선 좀 충분히 남사가라선데 독바 주제 버송 그러네 아니 세세 다야 두 너슈 두스터 두스마모네 자르면서 때문에 그대로 그랬다 어 누가 시다다 도르비나 대외를 가르선다 즉 어 튠지 아 차와탕 주바 고주기다 자만 미리디 그래서 비 고주기 님도 다 소용도
4: 와 어디저 고주 볼을 그게 대두 직팀다 대수 대두의 직팀도 차 담을 주바
3: 자자 자네
4: 여다디
3: 어디네 이제 안 자르면이야 가신 좀 버려 디네 안에 어 치에 가슈기 볼로 작전 비 이내래 클로저리라 클로저 공이 비내래 어디네 제제 가보시 뒤 공기 안에 디 어 기독디 디네르도 와 뒤도 가이저스라우탕
2: 가이저스라우탕스디리
3: 아니 자르면기네 어 짐바카베기 어 주가지글 뒤도서 바다 디케라다 시라와 말해 데디 범린데 무슨 월말리 되어라 안 디네 그래서 클로저게 지게라 셰뒤서 바 다가 바이모니 치나를 신수마
2: 어 가지제
3: 바이모니 치스 시메벨
2: 알레 바이모니 헤
3: 알레 바이모니 헤나리 야 뒤도서 바 아니 시네 공기 아니 공기 보르제게 강가 비게 나리야 직 미시엔게 그래서 미드니야 샴토스
4: 다다리
3: 아니 디스도 아주가 클로즈리야 아니 고염무쇼 볼루토 마레스 이내는 공개 로시나 갈래 균제 다가 언니 동자 미주미 출르리야 아니 자르메기 엔강제 볼루 진도나리야 두두 자르메르 초버바 사스 다나리야 아 공개 배트 깨자 싫어하시다. 강배로 배맞세. 고요 루트 봐. 나 라베 루시시 말아. 어디네 젠미

0: 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我们这个是我们的生命的。对， 제약이 단다 거래야 당기 니도 니네로 고조로 왔다 당보 진에 따위 백함문에 제베 다 믹스 가쇼 디디 왜 루니스기디 라일 아 루니기 디체 아니 당보도 봐 가서디 단다 디리 만체스터 냠디로 가서 만리 예스 보죠
1: 만리
0: 어디 디체 안테네 믹스 잉글랜드 로 갈까 보체 어디네 체제 베드 잉글랜드 볼로 자다라한디 코 데스 드롭샷 되비스케 그러요 아니 쉬워지네 당기 대야 전 자르면 능식이 가르쳐다 직팀 딥딘데 요 말에
2: 이제
0: 나 메르
1: 줄라 야베 부르스키 구르베
0: 다야르르 미스스 키에르 와야
1: 진짜 야 진짜 야 자네 강세 보루서디 니 야르부 시부시케 비 아이스비 나부 체구메 줘라 이거는
0: 그런 노래 야 야르부 슈라 메브드 요르벤 샹가라 가부유세 글루니스기 더즈 미 여러 번 말해
1: 아
0: 대야 진짜 더 잡아요 이렇게 나서 레제도 봐 인스타 또 봐 슝게 보고 생기는 매매 잘하다는 줄 따다그라리 루니스 생기 되냐 근데 수는 교들이 제 믹스에 볼로 디체 이게 볼로 개베 갑레 쉽지기 그런 제대 야고 요르데 야 니가는 정다다야 다 준주체다 대소 대대가지 개면요 볼로 데 교른 보다가지 개 투요 말이 어디데 수레 제 잉글랜드로 믹스에 디데 수 제다는데 로숑도 다 정보도 왔다 고종을 실에 진 수레 근데 차브르 수레 근데 간제 단데 뒤주디 잉글랜드 다 냠마다 만자기 가서 데즈 디레돌 당랑 가야 되다 조 잉글랑 기타 조낭 되베 잡당 서르베 데기 당랑 제도 아니 베데 잉글랑 카드이네 디치부돌
1: 가부치에
0: 그러자 근데 소리지 디치기 로아 다 두견 벌었다가 주두자네 자 칠로리아 록바님도 데세 등안에 다 뇽뇽이 근데 개블랄
3: 디 다같이 번호 하나 좀냐 보
0: 제가 당조 레제 다데 냐마 어디 쇼팅게 가서 디스다 심이 녀도 가주 있나는데 다들 여러 분배 유럽 부분 말이야 유럽 제주선 분배 정도 전에 조벤투스다 마드리 계산
2: 게임 그래
3: 근데 유럽 분배 정도다 같이
0: 이제 인도 이탈리
3: 이탈리 자는 소소 배 두둥 걸어 걸어 거 이제 대서 그렇지
1: 그래 두둥 걸고
3: 해야지 남자
0: 라 좀 쉬세요다 얘도 얘도 니슈 니슈리 얘도 니슈인 뭐 얘도 니슈래지로 이제 잉글랜드 디로는 잉글랜드야 한다 앙탕블링이야 저거 전부 쉽지요래 딱 타마데 이탈리다 도브리 이탈리면에야 윤두전에 개고토벨 랑가데 망제 다스가단 교지 연결이 디드네 이달 이탈리다 교르 신사벨로데지 딱 타마데 답에 얘가 톱 시작하지리 야야 다스가단 되지 잉글랜드 비시 그래
2: 뭐지 그래
0: 답 베드르 잉글랜드
1: 생기 다단지
3: 다스가단 답에 그림 비니 뱅감라 잡으러 와
1: 지디니
3: 베코라 베드둥 콜라 크레니 베
1: 알레 디탄데 네 감자 알레
0: 러슬러스 잉글랜드 개주 디리 경우 개주 찍도 다스가단 개베 주고 잉글랜드 저거 제요 말이
1: 닝제도 잉글랜드
2: 네 이보다야 망슈 디마르벨
1: 라
2: 카타르 좀 님부 배가니야
0: 아니 배드 님도 됐다 관내 꼽어서 제자 님도 됐다
2: 도시 대비 중내 하나를 대버릴
1: 님보고
2: 이제 드디어 중내 하나를 니르다 강 제자 님보 요래 아주 되 배드 칼람
0: 제자 대
2: 제자
0: 님도
1: 드디어 니게 배드 제니 기니 니 디르 다 비에 초콜릿도
2: 차고 가서 걸리 다 줘 요래
1: 겁라
2: 제일
1: 나서
2: 뭐 도시 엔디네 그뒤 대업도 님보
0: 데네 디 슈고 양은 저 다야 제비나 안 보는 날이 아니지로.
2: 뭐다.
0: 다 미세 카다 점이 보면 딱다 아니 이게 원래 꼽어도 재산대. 원래 저리 뒤뒤네 잡으러 제서.
1: 아, 멋있딩 차브리.
2: 저리
1: 보시면에. 뒤 태돈데야.
2: 뭐다 하지. 뭐 독지다 리고나다 뒤로 봐. 다니마 랍자르 두야 니노 주로들. 뒤뒤상으로 치면 죽어래. 너무 타이어 총기리야. 뭐 뒤뒤상 봐 배트야. 뒤뒤 아주 뷰리 보고 주영도 주어래. 되게 강 예하지나 루루스지. 야 배트 이거 년지 주주주어래. 어디나 대동 강대가 좀 넣고 되게 쓰여져. 뒤뒤 저와 야우시다 엄마래. 아니 거기 거기 대버 배대. 안다가 뒤뒤 개슉 잡고 샤도 말아라 잡아 봐서. 아니 선이님 고 칼라다 뒤도 강 개샤.
1: 방변면다.
2: 뭐 되죠? 님 고 칼라다 뒤 쇼비 나는 어디 선이디다 칼라다래. 어 소소인다. 어 동세제 님 고 주디 배대. 원랍제냐 가나리 어도 신수.
0: 다다래.
2: 뭐도 쓰래. 안 주십시대. 배 뒤뒤 안 내가 수 잡으러 봐. 안 뒤 나다. 드네 아르간 가서 갈 때. 예.
1: 예. 알칸스르는데 날이한 급티도 좀 뭐 축지 만자스도 와. 가쇼 지금 인베 미디게 좀제. 대도 좀 뭐 요스리 다 기부치 코란즈.
2: 是吧?
1: 저라. 근데 저라기 딩기 메실리아 피야기 디카스.
2: 뭐냐?
1: 당연히
3: 메죠. 말해. 당아 알레 디카레 랍타 트루디 테베 코르디.

0: 디야 나 라브라데디 타칸다 진두르 쪼테 망체레 나타고 요 미세기 나조 럽트시 모치 집에 갑도 발라타 럽제니 가나로기 차제다데 주 차진 야보 요 마리데레 때즈니 가나라 차제 메브치 타다 파르잠 가나로라야 차제오레 제제 네사 고르마 파르잠 날로 빼제
1: 제부 제부 주도 바다 제부도 바다 더 야고레 저디데 켄자
0: 파르잠 날로 마니 예제라 데데그 데데그 디디캅디디 나주 파르잠 증부 좋아로 왔다 네가 띵아 쇼샹 오죠 타데리 근데 반쪽 너무 먼저 기타대야 재민이여를 군이 부겠냐 그래 나대 수인이여 어디서 제제 보러망부터 다녀야 되는데스 안티레리샤
2: 진짜
1: 다른 거라서 재민이 두주 보러 즉 소소 때대도 있기보다 야 밀을 보러 쉬는 기부도 근데 전화 정보를 쉬는 게 됐어
0: 다 파양부 제 소소 때대는 더 고래 전화
3: 밀을 쉬는 게 뭐 야 계속 기억으로 봐
1: 다른 거 그런 거 이제 다른 게 다른 게 잠을 보면 강제 보는 진도 줘 봐. 단예 때에 나로는 다른 랭아 지고 제 단유면 삼사지.
3: 어, 디디 랭게도 유사.
1: 섭섭지 제제 남주인은 더 수수 초지 선배인 처음 선배 주관이 대비는 더 알려 돈을 쌓아 초스 매진 수수 초도 대비마도 비게 더거서 나와 용고. 다 다른 거네. 담보 고조도 더 강으로 이제 사버들이 신디라지 비게 토라지 이제스케스 볼어대게 돼. 오늘 돈한테 대체 이제 가르치는 그룹을 지내기.
3: 제 스니기 스니기 라이프 때야
1: 딘데시아오르 야 대기부치도 야 대가즈냐 가서래 야 대가 지부디 지금인도
0: 그래서 답에 내가 그랬다 직대서 돈아 네마다 돌나 매베서 뜨들레 이네 야 지대 직로디 탈외디 집 착슈다 대샤
4: 대신물이야 세슈스
0: 때문에 네마니 데르와타 진두직 대비네 톱셔르기 좀 대서래다 야면에 디 진두 잡베 잡베 줄임나로기 핀즈응기 지금 아르샤다 대게기 내가 파고 빠샤서 샤서 대게 미 파자 되는 거도 달로디 원에기 십자체제 타브라 샴당 이네리 바스테다 이네시 다 기루다 기브루 뒤르드즈 소소스 랭킹 카데 좁고 유메다 대소 강가 십자 십부지 때에 나와신 것도 달로
1: 달아샤 달에 비게 믹스 수수 걸소래 샘조르 소르다 수수 볼로 데스 독세르 자네 아 비게 노론 다 다르디나 건조 망보된 리슈샤 안 건조 믹스 안다 다는 그 돈진기 겐라 겐로서 연결하세요. 겐랑이 가사지가님도 계속.
3: 어디서 그냥 양급글 코난스다 멤버실직 튕고 동안. 코난스가 파 카토단제 군신다다
1: 데스. 어디서. 또 지를 니엘이야 겐라비게 주둥이 고소. 나비게 셰브지 겐라게 베지 세브다. 겐라게 두송기 아마 보라 베드 잉글랑이 작쇼라라도. 작쇼라 체진데 지기도 하세요. 겐랑이 버로리 레제랑은 멤버지에게 소대에 녀석이었어요. 대대도잖아요. 볼로고는 소야 멘조셰도. 양배도 셰제. 양배 변수 걸소래. 즉 녀라는 더원이네 규요 말에 변수 배제 규요 말에 양배게 마대제 조르스 동기동기 즉 마셰셰도잖아요. 배도 규율에 되셔서 아니 계시 네 녀석이었으나 계시셰 아니 네 간상리야 배 단다 가래 답자나 칼라사로 칼라소아주도 양볼로 셰기셰기셰 칼라세야 비게 칼라세 지는 가시 양조연시 양레제나리시 베드레스로 체제야 네
3: 돈아시기 강제 볼루테 루티스투 등시
1: 다다르시 다다르시 다다르시
2: 다다르시 땅아 녹스테 비민드르샤 밀리아 시엔테스 가도 응응 오 볼로트도 잠바이 비네레 아니 온 당기 벤조 세는 세제 벤 십사고 싶다 오도고 베르니디 제도 이비나 수도 겐지 주도 잠바 응응 아 디가리야 온 비기 오 탑주 되게 직다 고르바 응응 안 타가 뭐 세미나로 양암자서 시키에 사브레 타야스니 근데 시어나 삼사라지 좋아 타야마스니 시야 뒤주데리 뒤서바 아니 야 베트기도 안에 샘베 혹시시 차제
0: 벨류용도
2: 베아 류용비 세냐 오르면도 아 뒤뒤 이번에 어 나주 괜찮으나다 변조나체 아저 양진나체 혼나주 미기 소리야 님 퇴바지 레비유 아
3: 기란게 대신 실수자
2: 니야 조디 되고 이봐 어 저미 부배강지 보류 진도기 출로기 선교 첩 사부도 어 조요 진도 나로 매부체 니야 바 출로 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 슝메라.
1: 존, 또 전화 되고 싶어. 전화
2: 잡으셨어.
1: 저 다 다른 너 니즈인가? 다 전화 되시라서 우리. 다 당보 제주는 안 좀 안 졸려야 다 수수 내게 수수 튜닝 갑조다. 수수 수수기 다 단다. 지 가소래 검시 소래 지 이번 게 당보다 코르프 집을 쉽지 좋은 버리게. 코르프 집을 쉽지 좋은다. 이내래 간삼래야 라봉어에서 참 레가생이도 공어에서 비게 지 레차 소는야 디지기 쉽든 레기 당보 삼번은 신게 자자고 되면 놓아. 뭐냐. 시기 지기 나로려야 바 상조야다. 디간에 가져오디 수소 여유 없어서. 내가 되면도. 쇼고 쇼고 말 말래도잖아. 배도 코르프 양으로 양으로 양으로 양으로지. 저도 아마 계속 외치르지. 남겨도 저 땡 캐르지. 시 아무도 남겨야 돼 마시 자기의 제 마시. 미시다 배도 계자들이 마셔.
2: 네. 네. 아니
3: 기 빠르 빠르게 그게 다 의미다. 양식 열 받고 진 직직수지. 마치산 태동데 되도 좀 보고 앉았선. 아치 닝제 당가 저부고 되게 랭게 추셔선 좀 딱 괜찮게 넘겨내 나와나로 뭐스민 부처 바스스 댄데디디 제인의 넘겨 오즈민 부당한 수녀 마기미 근데 제단 실로 슈비베 부디게르 바 아시탄 오시 처음에죠 콘스 어 그제스 예레서 데데데 소소 가제 여겨 시에도 와 정부체 정신 잡체
2: 어
3: 근데 너
2: 슈 제가 당부대 배 쌤제 시키게 줄
3: 제 안 좀 넘겨 롱친 망르 바 아 년친 다 년나 시부 통과 말 바 다디안 소소야 디지털 도마미 체감 지도 와.
2: 다디
3: 쇼츠 온스 다니 문제.
2: 고조도 내 배디. 이게 대동 하나로리야. 로드 쇼츠 쇼라도 와. 동안 로에 깁도 삼바. 디가리야 아니 비게야 지. 어디 여러 가지 주기 빨리 주제 오는 거 알아서 도와.
3: 동안 너 주주
2: 다 제시야. 아니 빨리 주제 주 독세 디르제 대도 삼바. 그 라베나 우나 그게 개.
3: 신인제.
2: 상쇼스다. 주례친수. 지기 지기 신내 배제.
3: 버구주 에 장쇼 버구주.
2: 워드 신고 뭐 라고에 치마서바디. 배 버디 신내 배 무나 깨제. 테모 담고도 워제 지기.
3: 도감
2: 배 지기 배 세도 유네라 배디. 무게 쇼조 입에 나.
3: 뭐지 남 민감자 나는 이제 지기리.
2: 워드 지기도 와. 아데 담은 뭐 니 슈즈 저도 신내 말로 자요. 그러셔서.
3: 워드 셔. 배 때 니에 낭다 무용선 배 나와디 나리.
2: 그러셔. 세자는 교나 좀 년진나 전혀 혼나 주이는 능규 배 쓰고 쇼제 통도 와. 다들 괜찮은
3: 지 다가지도 와 다치 되 문에 전에 갈래 가고 싶지 규샤
2: 신에
3: 탄다 콘수 정신 토네 싶지 너매지 이제 기부 싶지 토야 되 진짜 충샤 삼사로스도 와
1: 이 간제 샘나로네 소소파 르동 라고래 할로로 샘나로네 코피게야
3: 다 같이 내시 삼베르
1: 지 파 근데 지 고기
3: 같이 내지
1: 디 요마르 와
3: 제지 유부 큰신라 아니 뭐 스피겔리도 다 가르치네 제가 뜬거 인스타미야라지
1: 어 근데 진짜 이슈스래 도마 당부도 방아서 계제 제도잖아 아무 때 되네 디부도 가면 주시에 도르베 주도 청시에 도르베 근데 그 동해시다 개워 또 비겔레도잖아 주주직자 주주니가 이거 대모 당부고로 배 뒤주시다 배 예제
2: 그래서 근데 항상 배 뒤주고로 항상 레도와 뒤도 이내라 개배졸라 메시고라 레가미스 공개수나스 모두 뒤주 야고시
3: 메싱년 아다 그뒤
0: 문제래 내가 이벨 어 내가 되는 게 지금 로가
3: 생겨
0: 디릴랑아 뒤 권다데 아르헨티나다 카보와디 제베 권다데리 보다 자우스니 도와라 디 제베 권다데리 아니 직 알레 두장간에 아르헨티 슈고 레데 유네 슈고 베팅도 사글모 파르고 제제 따다 나바르게 뜻뒤 아니 직 셈날이야 단도 디나로르 믹스에게 박자샤니 단다 메시르발 아니 코랑원의 차샤는 로숨지 소울레고레 탈로 근데 이제 갑 공말에 직 바제데서 야가 유베스라 르제게 볼로 잡윤디고 직 심슈기네리 르뷰 타직 고레 뉴슈기네리 대조 갑 공말에 약베스르지 원에게 가서 메시르 갑데 진예데즈에 니도 뉴시자니기 젠트르케 앙 당글린 베젤라 타다 대삼 개그 말에 삼사다 생근할이야 디 차디레디 요 말와 디 베티 소소야 베티 유구 세미다지 아니 공다 니스타 고금들 오늘 겹산에 남달라 저지네 너베 종리리 이제 베소소소소 베디 세미나리아 직 가주디 슈 전부 제들이야 니스타 베 터베스를 이제 이제 응에 다가서 지그레지 가시 제가 제빈 마시다 팀에다 카레 제가 제어 이는 어디 디 갑디디 대돈을 찍려고 하지
1: 저데 영아 팀지 비게 띵주고 되게 되는 전에 아주전에 아겐틴다 스페인 투데어로 봐 아주전에 버정올이야 다는 나 스페인 초심 버정은 아겐틴 초심 되잖아 디디 다는 레오 메시지 고르시기 다다 야냐 디디디 결제비
3: 사실은 안지 룽진나로리아 디디
0: 就大家路的就天不看过了呗那里了那里要求我这都能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 chung ma nyong la si na yang chung mi si pe por je leong me si a me ka dang ku ju pu ming ma si rup no bu zhom du chok le nam je ning ki zhe du nian zhong che che du si du
3: ming
0: ma si rup ne ma yi na ming ma si rup si gri ta pe nang gu la ga ba chi ni ki na lo gna ne te si gri ming ma si rup si du ane ko ya du na mi si
3: tata tenguwa
0: na thalo be pa shaa da ma shaa che che ming ma si nge gyur peril
3: ཁྱི རང གི ཡོན་ནམ་རེ་མི་གང་གི་ང་ཚོ་ཐུམ་མ་མ་ཅིག་གི་ཡོན་ནམ་རེ་ལ་ཞེ་ཏེ་སྲེ་ལ་ཁྱི རང་གི་ཁྱི་སུབ་རང་རལ་ལེ་དེ་ཉེན་པ་རྒྱ་ཆུ་ལ་ང་ཚོ་ངོ་ཚེ་རོ་ལེ་གི་སེན་ཆོ་ལ་ལེ་ཐེ་ཅི་ཉེན་པ་ཆུ་ཡུ་གི་རེ་ད་ལེ་ཅན་གི་ཆུ་དུ་ཨུན་ཁྱི་ནམ་ཚོ་ངོ་ཚོ་སེན་ཆོ་ལ་ལེ་ཡ་ད་ཁྱི་ནམ་ཚོ་པོ་ལུ་དུ
4: 누쟁 체질의 동안 마세 볼을 다시 강제 볼을 써야 돼 미수수 초와 이내리 근지 토리야 즉 섬시지야 사업지 가족 사업지 대위에 손나쇼 다시 랑리야 개블로리야 중재 가르 용구 유내면에 랑게 단대 수소리야 다시 왕외 뒤주이기 내자 수소 왕외 랭게디리야 후다 바다시 지야디 예체는 벌려나니 직심시우든 제 저기 다 참참량한 주 단대 뒤거리야 주는 망보지 기선나로리야 다 중재세야디 인짐지 랭고레 삼삼 진제지 유기리 이내래 참참량야 중재세 정말샤 디나기 살롱다 그림디 배진 수소제약이 다시 레기 체취되면 좋아 삼삼 진제죠
1: 다다래
0: 제일 다 단다 예질라 콘 주비나 시리타 섬링기 강제 벌려 진 두르기 루제기 남단티 지나 단단가나조 섬블링디 미리기 루제기 남단 트럴 망고 요르틀레 이네 디나로네 믹스에게 쳐고 다디 고 지 냠데기 진 두르기 임바 칸식을 양 게르게 박자샤야 윤조 다 투몽 그 토리야 봉보 냠십 제제 로튠제 악세 봉로 톡바 이네레 다직 로튠제라 파르기 탄뉴슈 차보올이야 파르고 지야게 심슈크 되게 잡야 라소베 다 간절라 그래 소세 등어 그 초와탕 타 니슈기 다 간다 강제 볼려나기 직 닝도 망버지 등어 그 초에 날로 크도 그래야 윤저 요 대비 루제가 남자한테 되시지 아니 잡불링 디가 간다 길라 지나니 이게 코너 슈송 알리제 고좀 나라 강제 볼로 가부 대산 메스 디케나니 가부 메 짠이 말해서 모두 말해 제나 베레 차샤는 가나서 칼아지가 가부 메르바 알레 디사고르 바 디체 마세바 가부 메스 식다지는 요고 말이지 뭐스 강제 볼로야 중앙체 셰라디 팅 징이지 최다 계란 미즈고르 뭐네 셰라데 니부는 그랬음 모두 말해 제나 데데리 라과르도 김장가 소와탄 당나시 집에 소정 집에 규르나 로리아 강제 볼로닝도 되지 배 망고 더 그랬음 그래 말해 제나 다파도 보고 춘주 뭐네 차샤므나 김장나 보고 부여비나 대콘라 아자레 슈비 인지 미지 보고 대야 강제 볼로 진드루 디나 로리아 슈죽제 뭐에서 소소 랑기 디나 로기 가가다 뉴슈다 튠디다 냠딥스 니게 민직 대조 이토네 직 코레티니다 대조 모티브체 소소 랑기 냠린치야 유데프든지 디야 디임바 칸시레 양 안한 소소 강제 볼로 균아 제 마뇽 같았지 소소 랑랑기니를 참대 고레레레레레야 유대업된대지 제가 대리 모델 줄랭기 생기나 봐 서야 다지 계시 김자나라 조레디 보고 보여비나 진주 집에 여비나 인지미지 강제 볼을 루제게 남자데 귤은다 대를 슈죽 대를 가죽 나로나 쉬어 인라
2: 뭐네 빼줘라 야오시라 순수
3: 네세

0: 当然也得的事了刚才不留这都的那罗西天气不是大热点么大的现在很给出于你了当然罗西第二吧罗西提人客人都住的那罗苍白塞住的哦你那出外刚才别装那些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那学校 나래
1: 제자인데 능 지역이
2: 있어.
3: 보러 지고 로스 직진 제스로 날 제자 뉴스. 시구대 보러 가래 교림 시구도 알리데 배치 서버 제야 야오시라
2: 하고 말해. 제가 나 주장 네 뒤쳐야 되냐? 제 볼로 점이 보면 주고 말이야. 쇼갸젤이야. 베디안 드라이.
3: 아, 자양고야 미메디야. 노기브스 제게야 쇼케베가 야케도요.
4: 센트라 디린리 챙기시시 다년 난켄 뱀블라시 땡겨시 된창고
5: 왜야 년투바 더둥 로스 제도베 커큐라 규모여탐 중국 구진 캄스 인류 커큐 진류 차상라 닝예와 진세 증고 투베 뱀부여바탐 권바부두 로데원낭초 대외급수 남타 르몬 년초바탐 천년지기 부주부여초바탐 자다니수 제도 제마 저와 제도 고무치루 규두 로스양 바르초
6: 看得你必经起吃吃酒的大大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4: Yungbe, Zumri Guze, Dermodi, Sinke Chobo Lingetsu, Nyewang Gibe, Susbu.
0: Zumjung Tang, Lungjin Dugar.
4: Zumjung Tang, Lungjin Dugar.
1: Zazdan Dembe Central Lingge Kungkam Sang. Ting Di Li Tse Nang. Pyo Ki Zumba Puchak Jin Durin Denzin Benju Ki Zamba Tang. Tsering Pinzo La Ki Zumchi Genku Nang Xing. Pinzo Mima Bidrun Kang Nen Bidrun Nang We Namtar Chak Jin. Gepsi We Mirib Ki Chungwa Juba Sunmi Tam Ki Rumu Si Chawa Di. Pyo Nor Ki Pyo Ge Lung Chin Ki Ge Chui Tang Tumbar Zumchi Gun Tsam Tang Chani Yang Dun Xu Gu Yinbe Sena Yu Pyo. Sendro Lingye, Nyancha ki Patien Chokchur Chebe, Pyo ki Tsumbapu Durin Tenzin Bianchu Ni, Pyo Sane Sishun Tuisu, Mingcha Chila Tomchur Ngatan Gebe Pyunshi Ningkung, Depyun Chika Si Chesik Yinba. Gepsi Durin Si Chawe Kimtu, Jelu Chikton Dungi Chukchu Loro Kuchungbatang. Jelu Chikton Dungi Dungi Dungu Loro Kasia Yikchu Tang, Junchung Che Suyu Ying. Jelu Chikton Dungi Gizu Gezi Loro Shabdi Yubadang Jibji Gertrung Tugu. Chikton Dungi Gizu Gezun Loro Kongma Qianlong Ki Galiontang Zasa Ki Kone Cholo Zal. Chikton Dungi Gizu Gezi Lu Korpu Mokju Teng Tangbu Gipsu Kongme Genga Anpian Bajung Ki Chakje Jebe Kurbun Ki Chudu Dingsin Bianchu Tang Jeba Jingji Jibar Zangbatang. Chikton Dungi Gupchu Khoji Loro, Pyo Tui Anpian Tang, Pyo Sanen Sishung Ki, Nariyang Tenzin Pianchu Tang Jeba, Nyana Tsungdu Sara, Korka Tang, Jingzhi Jebar Tangwe. Kurpung Ki, Yugyu Jongen Shamdi, Sun Song Toa, Pye Yu Tu Zenji Che. Korpu Mokju Teng Nipo Juk Ji Che, Tenzin Pianchu Kuma Chelong Ki, Bijin Tu Chiku Ki, Korpu Mokju Ki Lengi Yongzo, Lembu Pachung Suwa La Yulu Taksi Tseba La Dine Pyo La Chilu Chikyu Chungwa Shi. Durin Tenzin Pianchu Ki Guna Chungyu Tune Nganji Su Sirchi Gishi Bari Tang Gishi Tongmi Menchu Lingi Xinyin Chuzong Bata. Gyurmi Namche Su Dine Rikbe Nye Ka La Lomnyer Zeyajin Lakdun Nyanga Milong Chasang Teng Sumshi Tsam 십중 제바티 좀리 서좀기 멍시 사된 중에 개부 모규 작배 된주 시자와다 냥아기 된주 레퍼시에바 디시 고바라 접두 집에 담 시자와라 소기 개지 좀이다 팀인 잡슈어다 예비소 년지 투르부 쇼로가 책도 숨게 주줄 학점 잠낭 유진 샹양 숨다기 자지 리시 증용 퇴상 유별라이 나긴 시차올라 소바 망부식 잠낭 유자 망체와 토르자르도 손에 다자 제규 메버시 급시외 미접기 중어 죄바 숨이 담기 르무 시차와디니 두린 덴진 변조기 제로 책도 개개 좀이 주로로 잠바식 임바디르 인주 신분 학점 교회보다 주시티 로갤 학점신 도린 칼륨 미집네 급 뉴스 용출 중외 표산의 기 상의 봉주다 코르페 먹줄라 속비 세튼 투싱기 르규 세월 교육 마세 드럽시부 대난 맨주 중앙 기 표산의 시흉기 지시선주 리규 중앙 시흉기 표르 주민기 당원의 흉내 갑에 절임당 교통 소 개간 신도치회 로규장 세신 개발 교육에도 급급기 된도외질 반삼 소소로 냥하기 남네 도텐치 수제바 효로가 쉽게 쉽주신이 잠 제유진 전바보니 표기 자체 년숨다 장주배도 망주기 점수를 냥부도 링케발디 주지치기 텔라 等你他, 能去, 困难, 没进啦, 没路面, 连续, 困难, 좀, 苦头, 不养, 没赢吧, 苦了大地托, 苦我, 这差了, 给予, 一个, 特别, 年级点不当, 送你都, 个别, 明了他, 叫我, 原众说, 请问起心, 我说, 通对, 用我, 得不, 重要吧, 对你, 总在, 切度, 拍别, 남들, 잠去, 神当, 叫我, 行事, 想了天界记, 표기 좀바포 작전 두린 댄지 변조 기참바탕 체링 균조 라기 중치 갱구나신 변조 미마 비준강내 비준난외 남탈 작전 급시외 미럽기 중어주바 순미 땀기 주무 시차와 표놀기 표기 롱친기 개주당 둔바라 중치 원참단자네 양둔 슈바티 류중이 바티센로나 디급 중시 땅나외 차주 대미기 댄두 잠근 신이 종가바 침부 치단 서준 제바식 두배 겹이도 대수 민지 사중 체구 송전신 디급 잠살러 송시 주지기 청년 민대장 주제튼 마룩점 유규 쇼로가주 대체 현지 매바라 사점기 끝피 대칭인 디게 모여 청마르 변진 탐지 긴시 진부 좀된 때라 신기 미두배 쪽도로 두가르기 왕진다 제룽 점루 항의 지원 결사 자민연기 지출기 농치제 제외경 급식 심충 부도 근제급 변치지 부치 며칠 팅일라 갑입수 교육이 명라 변치다 살와 인무 고외 렉절 섬지대 계기 치워 가시에 치발 두배 랜톱식 숙내 렉절 섬지대 계기 근지 망월 핍순급 대다기 휴련 체체 섬지대 계도 뷰월 제배 봉인 친보 초두기 디급 코의 균기를 둔천남다 추주 악둔 지구 강유 제기 제룬양 개투톱 대성이 몸을 소수로 류강 차장다 슬근 괴다르소 모여 창말 수리에 남기 야친부 잘디 디지 땀튼 흉줍기 토안에 롱규 한딘 두린두 펴싱 디춘 변진 탐지 긴시 꾸꾸말 젠부 떨루다 최윤 통화장외 고지 냠철 제구로서 상마 고랑기 롤 생의 뜻 조다 매벌 꾸범 마세 도시창의 변진 꾸꾸말 롭상 변대기 시기 남달 자면 시에바 꾸꾸매 선지 제바 니메의 스르시 차와 딩두 뜻이 흠보로 조튼두 빨라 슈버신기 난도왕 세크두부다 개발 남다르 니메우그 슬기 뼈까베 쇼장 숨겨단 듀인기 갑친이버라 궁디니 투리 세신 루니라 캠바제바 초숨라 대진 개발 지디르 초도 큐바식 임바낭 디춘 ngachir shabduwa tang sishu lana machiba zaydu jiswa sewar kuyoshinba le. Kowe rangshin tamdiyo ki wechwe pomyorzu kuyoba ni dianle minshik. Gunsar chashi tikjin lingdu chachin dunshu tsukib simgi chuba tang jiwe shabdian likbyu ki menche jakshi tinga pien lodar mechik kuchin jen kongbenji da tinyini zeshin yingyang. Delo ngay rang lochukji la lipshi kumji chukje ngay na suandib shukyu galen pipdunshin. Merchik kuchin jen ti longji ki shebe cikdun durdu shupu da tse ma nisum zam yubashik sonang to. Sha nga chu ki ngun tsu ne zin chung lang ki nang chung changwar che di. Gandam giwe shingin suwa gyacha mangbu chua nang gyabji bari shenga neki sinye du ge chi chung ta. Techi nyumbar suigab chamadji ki ri dene ma chung shi. Techo sikya changme durin se chung di guna charung. Mima choksar jingna mebe boba sangwa shi hindu jiling. Dilu sakar chunchur giwe nyine sung ko ta la che lupchu sumje la. Mechi kertin jen kongbenji ta nyine tokchi sengwar namchung le pavyu lobyon chenpo yukba jengi zebe nyanga melong liu nipi tuengen sumju zanga chasang ki gerti xipke zeshing. Nyanji zumju yangpyu. Terji, targa lupi chunze seji bari gishi yang gongkham mazuhi. Gema gertin jen di gongshir. Pu chenja chike urgen menchui ling rangtu ko yunden lobar dongzi zerung. Puji langshorki nambi ngerang pamatang ka chedi tagrin le denen zhoman dupe to. Merchi tingi dang, shabchung dinten zhima nyine kyang nirang zhe ma pyupa tabu chambar zegi yoshi. Dikar pamatang nyamdu ki yonden la zunpa chiki che chokbe, minling so, tagrin la zhoma gupe shuwa nengi shubar ting. Merchi gertin jen tingi ne, girgen kochu zebar shungir ki toyen chi xing, lakdun ko puji la songwe ji la chambar zedib, gabgun chambib so, Jindar nang manu pe gyaklaan tu shorto. Lobyon gengzu su urgen menchur lingne marxakya uwe ki dungri chumi gigen chuzonba si nikdu ki kewaan dami tishin gonglu gejur pepe jendang nyenyi misewe cuyishirung. Mechik gertin jen kongbenri datang dabyon teji basan cirin nige lobyon nangyong ki goyon chishin xie chowata. Khebar mechit tingin rangla benchitashi chakpa tuenten zuwe chepo yinbar ting. Namsa suje so kengjit ne kuchin sabchi je la gong. Ko ringne ki yunden lobe gigen le durin du jen jimbar zetun xin. Pipki u chubdun. Ngiranda, dao lupchu rechi gu nisum zam xigla. Lojin damashiri zebe gertzi ki menga nyanchi nawata. Nagzi sam, zhungzi su pyobe meng dawe we sir. Nguanchu kebe na gen je ne, kunchu chiri nam, zin zhung na zetun xin, rim ki zengyur cheba tang dapchung. Yanggar, ngang a melung liu nipa cha zang ca jik gati zetik. Titu, zomche shugab, lobyan shu zong, guna min xing, jian niga mese we cui xie dap. Zegi zheng xin juba tang, nyam ni ki be tang. Khebar ki sukjian. Surdang nambe chamu. Tade cingze jarwa so. Gyeshun ki jyotun kogashin zumdu lor jishin macharwa nam. Yangjian giludang, nartang, rimbung, pyoge, begangba so. Nganjun khebar tumi zebe, bichu kane, lipshu chetse, kinto. Bichu nacho, zangbu zambadar kutdu di, rangzum yinkyu ki nyalamdu jatsi. Chirpipsu, hehe, ngay gawe kuyne mikso wangbo me sewar kyurkyang. Zogla rikpe ne dita la chungyu tuyne lo dizan par, homishin jibar chebe mikdenshik yinshi, chibe goya kurmeyong. Talam cikzum, sholoka di cikang dine di par, ngancunki keba dindrishiki zay simbe cita. Yang dine di par, di zeba yindube. Bichu nyingba kudu chebe satsum ki kochila chu jisungne teche cha ki subde.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노변 최종바 띠니 군남 민중 티케바다 학균 응연도 매직 끝인진 궁변지다 대시에기 품상대 리운이 차장 차지기 티춥듯 점시 주천남장 롤 차르 대신 점차 주치기 색조리양 마취라 박배 냠당 대신 雄天堂 민계규소 가무인규기 디급내 롬심당 덴버추르 디급 여비움 끝인진기 계규디 雄기 갈바 근접체린다 대변 화제류의 척지찰제 극규유계 니체도 부민낭외 니리콩지급 연대한롭종기 발생라 니란다 다오깨당 식벌리과 응아주쌈라 갈바근시 응아리 잠년다 비왕 링부소 르뮤치자다 글루제 롭종제주보다 극규유계네 남르비 중수시에진다 초시 샤프주 도하자제 롭종난다 틴총 다리낭 중앙공신시 조신찬이리 동남제급장 부진자 매진 최투 맥람 면제바 집어삼민 패배 주취기 태지소 방미 제도 민족발 야뚠기 뒤기는 르글린 뜸에다 누풀링가소 춘잠두 돌진 누푸소 뒤제치외 다오 칸니 로병기대 불제는 그 책이 다도 총숨다. 방계 배숨소하기 제주 종다르다. 근지인이 기린 삼지 두린두 대비 민망다. 샤타라 바 직소 제문 남장시다. 금잠 제라 누린기 규소하라 침디 다주비 샤충라 다당 민대 최고로 편배 샴핀두 작비 제종 제중망기 장루 죽지비 토리바 대로 한데 멜람 치미 진지 종급 제규급 디게 간데 랑톱기 따반남다 현지 멍미 진지 고차양 랭류르 직바 메치 티니네 선지 제반남 괴네 제규 퓨와라 멘다 포항에다 다스 네튠 잠충와라 흉기 차다르 진지 수레도 가다 착지다 대첸 진앙 현양 지유 자스르 장면 리키 하제기 그버 제발체 대치 며치 티니기 꿈치 소자 니디 주고 로산 가르완 쪽도 공바 추인수 내주 땜배치 충주 산대 묘남 치면 최종의 공차를 디그 두리니 랑투 망천이다 두부 케미기 상가지 차도 누가 치게지 기제 비월 제진 니디 주고 티니기 구동라 뇌동 신바 소자 니디 금바 장도 휴자 디급 꾸규기 차시엘라 리초 제티 뷰터 숨주장의 꾸바르탕 숭아소 추불 담배 도지기 남게 추딘 숨도다 냠바 춘구르 죽숨다 두 닌데 도아제 설상리에 추바 설신기 급시 하강 치미 딘딘기 예술 꼴람투 응유 그쿵 남게 치딘탕 용수남 한준이기 공조수 신랑 청축 주딘 칸이당 현직도 휴수세와다. 딘중 탄딘 두링도 협중 딘딘 주마 구길네 교자르디 다운남 주딘 집에 심충가도 많이 친구를 겐돌라 춘지 쓸쇼하기 제바 진리 쓸준기 구미르 균포 제 제와시 디급 3예 민교를 흔기 주배 쪽라 강 종숨 진염 치워딘 주배 최종 친분에 시수제규 돌지룽기급 예투연신 강종 추시기 제부 계집 대모 노민한 진부치 토기 라나마치비에 냠수자룽 자칠 제민라딘 메치거진진 공변지다 딘이 변요와 석규기 삼예수 집교 규디

tuzi gewe nin gezeb jimbo chir leki biwar rabgar laze dumchu ma. Ngui ki menche chili nando jien. Kusung tokden, chengchub chua ki chu sumchu zabdun chunji ki bujian tangbo ne dunbe pala. Ngui san ngabchu tum nando tang jie ngot dun. Gebar zuekui manglu gerka. Zhu canggo ma yukchin. Gubar manglu marbu sinzhu ma yukchin. Jubar genshi gerka yukchin. Jukchi bar genshi limar yukchin. Jungi bar horsan genshi ngona yukchin. Juksun bar horsan genshi gerka yuk. Jubshi ne jubke bar. Basi jenshi nanga susu ne yuri. Jukku bar tunnam seche sadien chewa ngakta byuli. Nishu bar siru ra. Nichi bar tekjin tumten langbyu chewa. Nini bar kata tang sirshua chikri ngatung gyube gamgi chun guzen sangwa. Nishun bar kata tang shigar tanggi zube guzen. Nishi bar kata tang kusur tanggi zube guzen. Ninga bar kata tang chibika tanggi zube guzen. Nichu bar kata tang gudepa tanggi zube guzen. Nidun bar kata tang Lichipa hibju yube gamgi zube guzen. Nirge bar kata tang ama tangi zube guzen. Niku bar kata tang chibika tangi zube guzen. Sumju bar kata tang singpa gamgi zube guzen. Suji bar kata tang mar tangi zube guzen. Sunni bar kata tang gudepa tangi zube guzen. Susun bar kata tang ama tangi zube guzen. Subshi bar kata tang chibika tangi zube guzen. Songa bar kata tang zishu tangi zube guzen. Suchu bar kata tang jugar tangi zube guzen. Subdun bar larze mangale zheke trawa kazar manyamba. Nyamba chukchur chokbe tungar tarjangjen. Chugar yurinki zube guzen sangwa namda. Gezeb rinpuchir. Suyokang gachu deri shibke tang ala shingdo deri chungi yubi gyacho chungi. Puram reju biwe deri ngari yubi gyacho sumji. Kyun gyacho chunga shichu pysu ma ngazi ki bukkermu gegarji. Taba nige ngabchu ngabshi. Jengmin korki tungu sang dundang shunga. Shabze sirka chakshin ji shabdo tu bumbu kange. Shiwa la chugu rinpuchir, gachu shingdu gyachua kangda, shichu taba chunga, gyutar pachu, kyu durchi sanglamma marbu namsum, mar tangjik, gunja shini gintun dichin la panchu, mar tangjik, chanchu chimur nangchu. Zuku gyaka chu changurma kyunting, simdenpa la panchu, gunam shokchi tsega kyunting je biwarze. Shepchi nangnam che juksum sosor chintzui lekbarita. Jir zuja limar yu. Mar tangshi. Chungcha che mit chungyi sosor zuzarri. Jir zunja serpu yu. Mar tangyi. Chungchin sumchu sopke sosor sudari. Jir zuja limar yu. Mar tangshi. Chungkyu che minishu zabdun sosor kasuri. Jir takunga che. Gizib. Rinpuchir suyokan gachu shunin biwarze. Nin jima arduyongib jikib arduyong chanchu ki suzi tu. Puche bajik. Gerti kaisum suyshib kaini pashib kainga. Lu suyokwa jik gamsin kwa jik. Lu muko sum. Chanchu la gachu shingdo dirgurri yubi gyacho ni. Shichu chonga ziki taba nishu zibdun. Gütar nangzü, zögü sirpu zhu canggu ma kyunting, buhar pupjik, chibika tang jetang, zhukhan shibji chakba zhugye susur sudari. Jir puta jangbu nashun nyamsang, mar tang jik, zhe tang jik ki zö, guchen sum. Jingzhi nishu kolla pasuri, jir taku jik, puta ngangba nyamsang jie ki zöbe guchen ni. Jingzhi nishu susur, Gyeba kyangmari, jir du tangjik,
민다 지역이 준비 구천숨 아르비엔 수리 지역이 협도 인균 관계 청력바 변경당 업주 탐바다 아르비엔 체가 시소소로 가투 신도 데르구유기 갸조시 시주 주숨 집기 타바 주지 카다 반주기 바타르지 결론 튼주플라스 카다 저그 결과 균등 대화 숨소소로 그 장스를 균등시 지포당은부 주배 구제 아르비엔 중어 주소소로 신도 대추지 시주 주숨 집기 대릉하시 소소로 친주기 바타르 형주 거주를 저저셀프 진지 균등다 대화 안라 모헨 요지 지타규즈 구세지 수리 오친게 소수로 신도 대응하지 시주 죽숨 짓기 타바 히지 소설 쇠다기 바탈다 싱다 부부지 갸삼 차지 라푸르 레버지 질 마르당직 타구직 지역이 주배 구진 우춘 죽지 소설 신도 대시지 시주 공자 타바 숨지 소설 쇠다기 바탈지 싱다 부부지 라푸르지 마르당기 주배 구진 레깁 조간 협치 주다 삼예 종기 망센 주제 소설 신도 데토리 시주 즉 공자 타바 숨지 소설 쇠다기 바탈지 싱 부부지 지 타구지기 주배 구진 수신 개당 개주 탐바 소설 신도 데토리 시주 타바지 카다 개장기 바탈지 갸삼차리 갸포르지 지르다직 민다직 마르당니 타구직 뜨당직 제당직 제기 주배 구진 수리 의미 제기 니르바숨 참만숨 창만숨 수리 루트바 뒤 종시 능계바 중이 제 소소로 까주 수진 빈지당 개장기 바탈지 갸삼차리 의미 책동 갸당 숨주고로 용안라 칼라 닌경 자주숨 제투직 창잠변 숨겨탐바 미제지 잠주 제주탐바지 추루어 쟁아지 캄캄주 쟁아지 갸뚜 모바지 편상 차상기 초용라 협도 닌경 관계 내샤 갔다 개경주 년시에 쥐다 리버직 초슈 개제 상가갸당 숨주 수업계라 군기 카다 개장지다 뇌 쇼숨시 신진 오투 제바라 뇌 상칸 쇼투제 비난 제바시 공도 현기 기센 나와티니 그기 좀바부 차진 도링 덴진 변주 기잠바다 체링 핀조 라기 좀치 겐구 나신 변조 메마 비준 칸네 비준 나외 남타르 차진 급시 외 미접기 중어 주바 수미 담기 주무 시차와 편올기 표게 농친기 개주당 툰바라 좀지 은삼단자네 양둔 슈바티 류중이 바티시 센조할행게 팅디 리젠 퓨심바인 리젠 저주당 저주난캔니 참바저시라다 십실천구바니 개산주가라지 대례망외 낭둔 센두유나 주리 찐디시베 APP를 두근낭으로 슈규당지 행게 슈댄자고

你是你多难的错了心。

年纪不露样怕难看不起杨家买一个库追蓝鸡婆婿莫婿写了鉴别期你要穷穷难穷谈归年送年样朋友改住归位

天边松阳金边蓝面厂研究部门去一个年代我年纪不露些天边面厂的年边养的吃了的那些日

Let's

0: 나는 다르지 샤. 너 뱀초기라 다르지 샤라.
1: 네제.
0: 너 세반자만 없이 바살아시로나.
1: 네제 길라 저기 도보영아 저 그게 난게 길라
0: 뒤에 한 도보영아. 너 시덴자고.
1: 그딩기.
0: 너
1: 그딩제.
0: 너게 너 现在我们错了现在只是学别强村的那一期宿舍看你不得行色电给你一杯别人求给了你们送托马赛参加室内推出所宿舍的呢呃别人不敢吃了你但能被没那么喜欢的因参加室内室内的呢你不来提前问上被没那么搞不起被趁上即兴记了这一群这天的你们做没把杨贵点这群呢用这送行送行给他你们都是求死下我们从来都送学的恰战绩现在都

Jesse,

Sinam

0: 能，他俩是写这些路不啦？
1: 那在路
0: 能，看他写完这么多些，把啥写了呢？
1: 那在多少钱那个了？
0: 能，十点加我。
1: 那十点加我了。
0: 能。

0: 다제제 조츠 닥바리샤 네트링고 윤나 삼기투 나캉바 모다 사파쿠기 오모카셴 나말라 닐렌드예 나보코 닥바카셰 그기 세톤 니사야라 치리페 세톤 니토야라 치리페 이러겠나
1: 오늘 다른 시야
0: 나도
1: 지금 나 이제 시간 캐랑이 시방자만 놓치 바사나 샤로나 시간 잡고
0: 나도 지금 시간 잡고
1: 나

0: 곡송 찍어 땜부시 유비 치수 차바퍼급 리람토규드 심제 치군미 제 뇽조로 삼미 셰유시
1: 푸기부 바르믹첼의 시초네 상다총주 사내티게 정충추진 퇴공라디네 총주 냠디 변조 덥치르 동화타 망조 타니스네 레슈부파 영화르 구지 체바르미디 추진갸세 주유강키 부제 토르동 림보남창라 뉴슈 유구구디 동화시 티나 총듀레 튼루카키 망스위네 창키레라 창웨 지구이라 진돔 규르괴체네 총셉기 링네 유고 튼레 피게 동화르 쉐디 균튜척베 튼레 남찬라데네 총셉 타르게기 멍시 덴도 동화시 어준 토니체네 로디레르 준베 고네 우주 시베이나 망츠 두구 교부 준괴라 피베견 덴부 준괴 차와롱샹키 남찬기 차르괴타 어준 십시 질렌제기 규림 시부르 nembu chigui ta yongi mang pie mengwe changmar to dam ya bu tang er jun xi ji changmar tem jing ya bu che bu ji long pu chong zu gu song kyang ki nam cha lang len dar gu chu be tun cham su chong de le tun ru kha ki sa yu ngwe su ti ge er jun gu ji chom je ring kwa ta ti xin ji kui ki mi ta ble de ne gen zhen che be ma ne ti do che de nam cha ge ngun ji ri ri xin se zui ta xi cha su dong wa ta dong gu kha le chun ji nian bu che ba meng wei pie mei du jiao ba ta keng zhong dong gu dian guo ta ji du che ne mang pie meng wei chang ma kuo qiu se le dong tu be gen zhen che bu ji 恰瓦初地基创设台阶东教授单位国内我这学费呢日卡跟南昌的规定女丁东为电话你当主共给你这一趟连接把他忙错先把几个计划图页向阳基创作卡卡创作了天入卡他创作五零年给情感当运推面接了出边南昌高追起切过情感几个图作地列过卡塞他列住切西水呢南昌苍马的脱单起跟约把他苍马的德国起跟约被给连接不是
2: 洪东创作党员谈论不谈，玉米规模归拢前列。新南开卓兰江苏塔，而列车与特制切不是。龙浦创作七柱千架开，推个带着几百架被批准的吹土切不谈。上达创作每个机动前列，主干九十个路轨的电不当话。向阳给矿物仓马的支部塔，党员开那车的两个切不谈。忙错给念头两个切别，念住念就给列柱考虑，差着五十七月。曹华荣向邓伟杰书记。
0: 冯红枪起，明儿的向阳给盲点盲片给门卫国吃，你给你是哪个账单呢？玉米错了，参不谈，床的皮给谈，这我预备盲村南昌松就说松，团结切有这些多。三六一，广东新出不停的，过去土盲村团委主盲起心这些习惯呗，你这重结的在于从草瓦龙乡土盲片南昌松就说松，团结切别过了，你这学不提示。
3: 拉道卡巴牛国西，几天内西塔，结合森林塔龙柱及科色片，拉道卡巴也狂在体外去，两年扛了片子，结合比科色价值强啊，龙柱切巧，脱去了沃尔阿吉教育塔，天庆人心了，沃尔谢东给给你去教育，西边两团，中国地震去两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震去云至拉道卡巴，城市亚热了，电价越了，烧浆扩越的。 卡巴尔塔安噶忙哎，连续去了熊杰尔引进些。首先，龙世界呢，铁东年浪扛地是一巧。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字巧。三个邻居想了母体呢，过去土。给我谈最新那措，地内三土吧，协会呗，拉萨重建城管区秋都九江地内了建设级别过了，认真学个人。秋都九江地内呢，西林九江去塔萨提莫日了，忙错了想得学会。
0: 他不是同步内地强势，接了你同学们女婿整个流程的松巴拉，他是重建的城管区秋都九江电力局。江永去吃过囊，菜系同步总准备秋都九江电力前天前期组队立柱通马的钱呢，交不出不是。城管区秋都九江电力局，内林从前土十个月，加起来各级区别从前囊，特别新卡三位立柱梯队我大堂，结果永远去强我数改为，人是土，我家的七金堂，确实七金推到土，人民昂，短信约不是。 今天那边小区隔空马路，城管塘城镇区每区区所军队前把团体来准备，跟着人过路塘，现在快被着陆人给来内联学的，来住忙错了，来过来团卡，可能点边硬别的，有人抢求不马塞，来就讲还将给全部学习。城管局秋都九江电力局主任的记者们，秋都九江电力局。 七段打住开堂，那么进去，他就开，滚动开机，进入开松的签约。军队先把短片，队员先把先去，人们家里堂，隔壁家里接单接的，前来成名把出价团就停了，过去接不堂，前面再把堂成本说明，女婿怎啊，立住别，前来读书，得交头钱吧，等来去。 가동어 당 디젠 키 팀으로 조르도 괴베 최저지 개념구 당리 남수 락다르 체니 망초르 뉴바체웨 대중냠리 토바라 체유시 다료진 등압에 단축 파라 초기 조종되는 기큐 개워 당 주신나 소 직동이 경급 중에 숨 닥주의 체벌에 주시 곱지 주시 닥주의 체세니 닥주의 체세 야제 등주 튼숨 심바탕 멍을 고르치 초동 초제도 주 튼니 당 조합시 人际 양的 망초미팅 체직 당 숨동 학점을 내내쉬네 사용을 개워 당 주시 닥주의 체세 야제 제주 결국 생기겹지 로지 학점진 청관주 초도 조정 되네 키 퉁공 도표 지동 강리 체디 독실의 협조당 십주 협조 제림 협조 이고롱 어자라 내린체 진유 침부시 도지 체별 마세 터동 개와 당주시 초도 동지 강탄 내주 동주팅 답디 규시 뉴주 침자소 캔디 진유 강조비 진유 은이 남한 주시 탁주 체당 차니 망조 키 리쇼 고지의 주미급당 대비지를 닥주 체바 직퇴남비 동지 체바체
1: 三个月
0: 롱에진 응어리 서구 좀리 규제 내리 냠제 행조 기 퇴목마 인베 정중 캐주타 로규기 리균 사무로 시초바타 응어리 기변조 타지조 폐제 기 찾아 우르키 라린레 저와 탐습 체네 심리 지디타 응주 긴주기 리제 사종 타 신리 바소용 링네 망핀 소키 레든 칼로 구디 딘디 당와 마세 서구 태용 기 자지 리제 레튼 바라 튠디 니티 기 사도로 시초바타 배봉 야준 치바타 탄잠 기 리제 차샤 딘병왕 공비타 유르세 좀제 토바라 구디당네 머리 서구치 유링 대구탕 뷰제 토에 폐제를 이용라 유링 내비 링리기 도슈 내엽시 롱에링 머리 서구 좀리 규제 내리 냠제 행조기 삼루 첩시기 티륜 차규티 리제 레든 키토다 파르좀 토캬버 제바탕 튀럽기 주튼 조탕 대외 지용라 샴딥쇼어 탐브로미바 미리 튠디 탕 변조로 폐제 健康松中 特送他的 重视他的所起 总理里头的 密不解决的 决定作为 我们先退不堂 退入堂 你家的头吧 我们的结局定不解决 日子咱们去接着入堂 人不均退对于不是 龙爱林 我们的社区 八家开进退作起 从没的 结局堂 结囊起 日卡起进度出 这个结局 他咱们退不堂 从没 罗萨了 大概的罗国起 八家 四十五家个 退不堂 예수탄人物开进团座起咱们却忙不行将其人给针对拿手不了中间也不特别不行三年提给总理三种起预设加起的东西我们社会总理举在来的两只天座起加倍先加起推的我们的总理你若马赛查见总部部七零诺部积极落地我的电梯训练借用了错的总督前辈提卡比女不堂收金提出云退昂切入前游了 三年提给日间能同样配送措施请约制。记录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집시 닥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치 예궁 헤게 룽치 이
3: 사나무소 구금사 나나조 편중 세트시베 지슌 체디리체나 제바라 가조치 나리첸 조경 슈겐 바상 체리진 티링기 체디리체나 내주세규 좀지 규제 리리 냠지 현소기 팅의 주린 창단 리제 튜디비게 좀지바조 겐노부제시라 덴디 슈디 내주 망주 인내고 체디나로 슈주인
4: 생케 렌제 고캄사 드랑이 보정 농치 년치 레콩지 보기 농치제 보정 시에다 시비

0: 꾸비 뷰귀 센도 스벤스 중기 가서 침게 내부 메서 망치와 머고로 치료 제비 시다 탄선 대법 지단 대부 중이 바타 스벤스 중기 디니 용라 제비 정시다나 시다라 시균 치베 침게 탄선 주베 된제 퇴네 용다리야 미 주저제 듄기람도 쇼도 녀자라 거스 서지만 보러 메견 퇴이 바타 가서 예서 아덴스의 장주기 지르 주주 사라 매체 유지 그것이 매수의 선배인 제람 예주로 토네 니즈 배워라시나 다딘지 매수를 내드나 매수의 바탕 당랑바 숨질하자마타 매수의 랑구로 꼽지고하니 겐제 넘주 주업지 태부로 넘주 듀인지에 당도 日本熊本总体那是和谁直接不一的人得到当瓦来西呢熊本总体这边使用呢他怕了没什么说的也那么的熊都现在这边在今年间啊记录你到女士路的中国配置黑马拉雅开会及其修蓝地刚过了特色镇都的各段别我总在我哈塞破产报的来堂前都错不是镇都那兄弟刚过了个玉米天命出的地我这次卡地多团心熊本没被300年就弄罢了三年才多个电目位和速度比黑马拉雅开会及其修蓝刚过了的特色镇都的你都出的了你从各处的那个年路堂镇都的修建特殊运气没罢了接入心里티 니도뉴 쌩글로로 디지 강고로 난제티 제베 표준기 르마닌사 지킨 젠도르도 르모르체네 르제단 지네 베레르 군데 동마타 르제단 유그르 페게르 군데 동마 치조수 표지수 님님바 체게 레디 개진시도 교류 껌디 젠도르 튜니 추이마타 제 젠도무가 구지 체네 람바르도 니즈다 라사 로가 시즈소 규준바시 예지 몽조 튜진 샹점스 배문국한기 주변소의 지구적당 정보 지수 제시 타송 배막의 내년의 시주바당 로지 샘지 전에 지구나조지 토네 예지 몽조 뒤진라 땜지 수입하시 니도 뉴스로 루유 중국의 샘발라 침의 리내 유고로 집대 동외 난지 지구 닌시의 스루안 신청 판주화 종결도 니로다 장정조 리내 유고로 팅기 외조로 소바 지수 시대 지구의 토 장정지 대외 리내 당 유고로 지 퇴공 외조로 세토 장정지 사공 퇴몽 피제 동주 낭슈네 人类 有 的 天然 表达 空白 单位 存在 我们 把它 切入 不是 有 今天 的 每次 孙志宁 教育 的 来觉得 根据 区别 来这边 协助 诊断 的 各级别 他 都 拉萨 的 切不是 有 他 定义 协助 诊断 的 体 平常 人类 就 在 推进 各级别 难度 的 车企 影响 对面 如果 今年 诊断 的 那 区域 不是 有 今年 被 切了 的 协助 当时 用 的 是 相对 干嘛 就 不足 他 的 这个 安堂 不堂 你 不 孙 不堂 日刻 的 表情 这个 简单 的 不是 有 三个人 的 听 的 感冒 的 生活 年终 续查了
1: 下面新的改变菜年塔盘的筹备菜九个年天那么新闻的收听盘的筹备菜九个年天热死你们塔热照大家门出中春三门春前三交给三推到那么些八天我住真实块借助人民心塔农墙塔墙下溃土龙井块下路塔都农居了汤不忙谢困于不塔交那么些来共进文电塔马文秋嘴你说这批人提零钱没退收宁吃塔现在涛哥前面对路居了恰不起我的植物牌不给塔三只车线了恰不起我的小牌不给天哪年没到期三百万位三只车线了恰不起我的长钱牌不给塔天色塔前面对位居我理解了恰不起我的养的竹钱不给天明色亏了恰不起我不给三只车线了这么忙不给三年你没退收现在塔涛哥宁吃我理解了恰不起我不给塔三只车线了恰不起我的小牌不给天色塔前面对路居能修建了恰不起我的养的竹钱不给塔天明色亏了这么忙不给解释头下面的让兄弟创建他早上创建听他们新闻的细致修音。第三，推销朋友的人心，这不忙不过的够。除了马血安昌救济他，除了脱血安昌女色松，三柱子恰不凶不够。除了马血安昌古茶给他，除了脱血安昌小店擦出，那就这不忙不过的人心，竹签不够。除了马血安昌拉他，除了脱血安昌休息擦过。他一回了恰不凶朋友的人心，难不够。除了马血安昌小松擦的人他。除了脱血安昌继续擦过，那当亏了恰不凶朋友的人心推销不够。除了马血安昌休息擦泥他，除了脱血安昌继续松擦泥，三个可把了恰不凶不够，想他人不松的洗牌的不够。除了马血安昌的人他，除了脱血安昌修过，可路亏了那么甜的人心这么忙不过的够。除了马血安昌古擦出他，除了脱血安昌女色皮擦出。给自然品的人心推销不够，除了马血安昌的人他，除了脱血安昌去蹲擦泥。不是你恰不凶不够，下塔塔强塔人不松的洗牌的不够。除了马血安昌给擦那塔，除了脱血安昌你修擦过，现在这么忙不过的人心推。

0: dinde sung yo re puyik teda namla yang jukbar jeba menani mingtang chigyang se menu se la sokbe chigang kheshe ji denang yo re cheza jinjuk yigi kangshi moshukbar mingtang chigso sewa meza tejin shabe betenzo le tengu to jinjuk yi di tendobla yo re di yu na jinjuk yi di muyi yinza tala jergu mingde di mingshi muyi yinza moyi 모이밍데 창베 빌라 만조와틴데 게마데 양베나 게카 세카 르차 코즈 까자 편주 천자 군글 세라 소베 베텐도니 진주기 이기 남 다순도 이외 머닝기 이기 랑탕 처와 터데 인베 민시 머닝기 밍데 창바 샤다데 콩라 我的学给南顿天尊呢,找了破一破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一某一名的场,某 be sikang dige lobjong nang du zane de tung zam du me che je de jin be nan be ming de jing gi yue be su die qian gu di ha jang gi ke qin bu shi da de
1: xin jian nan bu zu gong gam san tan dai qian lang zui xin xin ba tian ni
0: 平常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常六的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有秀绝对准备春子给北大丁的小鬼切不赢了别拿你们都不下落这都不塌落 是小娃、桃娃，他个能行个三娃、姐娃、乖娃，那个他个是就困难困困嘛，没我他是就困难吞吞了，再了说白，别听着你，没你个没有唱不得，样本呢，康巴、刚巴、东巴、唐巴，他个能行个人巴、昂巴、蓬巴，再了说白，别听着你。 大宋的一位金柱给某一期破译名的唱完是罢了样本呢在吗某我咋啥在在吗在吗天吗空吗祖母在吗写给绝吗在了说白别听着你破译某一名的唱完是罢了样本呢拉玛拉帕拉的唱啊唱朗唱朗错亲亲娘塔 就比三次再了说白别听着你某一某人给名字唱不出来了样本呢偏吧减吧选吧解不苦不再了说白别提醒你某人去破一名字唱不出来了且咱早晚里呀一呢破一名字唱所送不的做起的功能送不咱们人马多 决定准备南北名字准备样盲头就要的到底呢德宗准备堂决定准备南北堂一不一呢普格给茶吧普格给去年普格给竹鹿堂吞白竹鹿下在银章扎吞白的俺爹下边别听说呢家族南给确定咱们饮食需求的走家族普格龙井三百八南给金九一个南大宋了夜晚 大康移民堂明细一个我呢选了大宋堂大爱一万七十余百二个男的大宋的一万空呢大康移民了广播写着 빼줘라 20탕 문제 난 거에 드니 하장기 개신부 시라데 콜랑에 모두 쉬어게 난데 톤도니 치마 강달 교회 고든 시에발레 민데 딘주 시에바 남이소 딘주 시에바세 낭세기 이와 니유베 낭네 엄마 민데 딘주 땜베 겁라 야 자와라 포이 포이 민데 탕 모이 모이 민데 탕 머닝 키니 머닝 오스 숭베 치강 디게 골라야이나 我对他 제시 슈바디르와라 샴랑에 치다게 낭생이바 남이소 진주 댐베 골라 我对他 제시지 슈기인 니바 민데 남이소 진주 시에벨레 길 진주 시에바 낭세 시도 죽주 시에바 세게 낭세기 이와 니와르 당보 지지지 대배 겁라 야이나 자와라 민데 티다 니기니 티니 랑기 다툼베 춘은 레탕 치바탕 진탕 중공 저와탕 내탕 베베 다양탕 咸阳 乐都哈界堂 지두 낸탕 닭보탕 거두겐탕 두랑주 대다 어슈진배 중수송제 지강구토네 민대 남이탕 채소 증기유배 고든디 안돌라야이는 두두지기토네 대낭제브루와라 샴랑안주 지강 텐저 댐베 코든 강이미 시바 로종타 모두지 슈구인다 지강 구부 디게라 야이나 무엇을 제시 모슈 콩라 야이나 녀랑에 지강 디게기 난라 툰베 가제 민타 지게 카지기 코든 꼴라 야이나 모두타 제시 두두지 슈구인 대야 세디 슈구야게 턴다 탕부디 카데스나 태진 공화 시베 자외난라 야이나 딘데지 송마송에라 민데 태다 니기 니세기 치강 디난라 중외 민데지 두가라 디고라 야이나 모두 두두지 슈구인 머시첸나 디고로 송베 민데 디 튼다고라 야이나 공기 리제난라 모두 두두지 송스무데데 다리데 칭하 슈구야기 경제 가르스나 디고기 민데 디 근데지는 문지 최고구 유명디 캐난과디 개침부시라네 루알라 tūkyūng ātū shīyē gī mīngdā mīngdā sāyā dīlā yā chua nī gī kōdūn dī yuā rūwā lā o nā tāngbū dī kātā sī nā tāngbū dī mīngā mē chē shīyē jīnchū kām yīngchū lā kōchū gu yuā rī dī nā mīngdā shībē dī kūyū tāngbū dī rī kūyū nībā dī kātā sī nā mīngā mē chē shīyē jīnchū kām yīngchū tāng cē wā tā dē yīmbē tā lā jir gu mīngdā lē kōchū gu yuā rī chē zāng mīngdā sī bē sū yu zāng mīngdā sī tū zā nē chua nī gī tuā nē ngū zī chē gu gu yuā rī 다리대야 민음의 최시에서 유배 진주감 영주기 이기들라 고구요래 다리대시에 민대시 두가라 뭐시 채바 있나 민대세디 공항어도 슈버능신 민음의 최시에서 유배 진주감 영주라 고초그 유바 직체 니바 카데스나 민음의 최시에 진주당 영주니다 최와 터대 인배 탈라자에게 민들레 고초그 요리데 다리 대숭에게 민다디니 민음의 체시에로 유배 진주스네레 영주기 이기 딜라야이나 고고그 요리 빼나차샤 까와 붐바 다가능신게 베바 세야라 속베 와탕 빠뜨부니 민다 정주댐백급기 민다들와라 와티탕 빠디에 민다르베스나 민다레스구요 디카데스나 공어시에디드네 민다 정주시에백급기 민다들와라 대숭배 민다디 크게 코구와레스나 남미탕 치드에서 야젠지기 민음을 슈베 진주스네레 야메나 영주기 사탕 영주기 다제라 야이나 숭버르와라 빼나차샤 그도 그 편에 턴 폐기수 폐라 두 세라 속베 빼지다나와 중에 폐세기 인도 딜라 슈베 진주기 터이 딜라 지기와레 디나 다리 대시에베 민데도 다 대고고요레 샹에 터진 슈버능신 베나가와 당 품버더부 가와 시베 와탕 품버 시베 빠더부에 민데르베스나 민데르에데 다리 대송에게 민데디니 남이 당 최소 야 진치기 민금을 슈베 진주기 이기디라 고고요레 디나 세디 슈에게 튼다 당부디에 세디 슈에게 튼다 니버디 카데스나 민 근데 대다 니기 니세기 대다시 두가라 디고라 야이나 대시에 두두지 슈그예 민데 대다 니기 니세기 대다세기 민지 두가라 디 근데 지글로 고고요르 베스나 대시바디 터니에 데마 타바레 루발라 타세디 니지기 다지레 디니니 두바디 전다 가르세 얼체버스나 망부 코든세 얼주버레 퇴응을 토하라 야이나 민소스 타당 죽러 슈베 진죽이 이기 대당 테라 숭구 요르와라 어디 고고고아데 세디 슈에게 전다 수바디 카데스나 민데 테다 니기니 세게 치강디 타마타만데 자웨 치베다 가이다 약히고 기사 기시도가라 어디 고라 예 치강디나는 중에 민데 테다 니기니 시베 가이다 약히고 기사 기디 전다 가르세어 체버드레스나 치바세어 주거르와라 오나 치바디 가르카르레스나 치바디에 민음을 슈베 진주기 이기 테다 인스네레 양나 뉴데 시에베 민데 세야디라 고고고 요르와라 오나 치바 임베 응어머 슈베 진주 감 영주기 이기 텐즈 차와 강탕 강체버를 베스나 지강 타마타마 딜라 중외 댄세기 차와디 체베 코던디 댄바로 와라 댄스도 되는 가르시에과래 장바 탕 텐바세기 튼다디로 와라 퉁어토 민음에 진주기 뉴베 치매 남이탕 채팅조 야청기유배 튼다디 땜밤 양만나 야창배 튼다 땜바 딘데지글라 고구요르와라 세부슈부이나 창자디 청을레탕 치바탕세기 치강디네 고주배 거두겐탕 두랑죽세기 치강디파게 낭두디게 레라 남이탕 남이머이배 채팅조 민대인배 진주기 이기쥬 정기 예배 튼다디 나돌라 떼나마데 디나 세티슈에게 튼다 숨바디 리젠디나랑에 민데 딘디 떼배가라 야 자와라 포이 포이 민데 창 모이 모이 민데 창 머닝 키니 머닝 오스 숨베 지강 디게기 코든 콜라 베탕 제제 자제 퓨게 룽진 세바보 남나 오데 슈바탕 튜도도 세나라나
2: 단단히 비친키 추수 줍든 딱다지
3: 까망에 생규루
4: 샘라 도지트겐네 까망에 생규슈이 산고베 가서 예급 리후공 사회 도덤주네 신도 세바라 예급 리후공 사회 도덤주다 예급 폐교로 은행티 니스라 냠제토 nga zhongye rinki jibe liwungi nukyu chunjung tang tenkyo nyungdongki lege chuxi banjim sede jibe liwungi tangzai toshi ungyur tupi tang tenkong chunjung likdui pechur sakyuro guindey dongyu yungzhu ye tenkye dang tsuwa jie dang kangyo chabu sakyu jie cho sum te ne nga zhongye rinki jibe liwungi nukyu chunjung tang tenkyo nyungdongki le tuen guzhi sendu sargobe che jie nyu sebu ne shindo xebar si na yegab nyungko ki si ulen shunlen khang tang che jie nyu sebu yi kasa jilin tang 黑龙江 行政 소지 추로 팀규도 레드윤 소송아데 산내지 기세 레드윤 배주로 兄弟당 주비 집어마세 예금 주리당 외소 접속주의당 저와치대 지링당 黑龙江 行政라 까바리당 매제 고르소 중앙기 기세 외소 지지시동제이버시 가서 난장기 예제 당제도 예제 일로도 답해다네 양남 사바라 변봉시 제배 예다라 정외 제고소바타 제조 레지카가 망조 치주라 점 제고로 슈도 서구배 가서 중화 개용 호송염리 직접 칸의 신도 시발시나 내뒤 개용 호송염리 칸기 응아종의 공비 철구 집안 전비 체내 누리 대자단 총습 탈지 동조로 초용내 군대 동조 소를 미대 조내 랭겐 가 좁지 구리 제도 개용기 신을 오중기 미대부 신의 타도로 가서 상해로 집안하 계획이 스베지슝기 가서 침계 내부 메서를 망치와 모로코로 치료 제비 시다 탄선 대법 집단 대부 중입니다. 스베지슝기 뒤니 용라 제비 정시단나 시다라 시균 제비 침계 탄선 주비 뒤니 퇴네 용다리야 미 주주집 뒤니기람도 쉬어도 녀자라 그래서 사지만 보러 매주에 퇴입니다. 가서 예서 아덴스의 장주기 지를 주주사라 매체 유지 그래서 매수의 선배 제람 녀자로 토네 니주 배워라 시나 다딘지 매수를 해두나 매수에 바탕, 당랑바 숨질하자면 당. 매수에 랑구로 꼽지 권이. 겐제 넘주 쪼.

0: 제 야즈 추디디 교드 셈바 수루이 기드 차자 철루이
1: 리제 야츠 추디디 가도 세세 녜디이 곰도 세치 뒤지이
0: 리제 야즈 추디디 치라 주디 따부이 낭라 뒤뒤 띵부이
1: 리제 야츠 추디디 키라 추디 짐바타 이게 탄와 짐바르메 日节假节出题。
2: 日节假节为数 洋洋土 苏不列冲别 陆嘎儿给呛马
3: 退入三别 你寻堂中你 浪去别个年久 几看我们
2: 第二年 九节期几点影
3: Dear me, look at

那不错，不上台就会松懈开始，彻底休息。

0: 단더니 삐진키 추즈족게 딱다시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정 룽치 년친 예궁 헤게 룽치이
3: 자웨 파양 튠팅은 튠팅은
4: 시베 낭세 뜨든철 뜨든철
3: 디문 멤버 케버이 멤버
4: 케버이 렉베 칸상 디너준
0: Tandil Hingene, Sengu Sube, Lintendini.
5: Penjong Lung Tinin Tilikung, Terge Lung Tinki, Geta Lodi, Tedon Litin, Tedon Harnang, Menkang Sip Tishi, Harnang, Menkang Sip Tishi.

감간에 추즈 주베 파르탄 추즈 듄탄 감간에 추즈 게베 파리아 결동 슈고리 딘제 인도 좀 많이 할행게 수 장수수 투즈기 콤바식제 안줄리젠 담근한지 센신은 유크 슈고닐

0: 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欢迎收听《新闻联播》。大家好，我是李红， Central Tan Chajo Lingye Kamsa Tiring and Zu Parnamen Kanki, Lizen Nalolia, Per Rangojo, Menzi Khan, Chibe Dikaki, Bumshu member, Gempasa Latin Jishi, Gila Kamsa.
1: Kamsa.
0: Lise Tangdo Gila Gay in a Gazi Central Tan Chajo Soya, Kamdi Sumti Shurona Shuin.
1: Gazi Sambobon Lingye Kamsa.
0: Lise Gila Nanzu Kresen Per Rangojo, Menzi Khan, Chine Dikaki, Bumshu member Gempasa Latin Jibala. Tangdo Gela Kirangi, Gela Kirangi, that near Tonguki, Chale, she named it Yamen, Gela, Dinjay Chale Naj, Locates, Tay, you met her, that Dinjay Tay, I want you to do Snarana Shuin.
1: Listen, someone German to come later than the Lonnie shoots of tea to Chinsun.
0: Nas,
1: Tibetica, Levitia, Devian.
0: Nas, any Dinjay does by Nagela, that Chine de Caralia, Chale Naj, Tanganzu, Lonnie sucks the Tago Rabala. DJ Induce by the Dangan to some men do stay can to gay Kuran that do the Charlie Lon, you such is now induce by in the near talking Yamu Dina Shook Go and Mevda Ajans, you make a caress and Hajan give you some top of you need is and gay. DJ Induce by Galaga Tiringing and to Panaman Kankilis and Alolia Pese, Judin Zorich, Teddy Hana Hinal.
1: On the Tiring had their tradition of all the Dirty Sagaran to Tugun and Dog on a day they do so much even once and Nazan Mongush toy at one.
0: Gigil.
1: Digan in on a me.
0: Some 给了您给，成为你的级别的谈了，图个什么事儿能过是罢了。你这一段怎么样呢？听你给了给，那么别别追着的呢？他成为图个那样去，存在开心不行的怎么样呢？他感谢先做谈，查找出一年两个最理想的老了呀，修建，查出五条呢？他第一条呀，昨天能有个水呢，收银。 생일링게 창매 키세 달 지분링 안한조 김장지키 마원부탄 당내시 미리식탄 미게시키 다 마원탄 디크레스나 저와 친구여리 딘제인도자마이나 지조 쿄용네 지베 디탄리아 두구나야디나 개침시라 리섬기 다티링 안한조 리세나로리아 딘지슈베 페랑교조 멘지캉 지베 디카키 Bumshu member, Gempasan La Kurange inele, Chibe di Tantan Jue, Chibe Wangze Negi, Tongme Sip Sir Tang, Gong Chu Gorki, Nang Dun Dish Chedina Yusungi, Dinde Induz a Mandan Tenge Tsung, and Zulizen and Lolia Shun and Yuka Sune Shuye, and Zulizen di in the Shube Telia, Tenge Tsu, Lizengi Teji Kawanja, Tuke Jinga Dundu Gutan, Tuke Sungani Tutu, Tuke Ni Gule Wangatan, Tuke Ni Get Tuk Dundu, Tadu in an Anzu, Zang Yu Wish Jasia, Ki Tipu Chek Tone, and Azulizen and Lolia Shu, that in the Session Chop. 堂堂那些，我那就先把原件跟着那抽药的来呀，我那就抽药给那边拖呢，嗯，咱有卫生家是要去抽烟给这边拖呢，都是这完那呢这个度，听听我那就拍起先把这个这团那些呢，到这些来用了。 但按照那个读书呢，说天天给那些拿了呀，七百的他那职位，他天天是能端，他就拿有些送送。天天对着买那糖糖嘛，当然就天天给那个七百王子过日子罢了。那些了，天天对着买那糖糖嘛，给那个七百王子写的，当然就用你，他肯定是了夸两个买他七百王子的，他开些人心。前面呢，七百王子内的，他肯定是了夸两个买他了呀，按照那个谁就是拿了拿手印了。那些。
1: 但是像王子似的，我们就能够每个月都交了钱的，交了钱的足的，是吧？等这几年的那边交出全部的给别人，好，那第一等这些啊，为他那边交出全部钱来给别人，只能给各位弄个咋的呀？他们就咋个证明？ 왕즈니 다 가래는 또 류규 군기 차와 지혜벌 집에 질레 그거네 다 봐. 룽즈 스네 오고네 다 봐. 제나로 룽규에나 룽드 그래다 먼저 룽제스네 지그만
0: 시진
1: 자가기네 스네라 다 먼저 카도 그거네 다 봐. 착자다 두나니 또 카도가 임베네 어 그래 자가스 딘테스네 지그도나 나스 규긴 큰룽기 대야나서 슈퍼대야 집에 원제 내시제 더 딘제 스타일이는 먼저 튀겨 있는 집에 내야 돼야 가리켜 줘요 그랬음 한 집에 담을 집에 딱 볼까 매번 집에 초주가 뒤치 대수 없이 당로 봐 통금 고네 소월 배벌 시야서 먼저 엄지 지금 문에 시험에 내리 집에 원제 내이나 자 어떻게 넣다 먼저 통금 고네 소주지야 이 개진 부지리시잖아 먼저 집에 원자 인분이다 넘규 인분은 디르바는 그래 레베 레친 디네 궁부 류용을 개베 원자 원자 원자 레주베 언디 그래서는 체증 두는지 아니나다 디민다 체체야 이나다 고주 동야 이만나다 디게 참 원자 처분 지제 아니 디 그래 게임 쿠고는 당은 좀 롤레 원에 로다 숨다 사기 집에 되네로 원자 폐기에 대다 더블로 체제 파트 주고도는 언디 지금 뭐나 디트를 당한좀 면주다 가게 면주다 근지 텔이나 태도 체면은 편차 예 고치 돼야 아니 니부터 차시하면 아니 당한 좀 디큰 집에 원자디 미켄바다 만자 아니 어당 아버도 무슨에 어 단년 개비 배주 등기 치하 언제기 개주시도 원 어 원자네 대야 당보 근 근데 주요빈네 레디 민주 제제 어 년에 하고 내다다 근데 있는 년에 하고 제 민주 남비 나는 팽게 하고 싶은 게
0: 네스레세 진짜 인도 잡아나 당나 저 집에 원자 세야디나 미겐게 원자 다 민자와 미세기 개주 된바 다디 이내 랑나 저 내시 컹루지 유비네 랑아 잠시도 토비네 연맹주 제야리 팬도 유발라 소텔이야 다두스 엄지라게 CDCF 잔나소 나난주 파메 이내레 균투 집에 왕제 찰기 길링이야다 파마디 있는 나주 집부터 치타니슈 양나주 투균 이내레 세즈나로리아 머시 부글랍자야로 규르무스 워르데레 이내레 파마디네 다랑이 팅 听通嘛，当然最基本句句里面的前边呢，他几件堂屋的这些需求里就完了。顶这印度怎么办呢？旁边军图级别网站拆解了呀，但另一顶这几得十七个世界上边呢，像地铁了得十七路七趟，跟这预备铁了呀，我们就那个木头设计那让他修音了。
1: 这是，他顶这是像我做推广做运营的，基本基本是就基本忙家个推了一堆，不过年节的，但你年节的的就是嘛，年大大，这我才推不有嘛乱。
0: 是是。
1: 第一就是嘛，旁边他能就小姐，基本我可是往在那里忙不及，这是能就小姐，去我小姑娘不是来的多呢。
0: 那是。
1: 第一讲了一门呢，但我做整理确定整做个一门呢，他。로스중기 광기 그래다 먼저 리베 그래 차르기디 계속 개주스시다 로스중 콜 언제서 다 주 그 다 차르기야 제서고
0: 소고도 관한
1: 진 디네 다 먼저 팅둘이 이면 단도 먼저 ASDs 다 집에 다 이모가 같이 이모 나서 쓰기다 네 단도 언제서 흉다 되게 또 스타도 좀 집에 룸에 집집을 샤나 야고 또 선서 디 나서 디 가래 부갸다 다 축주슬 아니 부지 전데 나 나네 동안 디나로 임나 다 먼저 집에 저기 나지 나자도 다 동제 진이 이제 나 좀 먹부체 다 디르샹 디가는 밤에 돈나 디두스 밤에 돈나 친구지 나고도
0: 나스
1: 점니 트레딩서 조이나자 아니 냠티게 저 집에 집들랜 조이나자 점링기 우유가이면 딱 혼주 지자 집에 동안 디노는 지자디나 가르베요레스나 아니 집디 통매 되기다 름티디 언데스다 지자 집에 나샤 디노는이면 딱 혼주 롤레고스나 다사기 집에 튜네 로숨보도 임비나 부대야 다 밤에 예봐도 돈나 치고야 민생아 민생아 디나로 가르를 했으나 집디 가르소레 리뷰디다 디네 아니 다 부부대야 다 먼저 추주기 추주 고전치야 디네 수뷰디 순다 디게로 고전치야 아니 gyundu yinbu yin bugu deya da nga zu anlen lo ya da bugu deya gante lukure bugu tsu jikye je tudu pa len yu be nte se anlen yu ba andi ne bugu deya da chunju kutu ne lopchung andi ki kukab ji kare da deya mitze nga dinte su dungan
0: nas
1: di nang lo li yinbu bugu kom ne je long ha bodo da lo sun bodo nga zu kare libe chatke yak shu di yin tu sama andi kangi da nga zu pame dige tol tamzi yaku nambi yina ane bukdi da lebe sarki dige yaku yoya ane di kare mikze chenpo shito yungin da di nalo ni imina tuigyon nado kare yindu sama pame da kante lukure di kala kashe cha dinte che deba kashe shito da di wana mikze thangbo di cha shiamna da bukdi sukshi de thangdi da mikze thangbo di zikdoan da bu sukshi de thangdi kante sarayasana ane di chuma di bu kwa debe kutune dang anzu tuigyun tuido tuido cheche takche chea chuma di andi ne bugu di nze sida namgyu yinba yina di chidu suma khare ngongo ke bugu zay chani dang anzu dangwa meri ngongo keb gebya urwa
0: di
1: tuidu takta takta cheche ngongo keb gebya dang anzu kashe pam kashe ke ngongo keb dige tuido mekeb che bugu chanpa chige ngongo keb ge chi chigi nze sungu dungwa
0: dang
1: nele na zi mong puchi ngongo keb di ngongo che tu urwa Ani di che, an di gang leng nguan guo ke le nje se dakda dakda tuido gebya tona na ya. An di ne bugu nje da di zi naba daga na du samba da bugu haje neng ju shio je na cha chenpo chi cha chibe lo zai da nje cha chanpo gyab je nimu kashi chi ne tona ma che je an bugu di lo zai chi je nje se yung gu duwa an di du samba bugu di zi na du ne pa me tona che men ju na ya. An di ne da nga bugu jibu nyar gyong chi nye ki da jibu nyar gyong chi chen nye Alay kirangi karsukure lusimni jo dedanchi yinbochi Ante chayana bukdi chargi da ante gana Da lubi chargi di gana yaku yungudwa
0: Ante dine
1: tuyo yinbana da nganzu tsuju di yinbana da Sargi chibe tuyo ne da nganzu Da kare mayu nushu tenya rohan da
0: Mayu
1: nushu tenya de nganzu Tona shibji nangudu dine Dirisha da nganzu tuyo yinbana da nganzu Toga nyo dede du suma bukhaje kare woma jikche woma titu samba nje da nazi nje nagi sebu ta nje chaya nje chigi si jaya susu rangzam gu ame woma ma jaya nje chigwaan di chitu samba da woma situ samba ame woma situ samba chibu di ngone chen tsukyu yakshu dhirwaan che san da di gala yinba na pame inchi minchi kare ame woma jaya dine namgyu woma rikta nje jaya da na nganzu namgyu ᱡᱮ ᱫᱤᱪᱷᱮ ᱥᱟᱵᱫᱟ ᱟᱹᱱᱤ ᱛᱟᱣ ᱪᱩᱠ ᱫᱩᱭ ᱜᱮᱱᱮ ᱫᱟ ᱛᱚᱵᱟᱞ ᱠᱷᱟᱨᱟ ᱠᱷᱟᱱᱟ ᱡᱮ ᱛᱮ ᱠᱷᱟᱞᱤ ᱠᱷᱟᱞᱤ ᱛᱮ ᱤᱝᱜᱩᱨᱣᱟᱱ
0: ᱥᱤ ᱥᱤ
1: ᱫᱤ ᱠᱟᱱᱟ ᱤᱢ ᱪᱩᱠᱩ ᱛᱟ ᱫᱤᱜᱮ ᱠᱟᱝᱜᱮ ᱠᱟᱱ ᱡᱤᱠ ᱛᱚᱱᱟ ᱱᱟ ᱭᱟ
0: ᱟᱹᱱᱤ
1: ᱵᱩᱜᱩ ᱞᱩ ᱠᱷᱟᱨᱮ ᱥᱩᱜᱩ ᱭᱟ ᱡᱮ ᱥᱩᱞᱮ ᱫᱩᱠᱩ ᱪᱮ ᱨᱤᱢᱵᱩ ᱭᱚᱨᱣᱟ ᱨᱤᱢᱵᱩ ᱪᱮ ᱨᱤᱢᱵᱩ ᱛᱤ ᱛᱩᱡᱩ ᱛᱟᱠᱛᱟ ᱛᱟᱠᱛᱟ ᱪᱮ ᱫᱤ ᱞᱩᱝᱠᱩ ᱫᱚ ᱢᱤᱱᱫᱚ ᱤᱧᱪᱤ ᱢᱤᱱᱪᱤ ᱛᱚᱱᱟ ᱱᱟ ᱭᱟ ᱡᱤᱨᱤᱥᱭᱟᱱ
0: ᱱᱟᱥ
1: ᱤᱱᱮ ᱥᱩᱢᱵᱩ ᱛᱮ ᱪᱟᱥᱭᱟᱢ ᱱᱟ ᱫᱟ ᱦᱚᱱᱡᱩ ᱵᱩᱜᱩ ᱛᱮ ᱭᱟ tuigyun jis nyabe gu tu suma kashe pama kashe ge dapu mu de duske dan de ngui chenpo chi tre nche si nang gu tu gwa ta inele kirangi bugu di da da kare jingwa da di jia di da kare sure
0: nyur chimur bala
1: jin din du samba bugu tobe ina ja bugu kare ni po me ina ja bugu debo me ina le bugu namsa ta phame namsa ta tu stage o ta di jig ma te tu ta di to sha nje sam ta kiran ke se bo mu ji le cha cha jam na ta kiran ta jo zu ya lu tu tu de be de me cha wa ban
0: ji ji le
1: din du samba bugu su su nya ya ta nje ta di ga la yin ba bugu ta tu tu ta ta ta bugu ka de le mi ne le de ya le han ta nje namsa nje bugu di kharsu re bugu len da nje gyön ya di gan da sibu de ya cha sham da ngun zu nam gyu de thang gan di bugu de thang gan na da nje sung gyö che ya da di ne ngun zu ji lu ji sim ro ban lu gan la cha sham na nam gyu nje da bu cha dam da nje za li yin bin na ni namsa da pa me nye ne thon je di ge gang pa chu du za ma sha ya di ne na sim khan thon ni na bugu don ge chen bu da ga de da nje me me che bugu si di ngan na sha sha 근데 먼저 튀겨이면 나리네 장자 오체
0: 무대스들이
1: 구류들이 장자 되버지체 파만 인분에 파만 이제 다 시글 흡연은 내 부디냐는 양도원 아니 당가부터 차샤면 당은 좀 부고야 춘주구드네 부고야 두스톤다 두스미를 이제 부고게 제시 부고야 당은 경은 좀 이제 그래 집에 이제 팁 이제 다 부고다 님볼로야 다 부고다 저와주야디 아니 다 조지를 동안 두스리셔다 부고 이제 냐베 규진 나로를 차샤면 기랑게 무이 망보치 제제 부고디 랍자 당은 좀 가시 저저 반선 이제 등 것도
0: 지지
1: 말이 다 부고 이제 그래 이제 다 부고 이제 만데 디스 준비는데 그냥게 남사대야 알렐로야 다다 이제 간다 그냥 나 컨트롤 그래 틈새야 원나고 그래서 원제 숨고도 안
0: 내세
1: 밤에 밤 넘기다 딘데 간다 직톤 하나로나 쉬하이
0: 레세르 따터드제 쉬임는 콘리아 암질하게 두스 세지남 규제 진행의 밤에 집에 왕제 살기기 태리아 도나난 곱자마세 튜다난 부군에 당난주 집에 가라선 지심타 집에 디타 라소리아 동심냠기기 토네 다 밤소소 있는 추구탄냠도다 내주 망부지 탁주치야 단당의 추구 샘정에야 라소 태리아 도나난 우리 세슈고 리즈발레 디자마세 당난주 집에 왕제 내자마세다 집에 나자 망부지 요르라 다 딘제 치두자마는 쿄요 다 집에 왕제 리기나 제 임베 주고야 다디 나츠이나 자 야멘 나나주 균도 내님도 초아게베 규림 나로리야 년다 컨데스 등기바 라소 테리아다 암즈라가 도스드마 디세스 겨라나 슈인
1: 레세 다도 스르샤 다온조 집에 왕제 나즈 스포 윤도 스마다 그래 나츠기 케바 친부조린
0: 아니
1: 부부 단다 그래 서키 집에 둘리긴 비나 온조 마제 두스마 부부데 균숑교 야멘 튀경기 다 가르소레 이제 랭기기 내윤교
0: 나스인
1: 레벤노 차 척제 룽체기 나즈네야 네 레벤노 착쇼야 안디네 리규기 나즈 이제 나야게 디토망 요린
0: 나스네
1: 로 그래 디네 제 로숨보도 인빈 다 보고 차 레베 차기 디 그래 조진 뒤서 뭐 아니 간다 디버로 가르 토망 요레스 뒤서 뭐 당은 넘기 집에 내네 집에 저지기 나즈 아니 그래 집에 이제 당은 탄데 집에 지디비나자 라소고 아니 개체세야 이제 고부 디디게야 나자된 이제 통망 망어열이 아니 도발로 숨네 로추고 버루니 임은 다부디 잘에 딘데 간 조진도 什麼 부응은 조다 집에 단내 딘데 아니 롭나 집에 단내 딘데 집에 가세 임은 디 그래 롭준다 이제 세만에 내지도 원제 양 통망지열이
0: 네세
1: 다산도 로추네 제 로춥시버로 인도 什麼 다부디 롭 롭준 침에 롭제 침에 규림 나로 임은 지적이 나자 밤에 임은 나자 견랑 임은 나자 수소 승근 뉴슈 첨부 주인 도 什麼 아니야 너도 집에 닝롱 나제 소는 제다야 집에 야 단내 소는 제다야 맨 다간제 yang khasi ente chibe ta ngu zu le ten ge ten na ze son ni ten ya ta ngu zu gyun du yin be na ne to ga na des tong mang yo rin
0: nice
1: ni ta di ge na lo ne cha xiam na ta bu de ya ente di yin du su ma pa me da nian de ten zhe le yin ji bin ji ge ji tong na qian bu jin na gu rin
0: nice
1: nian de de ren zhe le ren zhe ta ngu zu zhen ni chu tian zhen zu ge yan zhe ge da san ne chu ge da 멍시디게 강게 두루난제 땅은주 부구 카시에게자 주 게자 굽주 부구 주토 주토리스 인데 스타스스 디소스 도안 근절로그레 차르기기 인데 미체스 도안 미체스는 로 차샴나 다 부구 베나 차샴나 두스야 쪽쪽이 제데 투야디 근절다 다워 숨다 님게네 다 게자 추츠지 다워 숨다 님게 스바데 두르다 게자 굽주는 다워 구다 님 이선전에 두스치도르스치제 안당은 좀 야라야임나 자두스고크트게비야나 자 콤부게비야임나 자 디게 강가 믹제치도 왔다디 찬용 제비는 다워 추르 부디야 쪽쪽시제데 다워 듄네 부디야 이제 스크르톨란투 안 다워 게다 님은 아스완에 부 고크트게다 디 찬용 그 찬에 전 갸츠 굽주 부디게 강가 딘제게 카르스토레 딘데 체소리 숨고도 안 디나로로다 야 갸츠 시즈쟁어 주 부카제 양 고크트제 갭툰 갭제 먹겸년데 요리야 디 강가 都是些那那只要的是我们的，底下军队一样不可惜，加这西侧些，人家是第他那个专门给吧。底那罗了下下么呢？当然就到我三十天内，到我宋部部队里面的军队也能不过呀，给呀，免了大家给么给呀，干了的，人家的干了都过过渡什么，还得抢用这些贵族玩。那底那罗年的干了的是呢？ 不开些别过嘛，这是给不了都是有节点的呢。不开些人不能干不起，拉不起就我都是别觉得，但还是说了，不觉得这点你不别觉得嘛，他们钱。那到我送你那边呢，不开些人不能米了，这米断了，要我姐姐嘛，得钱呀。不开些人呢，这缺点他是这绝对不别吃不吃这点呀。开些人呢，别伢子过了姐姐爹爹呀，这。那平时呀，到我来，到我们当然做啥子呢？到我送给别人，人家就是多的。到我西呢，到 出不入的你们的部队，但俺们就按照这边人们拿着，俺老婆这叔叔开的中国队了，这是老婆怕做，都是你不理解的，都是你不抢劫的，对吧？是是。叔叔都把了加了住呀，俺给么给呀，俺都是可多可多烂土呀，都是歹土呀，俺这几切土是吧？但是年头跟这说的是，那当我出来呢，叔叔都是按照给么土不接。 那块祖母的银币呢？那边南罗那边十几堆的，那块几的？这是几都是那块卡其中的几百都是那块被祖母都是拿来供借的呀？这，当我出了银币呢，开来做做姐姐，要姐姐带木头呀？当地人的姐姐多呢，那顶这不银币呢不，你把都拍卖团呢？
0: 那结束了，明个看到对吧？但人的预备学校，看到刚刚那这里是我们的，看到还没过过读书嘛，应届应届的呀，从那这那届都是大家来培养的，开钱不吃的香。那是，嗯，听这意思嘛，那我们就来给他做的呢，不过也都是推荐去的，基本上他们这位王者开学训练的都也蛮的记录起来呢，这这些都蛮的被隔离呀，你把都推到都蛮高了呀，毕竟，也你看这新媒体里呀，大家是。
2: 那是，听这印度子白呢，他推荐呢，加起先做最纯的，他谈的是个男子，怕没吹呢，出轨，当然最推荐给其他记录干的，第四大大马代表给不了，也把图医生难怪的，他可是呢，他开起码的三三个，听这个老马开白呢，推到了也免去那样谈，推到了也大家能够成功学啊，听这经验，听那样那就看了呀，他俺们就来给说呢，说王者内的当然就那个没几个忙不谈，他听这需要的呢嘞，当然就天天去里山那路吃下边的嘞，几百王者内的做听这些生意啊，应对怎么办呢？几百王者内的，不要给说这边，我们吃下边呢，也免去其他记录，跟这就有难了。
1: 他都是想，当然就七百王者内的，我就咋个内的，他的说是搞不来，开白龙九位在几米日多呢？
2: 那是。
1: 咋个内的？他来不来穷位？他讲嘛，我讲罗村内讲嘛有么了？他当这龙族九位，说是搞不来个名。俺的没呢，能做村里的这伙子，俺就来个，俺就看命要了，说不俺这个钱，七七十年下下么？俺写入，俺写入出去了，说不这位，俺就俺就账吧，报啊。 干吧，下我人吧，俺这个的，都是看这路边，那他的这太阳谷多呢。
2: 那是。
1: 地那路的吃下面了呀，俺就咱个那句话嘛的，俺就俺爹开的龙那个，俺就忙不起来呀，俺就往在那的，他这我有的，俺就他的七百，开的几点个那的，俺就龙那个你学他们，他立刻过来，人家龙那个你学他们要让地那路的日记，俺就龙那个你学他们呀。 lungne chukchu thamba che che yang zu lungne di ga ne cha wen ri gi ga han che su su ne gi kon ne che che yang ngon zu lungne gi yin bi ne lungne ri chukchu si gi go ran
0: le sel
1: tu su ri shan da ngon zu pe so ri be ga ne cha sha ne men ju te le cha sha ne tu gyun yin ne chu bu ge ya chu bu si gen zhe lu gu le sen da ngon zu qi bu ni ju ge le yin ne chu bu di nam gu zhe si qi bu ni ju ge le du sen ba ne lulu kuni chia kuni chia di jiba ya lusimni ku jo chatge ya ho chu ya che du kuni chi go ran da ngan zu chupe chupe di yin du sma da zu zu zu chupe de lung gen ya da nje gan pen do yo ra yin du sma ngan zu tu gun yin bi na ne do gan da chi luk da man cha ngan zu jiba ya nje se chupe ge ya di ne di ne di ngan zu yuk chu che je ya ngan zu kre seng mi gan yuk be yuk
0: You bet you didn't. Mixeki, Nanda Mambus, you visit Sortubudu. Central Linga, Tiringilis, Hena Lolyang, and Zupu, Jangonjo, Menzika, Chibetikaki, Bumshu member, Gambasala, Dinjushu, Gela Kraina, Ta Milu New Sixi Zamji, Lenedi Tolia, Shugeta, Legan Yamu in a Hajanki Pusum Sokuba, Dinjaji in Batanda, Tiringilis, and Lolia, Zodina, Chibetitana, Joa, Tiwayan, Chibet, Wangze, Titanjan, Jue, Nanda Mambusi, Seji, Shuta, Shushin, you. Dinjain is about to Yunki, Toy, and Lolia, Kiran. Kingin Tam Tan Tangnesi, Kira Ringi Putulia Kresna, Wang Zi Tegi, Takresna, Matio Jungse, Bisha Shubina, Chiba, get a shape, Lonsam Lialde, Yubina, get a shame tubia. Timina Kresna, Lobjon Chibe, Gabria, Lotzikim Chimatuba. Timina Topiago Dalia, Gagabia, La Soba. Timina Mission Tan, Gigi Chialia, Cabo Mebe, Tangan Zu Chibe, Semcam Shuname into Yaman Wang Shuname into Dinjagi Telia, Matib Jungse, Yub Tayaman, Tugin So and Alolia, Nebu. Amzilaria, Tiagar country shuja in the Kirangi, Tualia, Jalan Yub Shuin, Tiring around to Parki, Sheba, Jidu Nankini, Daughter Silayin. Tinjain to Zamba in the Tiringi Jushi in the Tananganazu Jizo Tolia, Chibet on the Shubin, Chibet, Tana, Jue, Kresna, Nungshi Mandasi, Tantanasi, Tatanda, Nungshi Mandasi, Toya Yube, Tinjain to Zamba in the Lingue to Detailia, Tasso Wugitone, Manzulizen, Lolia, Shuja, Gentan and Jukas Shuin, the Colia, Amjipasan Lage, Sepsirasuna, Sunganazu, Chibet, Kresna, the Wangze, Ne, Mambusiline, Lepuluki, Soaribule, Mixeki, Taxeta, Mixeki, Menju. Mixeki tangan zu caress the chalucida mambuchu yubina, sepsira suna so. Tisa masse in the tangan zu chibe, wangze neza masse tingi to suina, chibe lune jidip sijeta, jigene shubin, artung kudu jung, stana zu, dindegeta, yinji caress the tatu dudan in the chamber, ASD siag nasti de shore baller. The nasty induced by the nasty poyaki, gugin shunemindu. The dinja tan tangasi, neda regi, the nasty nine induced by ya, neda condition to be telia amzlagaya, and so get his central tan tangasi tewaya, pamas hoya dosi, sejish narana shuinil.
1: Listen. That was Risha, that Tibet, Titic, another, they are contested. Gugin, they are Chasham, that one to be so well depend on the Chasham, the Tibet neck and just in my gain the Pui game, my gain the Pugins, Chicha, and just in keywording.
0: Less
1: Tanda, that Tinduk Suri Chicha, Gemina, that one to. ASD 사디 카레스는 부구 갸치 개줄 하스지 자 수수 리큐다 저와 유버 언제 친구 동안 한디나로 내 체샹나 부구 당부대 인제 있는 니부대야 언제기 다 나야기 다
0: 옌가르티 체여
1: 때 체유제 한디나로 내 부구 코 부구 먼저 응아제기 지민나 자 아니야 겸만 룸비나 자 아니야 아무디 카레스로 부구 코베나 유두서마 아니 디 망부치에 가라 년거다 수고야 다 년체 망부치에
0: 근데
1: 이게 겐체제 이나자 야 이제 이게 다 하수레 디 나야기 년거티 스치르주고도 관
0: 도스르시안
1: 다 같이 밤 같이 해서는 네 이제 가래 부대 롭수다야만 야 칼라게 이제 제브리 뭔고 급접제 이제 제수 송고도 왔다 디다 단대나 저기 저 어제 매번 이제 수는 긴 디 인두스마다 밤에 두균도 윤빈의 캐시 단대 공기 인제다 부대야 가래다 단대 나저 집에 룸네 지티 그 소르지 윤빈의 다 팅두 윤빈의 먼저 가래 트레이딩 트레이딩 데이터 운영 행간다 노르시 팅디네 가래 단도 먼저 원부지 원부 균제 팀들 현조 또 혼나주 니자라인 단도 혼나주 디 인제 가래 부대
0: 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1: lochi zhi le yin bin le de jiala da de ga ma de ba ran ke ran ge to ba le ge ji xie bin le ge ji de ya lian men ge to ba le ji da le du sa gong zun de ge yin le du sa gang zu zu ji le ge ra su zem zhi zi ji de be mi xi to ba la ko da de to ba zu zu de ma che ba de ne ge ji yin ne ge ji ya hu che je bu di ge ji ya hu che je ge de
0: da ma chue ya ba la
1: xie mu tu be su shi de ne ge ji xie du shen ba yin ne lian da zu zu gang ge ke du ge du ge mu tu ba ne won zhe ge da ge zu ge ji gan ne xia xia xia men ne ge de su re de ge da ne da ng zi ji de tuan yong du wa da di Karsore neda chungi zota wo bu diza da ng zu ya ya chan yin du shen ba da ng zu bu xin be da ji zu zhe wo ji du su ru wan
0: ji ji
1: di zu mo tu be so xie je ne le de ya da di ji du shen ba tan de ke si kiran di to le en de gi ji to na yun ge yin bi yin bi na kiran ge de ya yin ji mi ji to na nan je ne men ju du shen na ya an de ke chen bu de xian
0: ne se le
1: ji mi ji du shi ji to na xin na gu zo
0: lolo ta khonli ya gela ge se phira su nan su ne da di ne le mix se wa tin je ji ngan zu ga ji pa mu chui ne to na na ya ta ta ne si di de bu ta ne da ji tun cha be je li ya men ju che ya di ta ke chem si ta zhe ba le di je ndu zu mai ne ta na si di de bu ji li ya men ju che be gyu jim na lo li ya men ju kan je chen ne ya wo yu ta ti mi ne na za chen ta men zhe wa na si de ya le mix se ki men ju kan je yu be te li ya m zi la ge mu tu ne se je na ro na shu yin
1: Listen, that did a shana carsa, Buddha, a major day gonna chash out, and that's all the pamim and that Bugun Jesse gain and do some Simben and Losim Jesse to all one.
0: Jesus,
1: Niel Kazi, we can hang Niel, Nga Tom, Nene Kiranda, Buddha, and Lobiata, and Jacala in Jimmy, or Tonanaya, the Jesuitian,
0: Nos,
1: Ben Chash out, and Pamim Bina, Buddha, Dang, and Tunum Gain, and to Pilks or the Bacon, the Amen 공슈밍 되게 롱근나즈다 롱네 자랑나즈 인도스마 되게 상모다 좀시치기 소르시지마 인데스맨 주 치용고린 지금 토네 차시하면은 다 녀러 이제 루송 갸르수 치아르완 녀러 녀러 네시도 문진나 네시 문진나 되서마 아니 디 ngancu ta dusri thokpo yungkyo jimila ta ngancu kongchimli ya ta kongchimli ta nishi di ma ta gharasuri nengu ngu simbi ina ngubu di ya mutu ne ditong ditang la suci ya ta ditang la suci ka na karo resi na ane geje yao jije ta dusri xie motu ina ane geje labi ya ta ane jala jangwe simi ya ta ta zogu kumchi cha kumchi labi ya di zogu jire na Nice.
0: Nas, ngleliya chale nambe gyurim chhelya ta na zamang bu dinje ji bugu tholya na indu zamay na sangme da simne ana zu su dab chewa dab ji ba le kholiya shu shu ne shin che che chi bu din na tan da lo chun ju ta thang na si maung be jo wa dab din de shin du zamay na ta gela ge kyo yong ne ana zu chi bu ji gi ta ti thang gi chang long ne che sem na gela kiran ge dos ne to ne de bi na yin yi yi sab che go ba ta to nan che go ya te we kyang zak ta ana zu zik chi shu su ro di ke de ji yin be the liya ta mu tu ne nga zo nyam ju shi na ro na shu gi yin
1: lese
0: lolo
1: dünjes re sanga ta le ga le je

0: 단단히 비진키 추즈주 꾸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샘라 도지트겐네 까망에 생규슈이 서로베 가서 예급 리공 사회 도덤주네 신도 세바라 예급 리공 사회 도덤주다 예급 폐지로 은행티 니스라 냠제토 nga zhongya rinki jibe legungji nujyu chunzhung tang, tenjo nyungdongki legi chuxi banzhim sede. Jibe legungji tangzai toxi ungyur tupi tang, tuengong chunzhung ligdui pechur sajiro guindey dongju. Yungzhu ye tuengje dang, tsuwa jie dang, kangjua chabu sajiu jie cho sum te ne, nga zhongya rinki jibe legungji nujyu chunzhung tang, tenjo nyungdongki le tuen guzhi sendu. Sargobe, che jie nyu se bu ne xindo xebar si na, ye gub, nyunggo ki si ulen xunlen khang tang, che jie nyu se bu yi, kasa jilin tang, 黑龙江 신진 소지 추로 팀규도 레드윈 소송아데 산에지 기세 레드윈 배주로 兄弟다 주비 집어마세 예금 주리다 응외소 접속주의다 저와지대 지린다 黑龙江 신진라 까바리다 매제 고르소 중앙기 기세 응외소 지지 시동 제이버시 가서 난장기 계제 당제도 계제 일로도 답에다네 장남 사바라 변봉시 제베 게다라 증외 제고소바타 지소 레즈카가 망조 치주라 점 제고로 슈도 서고베 가서 중화 대용 호송님의 직접 칸의 신도 시발시나 네뒤 대용 호송님의 칸기 응아종의 공비 철구 집안 전비 체내 누리 대자단 총집 탈제 동조로 초용내 군대 동조 소를 미대 조내 랭겐 카 좁지 구리 제도 대용기 슈노로 중계 미대 부신의 타도로 가서 상하이로 집안타 대용기 신제타 장정조 태도 종결 제 숨주 소지타 디신 신전 퇴진 조류 막디타 香港다 澳门 미세 진진 회제기 제주바 제정업주 跟敌人战斗那属于不是。你们这节奏，你这一趟现在赞助所及承包的日前的准备，你们来去不去？巧对就将他，村里的团队就将他杀对。长征那时候就吃得不了点呢，敌人给怎么些拉得了去的？人民给如今嘛啦军队狂别用就了，军队当鬼别不归前途。四百四兄弟，可是春节那边没事忙些哇，没过了七落七百，西大唐僧退不只当，对不冲一把他。四百四兄弟第二用着七百，长西的呢，西的了西军七百，春节唐僧准备团结团呢，用大了呀，没出去日军接了么都晓得。你说了，各自才是忙不了，没军团一把他，可是，也是阿点是抢救的，这是出去杀了，没钱有钱。 各自没水准备，这那么年少的团呢，你就别玩了，行了。他听见没水来的呢，没水不疼，疼了不顺着他怎么疼？没水难过了，不就可以？简直那么着着急，天不那么着短暂当度。日本熊本总体，那是可是直接不一的人得到当完了行了。熊本总的这边使用呢，他怕了，没什么着着急，也那么着想度。现在这边在几年前啊着。 지론이 돈 뉴스로 중국 폐기 히말라야 개베 제지 쇼람기 강고로 탈세인 정도로 급등배 고조적으로 하세 포장보들의 당세도 수업이 제도나 중국의 강고 조합의 주미팀이 접대지 아제수 가디도 퇴신 슈범의 300년 결국에 봐라 산의 사도가 때문에 가수도비 히말라야 개베 제지 쇼람 강고로 탈세인 정도로 니돈 접대론의 송급 축대랑 아니로 다 제도지 쇼견 대표 윤세매 봐라 제로시네 티 니도뉴 쌩으로 제지 강고로 난제기 제베 표준기 르마닌사 지킨 젠도르도 르모르체네 르제단 지네 베레르 군데동마타 르제단 유고르 페게르 군데동와 치조수 표지수 닝르바체기 레디 개진시도 교류 검디 젠도르 튜니 추이마타 켄 젠도문가 구지체네 람바르도 니즈다 라사 로가 시즈소 규준바시 제지 몽조 퇴진 샹점스
3: 配合我们看起，酒店所谓起火这大什么制作前行，他从白马街来年来西租不当，罗织三姐前来，起火那座的套内，姐姐忙做对劲了，点不起水不是。你到女士楼来中国，先把那前面人类有过的铁皮单位，男子起火人先慌，四川新村反中华中间的你罗他，让将就人类有过的天气为做了错把制作些的，几对套，让将你这边人类当有过的天空为做了切套，让将你三光天梦偏见东局南修内。
2: 人类有过的体内表达空白单位存在安排了，其余不是。现在每次孙子年交用的来就是根据区别，连接被协助战斗的各级别，他都拉萨了，其余不是。特定的协助战斗的，平常人类就在推进各设备能调节车型运行，对面如果中年战斗那属于不是。今年被车辆的协助当，使用的是相对高密度，它了这个安踏不当，你把孙不当，日刻个平常这个战斗没不是。三个连接，天地刚猛的神就是年终续词。
3: 中国古琴有感呢，通过拍给戴帽，西罗纳。既然这你得理先呢，我就拿出。西巴朗章，聊我几古琴，出聊我几几几几几。
4: 厉害了你！
5: 你，
4: 这种龙琴年轻练功，拍给龙琴一。

0: ngoje toling gi thwanie thi gi gyurphang om
1: simdam lhopur jene me che kidu ling
0: thirep gi rang xie lu ju gi gen chi
1: me che kidu ser chung gi deng ju ji ji cha dam gi chi wa di ne sem pe nian tu ju
0: ta da ke gi sem chu bie li zhe di ni ngoje toling xie bie chu ju toling li zhen shi
2: Sengkhen chokla kamsa, tiri ngan tsui ngoche jolin li chen na lo liya, nye le ro chun chu si denje shi yu. Kunan tsui tiri li chen di na liya, gangze bolu da jwa yuwe nang tu jolin nangri.
3: Tengke kun kamsa, nga yan si yin tu kyun du chibe li chen kesa mendo li chen, zo kyun shu shi yu.
4: Tengke kun kamsa, nga benjo yin tu kyun, benjo long tingin ting le kong ki chi ti bu ki le zeng kha le ya nian zhu xue ki le ge qi ge yue.
5: Tian jie gong gang san, nga o zhi xi ge bu yi le, nga yi na cian zai bu nian yi le. Da nga le zeng zuo di yin di ri le, neng gu o cian zai nang zai zhu me da par na mian gang ki, ani le zeng di zun zhi da o zuo yong qi ge yue si.
2: Le si.
6: Tian jie gong gang san, nga cai zhen yi le, tu yun rik zai cian bai, rik zai jia zui chu di zuo yong qi ge yue.
2: Yes, ani le chen tin che ji su a sam ya sam lu ding a kha san ne kho jung a ta yin ne de de zeng bo a le ne le ya ta le di ta le sne ta lo si thu ji ge ba zeng lin phong be gang ji bo lu zhen du de a le ne cha chu wu di che je thu chu me che ne kha le sne di pa zla de ki nan chu ngan chu le gong ge su be ta ri ge zeng lin phong be gang ji bo lu zhen du da zhu a yu be tie dong le chen bo lu di na ki nan chang xiu song a
6: zhe zhe
2: ta yan ji gu gu chi de yang an zhe le wong gi na lo gi gang zhe bo le zhen du di guo qi chu song a
6: zhe
2: zhe qie qie zhan a le dian zhe xue a jie qiu mu song an qie zhan de nian wo ne xian de sha ta de nian kong le xu be le de ge sun pa bi be tun du de nian su ron de bo lo ya gyun jie me be mi jing wo ne cha xia bi ne qing de ne xie tan de bu du na wo ken zhe xi du si ne su su neng mi na yi ne ri lop cho na yi ne ri cho gu cho me na yi ne ri Bette korup gangje bolo gabu shibu chinyen de mi tuyak i nengchui di gyun tuyuni inje resi tunga. Risha, an teri kinanzu shubhe bolo siyak tiedong li chendi nye de duzumbo le, an kinanzu iye dike sun inje si duzumbo, ngare chi ne gada mungu limbila, nye ne nawa khanje chungu dosan gangje bolo sa di ngune iwang gu shu shibji du a sengbi.
6: Tari tiedong di nangzu chimburwa la. Ta tangbo di tiedong di tangbo nangzu ruru suje dinde chie gore ani jikshie ursi duyo. Ta nangzu tuyun kanglo yangzha xinyi kyangarwa. Ta jirtan mikse ta ngare sunze inash ta barje gorje tuyun mengyo dinde yin. Tangma xie ursi duyo gune kie gore len nuyo majo. Peke chondo tangbo chudyo gata bian chan lachita bian bian shio gore kyebje.
4: Kota
6: gore kyebje. Ta polo jita ta kabu shibji yoye dele. Ta peke mi Bet bajo or tenje de ta zao ni ne yong so ma res. Shuo xi bi de bi. An de ne ta zao jiao ran ma chu ne le an ke li de guan zhen su shi de de xie an ke li ge li xiang zhu zhe le bi. An dou shi
4: zhe an ke.
6: Ji qie bi. An zu ni me dou zhe ya ta pin zui xi ro da jiao ro su qie qie. An zu nga de ge min ni me dou qin jie bi ge de xie qie bi.
2: Wo de nga de ge ba, meng ge bi la, ta meng ge bi la le
3: kuo xia
2: shi. Kuo xia le bi ba.
6: Dang bu gong zu qie qie qian ne, wan zu bei ka zham jie. Ani kondru lawa lawa lawa da zhidwa. Da nganzu pige tuyunya dine liya shibji shi, chenang shibji langza. An nganzu dike nyamdo cheche pinzen di chigi ilabze. An o dusu cha zhe nganzu nyamdo tuyunze. Tengwa tangwa dusu tuyunbri. An di xie nganzu nana de desu chagara chio zhige bu desu di che yorba, mi shanga yorba.
2: An
6: chio gaya dira chie.
2: An di xie chab chie, dole.
5: Nga tangwa wa xin tari chulo ne dinti shungyo minir duwa. Ka dinti su uzi gaya gaya bina, ane ngaray ga nangyu ki xie na xio mara. Di bia kum zhomu kwa samze. Sem zhai gaya zhige yishu. Ne huna nige gige uji de yahu shara su nasha. Ani nga su lero nipo dike nam gyu ki dike, da lero dike, nipo xien yi sun tu zamba, tanga nga ra sim ting ne, sim shu xera ki ju.
2: Ki ngu yu za.
5: O di,
6: xera. Dos gozu. Dos gozu jen, di kare, tenmo tangbo nipo xien, kali kali kali yi xiang bai suru cheze. Shudu wa debor dik cha abri. Ano dina, mikse dina, yongzo sabshu di dina, zwa jen yanzi li yor da di
2: kwa. Xe, xanchi la, ngu na xe na nian tong da, nian chin du zu kange na, mangu tuyen cha abri riba.
3: Xe, da, da yi nile bolo da zhawa yungyo, xe xe ngu na nga, gengzi xin ime. Tiling ki bolo life ki, tia tong ki, di chen di, mab yi nang yin su su, da bolo da zhawa yu be, da jik, ci yi ne zha. Ti ming ki, da bolo da zhawa, da jik, lu zeng ki, ning do bi ne zha. Ti su li ya, gyu lun xe ya ki, ku gab 시 주머서 교회 그냥 다른 게 뭘로 라스 이야기 대동기 레센디나 쇼제 아니 나라 가르쳐서나 뒤교 아래 보면 원에 차샵이 너무 나게 볼로 단 저 윤교기 볼이 잼비고 망보의 민력이 이내래 아래 나를 볼로다 근데 가보면서 아니 나와든 매 봐. 역시 야식 매.
2: 지.
3: 아니 제가 드린 게 양, 군아주님 보 볼로 라이프 사지 볼로 태동리 채나 쇼. 아니 볼로 잼비와 디졸리 경시에 볼로 사디 개베 그림 나로를 파수기 근절로 그래다. 냠레스네 초양 진 시부코르리아 야고 중원의 미겔 주고 말도 진제리아 교육은 만보치 요한데도 시내 보고 다른 게 아금이 좀는 분배 강제 벌류 전도 대단 저와 유배 벌류 잼비와 기술 민생도 시내 가 보면 아직 세제 아니 저를 셔서 제가 아니 내게 좀 많이 치소 근데 양아 대 터지나 쉬어야지 교육의 벌류 러브 대동리 천디나 쇼제 아니 진내 있는 수수 벌로 다 저와 유배 민생에 망부지리아 당에 망부지리아 지 균류서 주소 니네 차샵이 아니 콘서트 적겨워라 말래 볼로야 다시 대면서 세지 아니 다른 게 다시 볼로 근데로 보래 점님 품에 강세 볼로 된도 되래 지단 거 전에 권다 주주 송부세를 틀까지 야라야 선지 저게 주주 나와야 나제 볼로 다야 선지 내 지역이 심쇼서 들려서
2: 뒤에
3: 살롱 지리선
2: 지
5: 뭐냐지 다라리라 세상
2: 다 양진라 드리 구거들 와 당간주 뒤럽디 구디 들려리샤 예술원데 볼로 규제면제 신금에네 답변차시도 좀 뭐 랍자주도 좀 뭐 부푸강 볼로 교 이게 부동아 안 수수마시네레 교 디치오레 갈소레데 비게
3: 슈크부치야
2: 슈제 수드바바 란제 분조야 그 수슈 몽구시체 아니 콘조 교 시에자도 도용한 주구도 좀 보기 단다 키란송야 그 조신 갈송 갈송
3: 볼로 젬비
5: 젬비
2: 아 볼로 젬비 마라도나 플라디니사 플라디니사 아니 안톤돌레 카르사 판바스텅 지젠도 개간네 산첸크 군디터산제 시부시 하고거 당은지 먼저 지에만신얘기래 콘수슈킹게 근데 내 부도 부도 볼게도 어머랑게 따오과 징고서 쳇송할래제 카르사 내 여러베 말라도나 게단사 시리사 딘제스로 내가 저때 사고베스로 지동안 콘슈킹
3: 시리사
6: 제제다 다들 이제 당기 경험 드리게 가르사 되게 당에다 이제 고르스 총송 다들 가장 아주 당보 당기 다들 가장 대동 볼로 랩스기 고마 중에 야 총도 초 조로 수시라 제브레
2: 다들
6: 믹스에 변줘라 지다 언니 비게 총도 주도 되게 비게 랩기 총브레 당에도 당도 자 장보 매매 매럽다 비게 뭐수 대동 수로 제제 비 볼로 고르시고 주는 당에도 원래 샥보지 매나 안 비게 다가서 저저로 세제 용하면 도와.
2: 그래서
6: 거기서 비게 쇼쇼 총브랜 딜럽제. 아니 다들 어떻게 통화를 지나지 대야 이게 이게 다녀도서 기초 아니 이게 계제 오유는 간다 저와 세제. 아니 이게 두려하게 지 진짜 지금 숨브레. 아니 내가 이게 표 전에 교령 뭐 고마 손님아 가세지 너를 양 계제 오유는 간게 이게 개버도 주로 세제. 안 배도 다녀 하람 다 장거 숨겨서 직송고도 가지 쇼로 망보 여버지 샤다다 요르나셔 요버도 전에 다리 타니 결교도 뭐나 야고도
2: 드린 건지 벌류 태동들의 준비 딘데기 다 제부시
5: 제제
6: 당데 당에 맞춤에 제부러지 제
2: 제
4: 다리 안저 당번에 그게 아직 공제 된데 제월스럽디 당보다 소소 딩매매스러 이제 직치슈 제지 제어들 이네 담아 바르 삼단 수 삼단 아니 직내 다 간절로 그래 소소 리제게 강제 불려 남자한테 가봐 요리 니네 당아라서 마시다 점불링리야 다 강제 불려 남자스도 치슈레들 양아라서 벽에 비익터네 디 단에 대해 권벼스를 제대로 제대로 아니 맞아 기자를 제제 다 신바다 개 박자마 중간에 즉 단다 계제 우윤 행간 그 균조기 단다 단에 되게 망조기 규매 트레일러 바지 대지 저러 채나 삼 대지 칼 자로 채나 삼 대제기 군노 제제 아니 레전데야 또 침브레라
2: 맞죠 기난즈 디고르송 장아디 첸주 팅고용한 주 선교부를 대디 그리고 패치 겐드불라 유비 안디네 안주 선교부나라 미마슬라 년대 요리 마슬라다 부불라 코난즈 주베 당즈 디기 교치네 안디네 남게 제 군수디게 유도 좀 봉한 줄리 제사브 언제시 주브리 류제다 조아 유베 감은 선교 잡으시겨지 안디나를 강제 벌려고 할 제도정보 콘서트에 최도 체제 통도 파초서대 컨트롤 바슬 다스 키잠산제
4: 제제
2: 전초 어 전초 나디 나와서라도 두두정보다 이제기 춘추기 멍시스로지 띵규이베서스 동안지 어
6: 제다 다녀도서 당보 말라요 늘들도 당아 저 대비 되게 다 코너스 개발 수송도 되는데 봐 자든 좀 망보지 인지수래.
2: 되게 다스가
6: 지금 다스가 코너스 인지기 당보 인지네 마요. 그래 그래다 벽을 마 소르츠 소르 차제 소르자게 체제. 매드든 리스트 요르스 모두. 다 바갑질이야 당 안주 미럽 소르베디 갑로 볼게도 다 망제 개기 단위 대가 배주된 거. 다 변자죠. 변에 녀마 중도에 전에 볼펜에 락바이 위에 락유동스 그래. 가장 가장 락유승에 거의 배주 요 말이. 볼로베네 트스니 수슬람네 라브라리노 시나 요마르타 믹세 파세테 바싱인데 삽테 볼로싱인데 튼주 칼람 슈도 베주 나야 뉴르 뉴르 뉴르지 타탄데 미 탄데데 스무스 비게야 코나즈루루 스웨제직 통윤드잖아 아지닥다 녀마딘데 세소 요바 아삼삼데 요구도
5: 레샤 제나드리 게제 펜도 샤라슐
2: 다다
5: 두두쇼르 나레지발 쇼르나다 마트에브네 체제 아니 님은 이즈 시대에 대비길 지금 저 팀원 가르스는 레센스도 좀 봐 조디르 봐 어 체리다 로프스 고르제 야민 팀이기 아 상교나로리아 조디 팀상이 그래서 센세락제 피게 지메기 어 이제 내도 갸갸르 봐 안 드링 볼로 고르시야 것도 좀 봐 우지 당고세나 샘제게 뭐 다라지
3: 갸게 쇼모
5: 갸게 쇼모
2: 아니 이게 근데 시는 선제 땡기 예스로 이제 제디엔 치우산제
5: 제샤제사 또 계급 싸움 망보치 트레드 수도 왔다.
2: 그래서
5: 그래서 민에 마심세. 양 그래서 치즈 나로 알로 깨지. 근데 또 대규체. 지네 대가 주기에 스트레시라 공개 입이는 드랭아 조야 배트 펜시라 토지. 공개 이네라 배트 니에네 계급 민드게 교를 사샤.
2: 아, 러스. 공개. 전에 스트레시라 팀용한 지 생규 오즈 수자 디먼시 요지. 먼저 계급 카기 생규 몽구 레고바.
5: 제시
2: 유튜브 좀 보고 난주 이규 나니 코난주 댄데디디 교샤르 봐.
5: 제시간주
2: 년준배
5: 로딱발로자소소딱다르시는 아 이규도도 이미네래 계제도도 강고로 쉐버도도 기우시지 쇠나셔 봉해
2: 나
5: 로드 이네래 베드 파 그래서는 샘띵네 마 로니 되야스메베 뭐 진짜 나 섬님 품베기 비게지 나봐 추부디
2: 제사리 에디
5: 용 그래서는 나래 그래서는 스님 만나 정신에 도용부터
2: 대도대도 나 나와 이제 용기 창물로 때 신배미다 때 장배미를 사상배 너도 학마도 보면지라 나래 팀원들 좋은데 연지게 벌로 개신가이 벌로 하고가요 때도 세 홉다가 되대 조경치가 쉬었을 교면져서 이내월스 때도 좀 보다 그런 게 장도가 돼야 제다 당당한지 타녀다 이제 걸 쉬고 봐 땅고 시험은 강제 벌로 이왕고 쉬도 문에 시비스도 와
5: 신난
2: 증원의 시험은 중대 좀 보라 자주 되다 강제 벌로 전도 단대 다야 치도 광다 챙경 챙되는 유
6: 다 랍터랑 고드즈네 다 나란 충도 믹스에기 챙겨 제 볼로데브데 게디멜
2: 아 두두 좀 보디 여베 점림 본베 강스
4: 볼로리
6: 두두네
2: 여레
6: 두두 두두 네 통마 규유도 배지 네도 니데 인서샤 네도 니데 배지 점림 본부데 하람 간수 도와 임베니 게라 쇼든 참아서 드레지 인서 배지 나티 바자노로 노블링가다
2: 그뒤 있는 놈도 야가 간데
6: 디디 배지 인데 지
4: 인서 야가라 지 야가
6: 디디 어디데 저 지금 박자로 시에 아미 세기한 생존 제제 볼로 대세야다 디디 요 말에 나는 디디 볼로 디 메고는 접상 인서
5: 디디 메고는 지
6: 디디 저 지 박자 둘다 믹세 볼로 대 규요 말 되네
5: 자 배다 디 고구려 양초 버바
2: 되도
5: 에네 디크레 투즈 디네라 딱다 디 예린 손자
2: 다다 어젠 투즈
5: 잡자 버바 니메 몰 갱갱 자
6: 다다 다다
5: 몰 나가레오네 차샤비네레 디 그래서 볼로 당 당도 나야 디르샤 물어 구주나로 디디 삼바 어 녀발라게 어 디시지 시르체니마 이탈리기 에네 리브카베기 젠두르디 디나게 디오나 오디 갸제 딩거바 디 그래서 비에 태동 태동스네레 딱 망자 디르 저법이야 여러분. 어
2: 인기래.
5: 어디 그래서 당도 볼류진도 통해 당도 되래. 인정하네. 되네 안 돼. 스트라다 집지 그냥서 니돈 게미 주민이로. 되도 머리 루진도 거래. 아니 니가도야 아니 배디. 어 작전기 볼류겸이 배기 하무다.
2: 어디
5: 저기
2: 그래서. 어디 저기 생겨 봐. 그렇죠.
5: 그래서. 아니 너도 이만 년배 날이 아주 무료 루트 주도 좀 봐.
3: 우리 쇼센터.
5: 대대 어 작전기 보러 김이 이렇게 빠르다. 이제 계속 루시아래.
2: 이거
5: 가서 수학 좀 제시 그래. 맞아 이제 아니 디나 로리아 디오르 로나 아르도다.
2: 어.
5: 가서 디네 로나 아르디니 어.
2: 어, 이게 강구 뉴도 어두두.
5: 디네 어 디체 카로스다도 딱 조니마 버지기 그 작전 보러 김이 가서. 디디 계산시 쉬러 봐.
2: 응응.
5: 안 담불림 버려.
2: 응응.
5: 디디 이네랑 주 계가 위네래 드린 디 언니 너한테 주미 니로기 강제 보러 지도나 취벌 봐.
2: 아, 나 파차도. 이 나롤 주야게 바스디 잡리세
5: 계지데.
6: 디디 버지다
5: 지. 야 너한테 주미 지로리야. 디디다 기부 좀 하람 아만다 이부요. 아만다 계지 지 돌래고지 텁송아. 다가그러서는 중앙인 저 리공대. 년식 토리 하르템레. 我们出现了是 一个忙把子接不接？
6: 他还被干那别参谋了别的刚刚的地图里也点这些啥些什么？你刚刚去了里，他是当这期间，俺那么多工没有给他的送，别给人家干了呀。俺那莫真那路呢，他是都是给他都是对不起，别点这也不写啥些，都给我都不看不。是我他个啥的？我第一个就是比那个。刚才那这就有人这些不老可能都不给。这不，这就有人这些不老可能都不给。你这不，你这咋家不的？你那路里呀，俺被刚才保留，可我都不给。
5: 当然了，这些对呀。俺做这个了呀，厉害了呀。毕竟给奥林匹克争做的，看他这些日子里，是吧？落地一股的。哦，北京的呀，重要的。准备给了呀，做一些个，谁出价的？大大落地。大大我落地呀。俺那这些日子，直接别的看他，简用或者没参谋了，干那些啥全部得给了呀。俺对对，大大你到前面准备你落的呀。俺那没得六整的六零。
2: 好了，哦，你把那个嘞，
5: 俺第一个路也别的，哦，俺最第一个给如果遇到什么，参谋了别，这那里呀，俺那古爹些给哪个里个，六兄弟的，你这出去就是干一个，我的那里呀，真多干点不来了，嗯，哦，别的什么搞些啥去，今天姐姐，你没看看三六那路里呀，不忙起来呀，别的，哦，第一个真多的呢，俺那菠萝呀搞起来，土著的呢，我做没到三三十多了，哦，俺那我等这些些，哦，今天变着了，既然很正了，
4: 好了。 都是这个三木堂的，刚才不录的唐伯，这个来着是那名都在，全额都别的。嗯嗯。嗯，对了，是唐伯，唐伯，俺最大的人，俺做了点生意，咱他的地方，嗯，居民你一个地方，拍下他地上种的都。是是是。嗯，但那嘞，俺嘞，你我那老个爸爸平时那老了，嗯，工作干不的这有的，工作干不的的，嗯，他的儿子一个，他的罗纳尔多斯尼的，里瓦尔多斯尼的。 당연히
2: 볼로이
4: 단다 스페인기 가변염 지진 들었어래. 단다 잉글랜드 가변염 지진 들었어. 배 생존 망부 진영이다. 생존 진영이.

0: 아야 라프타 타다 토림 룸팀 도조 토베 카블리아 베티 라프타 네데데 페이지에 다가
1: 드리기 간지 볼루젠 도디 규린 나로레 키랑기 총선하는 예통기 기란 레 권다 니레시 시가 테소 변절 그바
2: 안도레스스가위베
0: 두두 단다 세빈기 가베냠 드진 두나라야 게자 마드리다 단다 바사로나 요르바 디나로레야 진비르 단다 크리스티아노 로나르도다 레오 메시 유두 아니 랍자긴 나로로 핀즈 디니기 지 가부치니기 초바소베서 제제 아니 파즈지 카델라고 즈링다 딘드루만고 유두 딘제기 제 슈기 제제리아 첸리아 첸조지 볼다가 망부터니 다 첩사시지 가르팅도스나 내로버지 유대버지코 딘데리 크리스티아노 로나도 세로스 그바 세로로 가보시고리 마람 멕시코 가보이디 아니 알레니보 참도르세 뭔가 자가나라 따가지고 그래 아니 부게미 개방게 따서르지 정치디 아니 부게 룽라지 니죠 에 저게 로인디 다네 소소소 로야는데 지금 딘데 제요 그래서 야 강제 볼레 디디 응어서 진두르티 도장 가지고 인다 수입 밥자 샤마샤 돼서 전배 유병원에 대해 세우 매비스를 찾았더니 이내 급 뒤뒤 로충뒤 샤다라 차다라 심나 단다 직 자르 저르 망보 말리브 제 당장 세미 이베 갑리야 아니 저부 텐제냐 뭐 다 간절로 그래 내주 텐제 냠도 주뇨 유베 단다 직 요 마르베디 어디 텐시디 단돌레 대도 시 강제 볼로 나저 샤베다 근데 들 그래 링단 치시기 텐시디 지 멘저선선 나라 나오던데 용고
3: 다다레 다레 간주 비게 대동지 뒤내레 뒤뇨이내레 벤조라 벳 그럼 메시리 니에비 시비오레 다레 믹세기 단 대동알레 메시리에 동아도 배 항상에 단지 야우시라 총소 메시다 조인데 대 손에 야우도 도와 가서 레전달 메시리에 좀 닝 좀 시켜봐 티카저 텐데지 대지라 내 야우시
1: 지리 인데 차 야우용 바 카레스는 카레스는 예 나와나 렌저기 메시 사대야 강게 가부시부유 보르게냐 이네자 메게냐 이네자 녜스로는 제게레 메시스 그들에선 양 토난치야 엔데스도
0: 나올 때때 메시스를 쉬비네 다 코라 탈로튼 팅산나로리아 강제 볼로 토나 찬조기 이나 대지야 간절로 그래 당내 지모도 배서를 지어래 다 이내래 행원의 차샤비나 지단 알아 먼진감네 제제리아 두스 당보라제는 아 메시 추징 아래 쳔베고레야 다직 박자샤아레디 당보라치는 딜이 로나르디니아 로나르디니아 군이 지도그루가 직 제한테 지도 니마게 카바닝 버춘주 딘데 요알 데즈나르다 차가나르 친제 디카레 마 파블린체 딘데게 볼로 티드야다 딘데게 파블린체 망보냐제 양고 짱고페 팅자다 망보다뇨이 아니 디쇼리아 메시시니 통고도와 대 박자디 영야 그래서 팀머징 예 카바다라스 저라제 카바라다다 파마징데레 데 니동 아래 냐데주들레 어 드갑디 갑지 파지 어떻게 메시다레 인지총 네 코랑게 니동 유스니로로 잠링 포베강세 볼 진두르게 차가 앙 당불림브레 달로레 앙 니브라브레 타이네레 디 코네야 아르헨티나다 코랑게 거둥 망보 직 팜감 망보디 제르 때도 창망 안주 응응을 진진게 된방 제제를 되네야 두스도 망보도 쓰는데 뭐네게 저와 배티 간절로 그렇다 시에마신 배 저와치 쇠라 매베 타칸 저와 침보지 레용부도
1: 때제 기도 냠냠 제베 노어
3: 뭐네 이거 그런 살론다 비기 살론 찍고 찍냐
0: 아니 된데 다치 뭐라 팜가 총 된데 대조 제베 갑기 내급 된데레 소소 타칸들로 그래 냠도 쇠라 매베 동에 된데 냠보 용제 대스 미조 쇼야 된데 내급 된데 용구도 된데 제 된데 이제 나래 메시 코랑기 미게르게 파데비나나 미디치 컨트롤 그래 레가 카르체 비네레 레가 타가라나 존니 마시 데야지 마란조 레가 팅산 카르체네 잡되는다 아직 착게한테 망보치지 용고이도 뭐라 되는지 재미도 땅 아래 로 망보 도스 대베 줄임 나로래 강제 볼로 대 헤미 그 고래 고랑기 직포게 로직 심지기 레데 슈베마도 텔레 최제래야 지로 그 잡되는다 미지를 자차고 시작이 내가 된 적까지 남금도 디 고랑기 미시 군주 상보 당나시 밤에 부족인 병원에 찬에 이내시 부족의 밤에 인병원에 찬에 이내시 산대 교가 인병원에 찬에 이내시 디나기 소수 미지 줄임 나로기 착도로 밥에 긴지 상마 배대 할레베야 부족도 디인도 직 고랑기 당보다 강세 볼려 강세를 다직 이완 초지 되는 체비 아니 타마타마 고랑기 미슈 군주상 뭐야 아니 배대 제수 이란다 된데 용대도 아니 뭐네기 저 배대 슬라미 된데 용고도
1: 오늘 년아디 년아디 근데 라면 막 그 시스가다 양질라
2: 그래서 그냥 순순 가서 돼 대동간
0: 년아라
2: 오년아디
1: 장제 뭐 임배다 직 소소 판박이 고약이 내주든지 하윤도 양주 김다지 문에 찰샤빈 드레 여우염도 혈을 가르쳐 버렸어야기 삼로디 뭐 임발 학발도 보고 강에다 직 그래 판박든지 제도 기능게 결대 땜버지 란데야디 보고기 다시 된자하고 전화기 이야기 특히 약수지를 동안 경제 토리 주요 중 디네 이는 건 좋다지 두균턴도 다 디날 균효사도 동안 가지 쇼도 제비 내리 다시 볼겸님 미디게 창문로 봐주 직 냠내 약으로 제제 주고들라 양 방거티네 양 개가 중에들 동안 재산 대나로를 둔도야 지 균효사다 아니 대외경 지 견치사다 아니 양 볼겸의 규림날로 볼로라 디치 마체대야다 가서 스체체야 손데 동안 디날리네를 볼로디라 직수여봐 직수히는 신에 가나조 자냠기 직 남부팀제지 퇴인 거로 봐 기란의 고급여리 안에 고급여리 간다 기란게 직수디리야 송지 슈베슈어 기란 다시 개가디 니야기 고급여리 재상한 주 소에나다 지 김장롭수나 이내자 간다 기란게 김장지 차샤비는 김장디나 직수 고급여리 니에 보고대 장완제인스는 차상로 치조야요 말이 직수 김장 그 직수디리야
4: 대지 아니 소소리야 살롱 근데 용도 삼로단 걸봐 세상 아래 뒤나네 직 다른기 벌류 태동리 센스네초 점림 봉배 강제 벌류 진도 스네초 뒤나네 소소리야 다직 삼

0: 온다 마송 숙청부총 제자 아 당부의 소나 가르스는 예 볼로다 제골 도움도 길라스야지 중 뒤네 뒤에 귀를 날로래 소소 콘조다 님볼이야 콘조 거와 칼라사가 신의 내 님볼조야다 콘조 볼로다 저와유베 낭드 졸린 제를 주고 진주분주 지도가 콘조 님볼 자자브라지 대비
1: 근데 고조를 당하죠 이번 생계제 대비
0: 제가 주도 당원이 입에서도 내야 되는데 제주 다이네네 급 뒤도건 받다시 심나로 야고 용마리 삼네 엔 콘주역이 있다지 로그람 올스네초 아야 수수레 도바지 정다 쳄스네초 디나노르니 야 수수 신야 된제 동안 세산 참참이야 수수역이 있다지 신거 유 아삼이야 난도 주고 뭐임 봐 딜레 게제지로도 야 수수 차로 듀균 담인자고 지 용기 삼삼데 소나 숙치마
2: 지 기군도 무슨에 야미 신다 시제 수수레 다 좋아유베 차세 신다 통베스
0: 지세르샤
1: 지세르다다 아니 다 믹스해 가지고 저기라고 다들 걸 쉬고 그러기만
3: 단단들
1: 지다제서 미도니 코로나다 발라 니가로 자르멘기 단다 볼로 대신 붙이 아믹색 단다 루가 단지다 코로나 가보셔 야 제비다 저 마무지도 단다 요 말을 보내는 영어스 단다 루가 내야 뭐야 쉬고 연결도
3: 제제
1: 선하심이 이래
3: 로 디레다 발라 공중에 차셨나 루르 계주 구주기 있네 어 작전이 보르기니 자르멘기 코로나 주로바 디거리야 클린스만다
2: 뒤 디거블
3: 马上给我们三件可可对三件嘛车型是多少我的个子我的个子别的困难就是那里拍照三五十来下多啊我到这里车动过去过去路里呀你下面给你看这不就这种昂唐不连队体内几件那空格别的搞不起来冲下巴拉空那我都是这哦下面给不容易下下了啊那俺这下面里呀搞不起来可是说的就是你同学没居民你落里呀是吧对对这样的同那些来冲啊刚才不就这多了对对你来巴拉个样下面里呀别的别
2: 哦，包容易，切切，伊呢，哦，解不消啥事多啊？嗯，俺第二下，第六张把前面打二，嗯嗯，解不解伊呢？天拿落了呀，切个水切个呢，克罗子那边，嗯嗯，方便包罗俺打打路松啊，嗯嗯，忙切个了松打，别包罗的个车上过有路松啊，嗯嗯，我第一个呢就是克罗子搞不起差数，嗯嗯，很多第一个呢呀，过来不看切，看俺手里都是都这么我呢，多把就解不了，解不松给多啊。
3: 就用些什么东西，南山可能说的都把水这不融入呢，俺那些些东西都是可能说的做的就是什么呢？家里面啥东西呢？可能落来哒，哦，如果现在的都不一样呢，天外的可能说呢，这个我听着啊，操我堂是吧？红酒给他热嘛，米粒的可能说给红酒给印度的他穿用的嘛，我这这是。红酒不能给绝对直接的，就是绝对的直接的菜他们了是吧？是啥？是啥？那有的的。我今天是俺那家里面两个新兄弟，今天俺那哦，去个学给菠萝茶先不的，那来可乐子热了。
2: 嗯，
3: 喝了这矿一杯呢，我今天姐姐搞不起对，矿给俺那的，哦，几度的，今天多啊，对对，开着是老汤，开着是老汤，是的，俺那家里面给那，哦，日不加白给，哦，如果几日，对对，上把咱的检查的起来完嘛的，别的旁边的木村的沃尔玛里头的，俺今天可是从克罗泽给这检查些对上把，他个半夜莫尼起那里清爽啊，
2: 嗯，开始这半夜莫尼黑是没白的。
3: 啊，来拜人慕尼黑，我拜人慕尼黑那里呀，绝对是吧？啊，你新年空给你，空给包子的个刚个皮给那里呀，这个嗯，明显给是没对了，想不通。
2: 嗯，
3: 那当然。啊，你第四段，俺这个克罗子里呀，你光要么小包路途嘛的是，一年的空给罗西那里个来给人家，他个年冬节没准备出了里呀，你家里面给你刚才不就真多那里呀？对对，哦，家里面错不了吧？啥子他那里呀？俺空给。
2: 别的检查些那些的，刚被路被骂死，我有路途吧？嗯，那哪块路些些玩意儿？我的那些没干个，搞不起来全部的，下面搞不起来一面那些，克罗子搞不起来，对对，刚给那个的五岁，但我那空格搞得些啥军事？嗯，克罗子军人不起来，对不对？你都就屁了了，是的，有了是吧？是，就屁不到军过了吧？他第一人里面呢，很大个是如果他拿落了呀，克罗子空格一边呢，他别干点七十个不呀，包了就是六个人，他第一个不呀的，那最给干点做了。
3: 搞不起啊！俺今天那是打工作表，我又不是，家伙不是随便来，随便来，说说说不来。
2: 那是。
3: 对对，多点点东西落了呀，马拉多那给组织姐姐。第一个里面来，西都来我托呢，你啊，姐姐今年嘛比送了，天天俺这里马拉多那里人个事情，我那是肯定的。对，马拉多那那不是就确实是大姐，我这是吧？当然是，我都是姐，那看他，谢个学弟呢，哦啊，家里面给如果他啊，我了常见吧。
1: 点克罗子了，是啊，我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냠제 루가스마 만리에서도
2: 좋아. 만리.
1: 어디 디체 안테네 믹스 잉글랜드 루가로 가보체. 어디네 체제 베드 잉글랜드 볼을 자다라한테 코 데스 드롭샷 되듯이 그러게요.
2: 아니
1: 쉬워지네. 단기 대야 전 자르멘 능식이 가르셔다 직팀 딥딘데 요마레.
3: 요마레.
1: 데나 메르.
2: 야제 부르스키 구르베.
1: 다야를 미스스 키에로
2: 야 디나 야 자네 강세 보루서기 니 야를 부시 시비시 개비 아이스니 나부 제국메 저라 이거는
1: 그런 노래 야 야를 부시라 메브드니 요르벤 생가라 가부유세 루니스기 더즈 미 여러 번 말해 다 대야 디데다 저 요르기랑 아주 레제도 바인스 다 도바 슝기 보고스니 메베 자라다는 요다 다그라레 루니스기 되냐 근데 선 요드니 제 믹세 보로 디체 아 이게 보로 개베 갑레 쉽지기 그런 제대 야고 요르데 야 니가는 정다다야 다 준주체다 대소 대대가지 개면죠 폴로데 교령부터가지 개 투요 말이 어디데 소리 제 잉글랜드로 믹스데데 소리 제다는데 로숑도 다 정보도 왔다 고종을 실례진 소리 언제 차브르 소리 근데 간제 단대 뒤주 딜 잉글랜드 다 냠마다 만자기 가서 소리 대즈 딜 돌 당랑 가야 되다 조 잉글랜드 다 전앙 되베 갭당 소르베 이제기 당랑 제도 아니 베데 잉글랜드 가두이네 지치부돌까부치
4: 유럽 배진도 다 가신 분.
1: 이제 이탈리아
4: 이탈리아 가는. 소서 배 두둥 걸어 걸어 가 이제 대서. 다른
2: 집에 두둥 걸고 해야지.
4: 남달아.
1: 너무 쉬워다. 너도 너도 니슈 니슈레. 너도 니슈 임부유. 너도 니슈레 지로. 이제 잉글랜드 딜로 잉글랜드야. 한다 안 당불이야. 저거 전부 쉽지요래. 딱 타마데 이탈리아 도브리 이탈리아면에야 윤두선에 개고토벨 랑가데 망제 다스가단 교제 연결이 디드네 이달 이탈리아 교르 친사벨 로드리 다 타마데야 답에 개고톱 샥샤질이야 야 다스가단 교제 잉글랜드 비셔 그래
3: 그래
1: 다 베드르 잉글랜드 생기
2: 다란지
4: 다스가단 교제 그림 비니 뱅암라 사브로와
2: 지디
4: 베크라베 두둥 콜라 크라니 베
2: 알레 디탄데 네체 감자란지 알레
1: 러슬러스 잉글랜드 개주 디르기 개주 찍드 다스가단 교제 중 잉글랜드 로제 요 말이
2: 닝제도 잉글랜드
3: 이보다야 망슈 디마르벨
2: 라
3: 카타르 좀님 부배가니야
1: 아니 배드 님도 됐다 관내 꼽어서 제자님도 됐다
3: 도시 대업 중내 하나를 대버릴
2: 이모
3: 저 뒤에 중내 하나를 니르다 간 차장님 보여요 아주 뒤에 배드 칼람
1: 차자 대요
3: 차자
1: 오늘 대요
2: 저는 이게 배드 쟤는 기니니 뒤로 다 대야 초콜릿도 차고 그래서 저기 다 좋아요 이거 블라
3: 그래서 모두 진짜 안 되네 그 뒤에 대업도 님보
1: 되네 뒤 슈고양은 저 다야 제비나 안 보는 날이 아니지로.
3: 뭐가
1: 다. 미세 카다 잠리 보면 딱다리. 이게 원래 꼽어도 재산대. 원래 저리 뒤뒤네 잡으러 제사고.
2: 아, 멋있딩 차브리. 이제 보시면에 뒤 태도네야.
3: 뭐가 다 하지. 뭐 독지 다 리고나다 뒤로 봐. 다니 말 앞자르 두야. 니도 줄로들이. 뒤뒤 장로로 치면 죽어래. 너무 타이어 총기리야. 뭐 뒤뒤 좀 바베트야. 뒤뒤 아주 뷰리 보고 저양도 줘래. 되게 강 예하지나 루루스지. 양배 유년진 지주지오리 어디나 대동 강대가 놀고 되게 쓰여져 뒤뒤 저와야 오시다 엄마를 아니 거기 거기 대버 베데 안 다가 뒤뒤 계속 잡고 잡아 두고 말아라 잡아 봐서 아니 선이니 고 칼라다 뒤도 강 계속 잡아
2: 방변면 단데
3: 뭐 되죠 선이 뭐 칼라다 뒤 쇼비 나 어디 선이디다 칼라다리 뭐 소소인다 뭐 동체 제니 뭐 주디 베데 원래 전에 안나리 뭐도 신수
1: 다다리
3: 뭐도 쓰리 안 주입시 대 베디디 안 내가 수 사버 봐 안 뒤 나다 드네 아르간트 가서 갈 때. 네.
2: 네. 알칸스로는데 날이야. 급 뒤도 좀 뭐 축지 만자스 도와. 가쇼 지금 인베 미리게 좀 제. 대도 좀 뭐지 요스리 다 기부치 코란즈. 是吧?
3: 저라.
2: 근데 저라기 딘디 메실리아 피야기 디카스.
3: 뭐냐?
2: 단이야.
4: 머리. 당아 알레 디카레 랍타 트디 대베 거디. 디야 나 랍타 디디 타칸다 진두르 쪼테 망체레 나타고요. 미세기 나조 럽트시 모치 집에 갑도 발라다. 럽제니 가나로기 차제다데 주 차진 야보 요마리데레. 대즈니 가나라 차제 메브체 타다 파르짬 가나로레야 차제오레.
2: 제제
4: 네사 거마 파르짬 나로 빼제.
1: 제부 제부 주도 받아 제부도 받아 저 야거레. 저 뒤에 괜찮아.
4: 파르짬 나로 마니 제라 데데그 데다그 디디캅 디디 ngazu parjam jung bo chwar walta

0: 네 다리 랭아 지고 제 다뉴메 삼사지
1: 어 디디 랭게도 유사
0: 섭섭지 제제 남주인은 또 수수 초지 선배인 처음 선배 주관이 대비는 다 알려 돈을 쌓아서 초스며 지금 수수 초도 대비마도 비게 되거든 나와 용고 다 다리 원에 담보 고조도 딱 강으로 이제 사업들이 신디라지 비게 토라지 이게스게스 볼어대게 돼 원에 돈한테 대지 이제 이제 가르치는 그룹지 레기
1: 제 스니기 스니기 라이프 데야 딘데시아 우리 빈데시아 우리 선배 레게시
0: 우리 다 이제 초 찍네 디시르잖아 베네차샤순다 레젠 컨트리지네리 베네차샤순 예스르지다데 나 잉글랜드 가고 유스기 땅에 루니 코르다 찍 셰야 더바바이가 무슨 예스르다 안데 찍 랍데 디즈네 한 기비 유스르지 뭐네 기비 유스르지 레기 야 가서 오래 피기 나로데 수수 답 다르제세도 라고르베 수수 겐밤 위 초라지심 안 피게야 수수 피게야 다 들로다 다르슬랍데도 야 네 기부치도 야 내가 저냐 가서래 야 되게 지부디 지금인도
2: 그래서 답에 나야 걸었다 직대에서 전화 응에마다 돌아 매베서로 뜨들래 이네 야 지대 직로디 탈회디 집 착슈다
3: 다다르지
2: 대샤
4: 대신물이야 세슈스
2: 때문에 네마니 데르와타 진두직 대비네 톱쇼르기 좀 제스로다 야면에 디 진두 잡베 잡베 줄임나로기 핀즈응기 지금 아르샤다 되게기 내가 파고 빠샤서 샤서 되게 파자 되는 거 달로디 원에기 십자 제제 타브라샴다 이네리 바스테다 이네시 다 기루다 기브루 뒤르드즈 소소스 랭킹 카제 좁고 유메다 대소 강가 십자 십부지 때에 나와신 것도 달로
0: 대다르샤 다른 비게 믹스 수수 걸소래 샘조르 소르다 수수 볼로 데스 독세르 자네 아 비게노론 다 다르디나 건조 망보된리 슈샤 안 건조 믹스 안다 단단한 추 돈진 게 겐라 겐로서 연결하세요. 겐랑이 가사지가 님도 계속.
1: 어디서 기나 양급글 코난스다 멤버체 직 튕고 도와. 코난스 강가 파 카토단제 군신다다
0: 데스. 독치를 니엘이야 겐라 비게 주드니에 고소. 응아 비게 셰브지 겐라게 베지 세브다. 겐라게 두송기 아마 보라나 베데 잉글랑게 작쇼라라도. 작쇼라 체진데 지기도 하세요. 겐랑이 버루리 tar lezer angwa mianpa chayam bigi sudeya nyesu kya saa dee dee tu zane polo yu kola zwaya wu mianjo xe yadu yam bae duks xe jen yam bae penzu yu kharso ure jik nye lan dawa nye gyu yo maare penzu bae jay gyu yo maare yam bigi maa dee jay churash dungi dungi jik maa xe xe tu zane bae tu gyu yu le dee xe zane ane geshe dine nyesu kya zane geshe xe ane dine khansam lu ya bigi tanda kare tabzana khalasa aru khalasa aru dine yam polo xe geshe geshe xe khalasa yam bigi khalasa zine ka xe yam zu yu xe yam lezer na le xe
3: 안타가 어 세미나로리 안감자서 시키게 사브레 타야스니 근데 시어나 삼사라지
0: 좋아
3: 타야 마스니 시야 두두데 리두자 봐 아니 야 베트기도 안에 샘베 혹시 차지
2: 벨루용도
3: 베 루용비 세냐 오르면도 아 되도 이번에 어 나주 괜찮으라다 변조라체 아저 양지라체 혼나서 미기 소리 님 퇴바지 레비요 어
1: 기란게 대신 실수자
3: 니야 조디 되고 이봐 어 저민 부배강지 보류 진도기 출로기 선교 첩 사부도 어 조요 진도 나로 매버체 니야 봐 출로 되자 시작하자 대리 간증
1: 못해 저리리 생기 세터라 레직스나 첩 사부디게 출로기
3: 출로 딱 하다지 이게 야지 어 초학도 제비 있나? 어 곱든데야 들으셔. 어 시래라 님을야 들어봐. 하인데 다딩 아주거든. 어 생겨생게 망고 이두선 봐. 니한테 시기 대비나. 아니 혼나서 빼대 다다 대랑고 등기 등기. 와야. 개수다 수제. 아니 진주 레즈도 아니야. 제가 와. 와서 그래 대시야. 뭐 엄마 대 와야. 와야. 주고 뒤주 야우 세제. 하나도 자 하나 피 수준 하지.
1: 와 레세.
3: 어 도스 되셔. 제가 드리게 나도 어 뒤 오늘 저 비게 야지 태동 집에 규림 나로리야. 초다 자제 이제 그 셈나 존나도 야고 총매라.
0: 총. 저 존나 되고 싶어. 총.
3: 야고 싶었어.
0: 저다 다른 너 니즈링가 다 존나 되고 싶어서 우리. 다 당보 제주는 안 좀 안 졸려야 다 수수 내게 수수 튜닝 갑조다 수수 수수 기타 단다 지 가소래 검시 소래 지 이번 게 당보다 코르프 집이 쉽지 좋은 버릭. 코르프 집이 쉽지 좋다. 이내래 간잠리야 라봉어에서 참 레가생에도 공어에서 비게 지 레차 소는야 디지기 쉽든 내 당보 삼는 신게 자자고 되면 놓아.
3: 뭐냐?
0: 시기 지게 나로려야 바 상조야다. 디가네 가져오디 수소 여유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도.
3: 그렇죠.
0: 쇼고 쇼고 말 말래도 되잖아.

0: 배도 고보 양으로 양으로 양으로 양으로지 저도 하면 개쇼에 쳐르지 남교도 저 땡 개르지 시 아무도 남교에 대 맛이 자기의 제 맛이 미시다 배도 개자들이 맞죠
1: 아니 그 바르 그게 다 의미다 야 지금 열 받고 직직수지 마치산 태동대 대도 좀 보고 앉았선 아치 님제 당가 저 보고 되게 랭게 추셔선 저 딱 괜찮게 남교에 나와나로 뭐스민 부처 봐서 댄댄디디체 이내 넘겨 오즈민 부당한 주님 마기 미 근데 제단 지루 수비에 부디게 봐. 아시다 뭐 수청매로 그 어 그저 이게 레서서 대대대 서서 가제 여겨 시에도 와. 정 부채. 정신 잡채. 어 근데 너
2: 수. 제가 뭐 당부 때 샘제 시키게 줄.
1: 제 안 좀 넘겨 롱친 망을 봐.
3: 제.
1: 아 년친 다 년나 시부 통과 말 봐.
0: 제.
1: 다디안 소소야 디지털 동아미 최감 지지도 봐.
0: 그렇죠.
1: 다디 요즘 스탠은 저 다니고
2: 있어. 그래서 고조도 내 배디. 이게 대동한 알로리아.
1: 응.
2: 로드 숙심 없이 하라도 봐. 동안 로에 계속 있어 봐. 디가리아 아니 비게야 지. 어디 여러 방 저기 빨리 주제 오는 거 알아서 봐.
1: 동안 너 주주다.
2: 맞아. 진짜 봐. 아니 빨리 주제 주 독서 들제 대도 상 봐. 저 라베나 우유나 같이 개.
1: 진짜.
2: 상쇼스다. 주례친수. 지기 지기 신내 배제.
1: 버구주 에 장쇼 버구주.
2: 원도 신고 뭐 라고에 치마서마디.
1: 응.
2: 버디신내 병구나 깨제. 팀은 아무도 어제 지길.
1: 도감
2: 매주 배 세도 있네라 배디. 무게 쇼조 입에 나와.
1: 뭐지 남 민감자 나는 저 지그리.
2: 어제 지도 와. 아데 감은 뭐 니 슈즈 저도 신내 말로 자요.
0: 그러셔셔.
1: 어디 있어. 배 때 니에 낭다 무용사
2: 배 나와디나 리. 세자는 교나 저 년진나 전혀 혼나 주 있는 능규 배 쓰고 쇼제 통도 와. 다들 괜찮은
1: 是大哥这的话大气对我那些能干来看我学不起狗下那
2: 些
1: 呢谈的控制人心他呢学不起脑门不起这狗学不起对呀的听着熊下什么啥的是的话
0: 你看这什么人呢说说怕劳动了，我来喽了。三楼呢，可别个呀。
1: 他还是那些三百人。
0: 就怕俺这这估计，
1: 我
0: 这
1: 怕他这些
0: 这这药嘛吧。
1: 这药不肯信了。안 뭐 스피겔리도 딱 가르치는 제가 뜬거 인스타미야라지.
0: 어, 근데 진짜 이슈스래. 도마 당부도 방아서 계제 치료잖아. 아무 때 되네 티브도 감 주시에 도르베. 주도 치시에 도르베. 근데 그 동네에서 개워. 딱 비겔레도잖아. 주주 직사 주주 니가 이거. 대모 당부고로 배 뒤주시다 배 계제.
2: 그렇죠. 근데 항상 배. 뒤주고로 항상 레도와. 뒤도 이네라 개배조라 메시고라 레가미스. 공개수나스 모두 뒤주 야고시
1: 근데 신년 아 딱 그뒤
4: 문제래 내가 이벨
2: 어 내가
4: 되는 게 지금 로가
1: 세바
4: 디릴랑아 뒤 권다데 아르헨티나다 카보와디 제베 권다데리 보다 자오스니 도와라 디 제베 권다데리 아니 직 알레 두장간에 아르헨티 슈고 레데 유네 슈고 베팅도 사글로 뭐 파르고 제제 딱다 나바르케 뜻뒤 아니 직 세미나리아 단도 디나로를 믹스하게 박자샤니 단다 메시르 발 아니 코랑원의 차샤는 로숨지 소울레고레 달로 근데 이제 갑 공말에 즉 바제데서 야가 유베서라 르제게 볼로 잡윤디기 즉 심슈기네리 르뷰타 즉 고레 뉴슈기네리 대조 갑 공말에 약베서지 원에게 가서 메시르 갑데 진이데즈에 니도 뉴슈세니기 진트르케 앙 당글린 베제일 타다 대삼 개그 말에 삼사다 생근할이야 디 차디레디 요 말와 디 베티 소소야 베티 유구 세미다지 아니 건다 니스타 고금들 몰라 겹산네 남달라 저지네 너베 종르리 이제 베 소소소소 베티 세미날이야 지 가교디 슉 쳔버 제들이야 니스타 베 터베스르 제데 지 응에 다가스 티그레지 카제 제가 제빈 마시데 티메자 카레 제가 제어 에노 어디 디 갑디디 대도나를 찍려고 하지.
0: 저거에 나 때문에 이게 땡주고 되게 되는 자네. 아주전에 아르헨티나 스페인 투데어로 봐. 아주전에 버정올이야. 나는 나 스페인 초심 버정은 아르헨티나 초심 되잖아. 디디 나는 레오 메시지 고르시기 다다 야냐 디디디 결샤비.
1: 사실은 아주 롱진나로리아 디디
4: 这大家路的这天不唐不的来了那也要去我这竹林给三个连接了呀这几个家伙的路的那唐不的都是这些各孔梅卡达的怎么领碰杯昂唐不铁金碰杯打波团体协杯名字前不的拉林给摩地前给嘎嘎他女书差不懂给随行拉杰顶不行所的跟阿根廷的拉索的局杯马脚给接波 아유나기 타유 공에나기 시리 치이 제리 나기 가와 나르 충만요라 시내양 충미시베 버제 레오메시 아메 카당 구주 부민

0: 마시르 노브점 뒤 초글에 남게 인기 대두 년종 세제 두세
1: 마시르
0: 네 마이나 민마시르스 그래 다 표현한 걸 가버진 얘기 나로그 나네 되시 그래 민마 시르 세디 아니 코야 되네 믹시스 다다 들어와 나 달로베 빠샤다 마샤 제제 민마 생게 줄브릴
2: 그냥
3: 다 폴리 루젠스야 대한조 직 점리 지역에 가버치야기 루젠그 체질의 동안 마세 폴리 다시 강제 폴리스야디 미수수 초이네리 근지 토리야 직 섬시지야 사업지 카조 사업지 대위에 선나쇼 다시 랑리야 개블로리야 중재 가르 연구 유네메네 랑게 단대 수소리야 다시 왕외 뒤주이기네자 수소 왕외 랭게디리야 후다 바다시 지야디 옛체는 볼르나니 직 섬쇼딘 제 제기 다 참참량한 주 단대 뒤거블리야 슈누 망보지기 선나로리야 다 중재스야디 인짐지 랭고레 삼삼딘 제 지 유기리 이네레 삼삼리야 중재스 정말샤 디나기 살롱다 그림디 배진 수소제약이 다시 레기 체취되면 좋아 삼삼딘 제
0: 다다레 레라 다 단다 예진라 콘 슈브나 시리타 점링기 강제 벌로 진 투르키 루제게 남단티 지나 단단가난조 점블링디 미리키 루제게 남단 트럴 망보 요르텔레 이네 디나로네 믹세게 쳐고 다디 고 직 냠데기 진 투르 임바 칸식을 양 게르게 박자샤야 윤조 다 튜몽 그 토리야 봉보 냠십 제제 로 튜인제 박세 봉로 통바 이네레 다직 로튜인젤 파르기 탄뉴슈 차보올이야 파르고 지야게 심슈크 드제 잡야 라속베 다 컨젤라브레 소세 튜응어고 초와탕 타 니슈기 다 간다 강제 볼로나기 직 닝도 망버치 튜응어고 초에나 크르도 글냐 윤조 유에데베 루제가 남자한테 되시리 아니 점블링 디간 탄다 길라 지나니게 콘로 슈스마 레제 고좀 아라 강제 볼로 가부 테잔 메스 디케나니 가보 메 짠이 말해서 모두 말해 제나 베레 차샤는 하나도 칼라지가 가보 메르바 알레디 사고르바 디체 마세바 가보 메 식다지는 요고 말 뭐스 강제 볼로야 중아체 셰라디 팅 징이지 최다 계란 미즈고르 뭐네 셰라데 니부는 그랬음 모두 말해 제나 데데리 라과르도 김장가 소와타 당나시 집에 소정 집에 규름 나로리아 강제 볼로닝도 되지 배망부터 없상 그 말해 제나 다바도 보고 춘주 뭐네 차샤면 김자나 보고 부여비나 대권을 아자리 쉬비 인지 미지 보고 대야 강제 볼로 진드루 디나로리아 슉죽제 뭐에서 소소 랑기 디나로기 가가다 뉴슉다 튠디다 냠딥스 니게 민직 대조 이토네 직 고래 진이다 대조 모티브체 소소 랑기 냠린치야 유데프 되지 디야 디임바 칸시레 양아나조 소소 강제 볼로 균아 제 많이 올랐다지 소소 랑랑기네라 참배 코레레레레야 유대업 되듯이 제가 대리 모델링이 생기나 봐 서야 다지 계속 김자나라 조레디 보고 보여비나 진주 집에 여비나 인지미지 강제 볼로 루제게 남자데 귤른다 대라 슈죽주 대라 가죽 나로나 슈아인라
4: 뭐네 배줘라 야오시라 순수
1: 네세
4: 땅 아래 이네 들으샤 강제 볼로 젠도디는 로시 테마식으로 봤지 미국 배경지 제가 보러니 부수육 뭐네 차샴다디 개차버 시라르 데모다야 돼 제가 현게 수윤이래 다 또 로시 대어로 봐 로시 티징 그래서 두두디나로 창매 세주다 오 디네 초외관리 앞에 떠나지 주로나 시야이
1: 레세야
4: 아 로시 디르니 미네 양아 그 초외기 구린지 림신 주두상 봐 디나로 이네를 가기 착나 시라르 물어 봐 봐 강이야 그래서 남바르 계제 아 로시 지리야 양아나 주야 그래서 좀 미국 배경지 볼로 제도 토리야 파주 쪼나고 토네 좀미미고 토네 파주 링교 이거 같이 나로 나셔야 이
1: 레스
0: 나래 제잔데 뉴치기
1: 레스 볼로 지고로스 직진 제스로 날 최찬 뉴스 시구에 볼로 가래 교림 시구도 알리데 배치 서버 제야 야오시라
5: 하고 말이야 나 주전 네 디체야 디야 제 볼로 점이 봄 주고 말이야 쇼자제리야 배디안 트랙
1: 아자양고야
6: 미미디야 노기부스 제게야 쇼케베가야
7: 페도요
2: Tadun Losu Chedo by Kerkula Junga Yotam. Tungu Gujin Kamsu Rinu Kerku, Chinu Chasang La, Ning Yewa. Zinse Jengo Tupe, Tembu Yopatang, Homba Budu, Lotte Nancho. Tewe Gupsu, Namta Roman Yen Chopatang, Temun Jiki Budu Bur Chopatang. Zada Nizu Chedu, Chema Jawa Chedu, Gomuchiru Gudu, Losu Yang Barcho.
6: Tandani, Beijing ki chizu nishu takdaji.
7: Benjong Longqing Nianqi Li Hu Yi, Huegai Longqing Nian. Tanda, Benjong Sengur Nyangda Li Chen Shu Hu.
8: Benjong Longqing Nianqi Li Hu Yi, Huegai Longqing Nian. Tanda, Benjong Sengur Nyangda Li Chen Shu Hu.
9: Singelin yegung gamsang. Kirini pwenda chubie tse chugu ta, jinda yebie tse ni resa nima shi.
10: Tengdi le cena shu yu nang tuan zong ni. Nyandong yami nyu sa chulu, Zhonggui Penzong ki Himalaya gewe, geji shung lam gangkor ta se jendu gup dunbe, jendu ki tui sam tangbu jendu chugdu we gwar ta.
9: Dili Himalaya gewe, geji shung lam gangkor ta se jendu nang, chak sum chokor we dia lam sarni chebe goro.
10: Rangjong ki nishu yugu, zhubtu zowu, zhugo le tuin yabu zhubay gwar.
9: Rangjong ki sajaka ki nangdu pysum zwabye chako bianni, geji mokzu tujin la dianji shubay gwaro.
10: Long asen zhubshibay rin, tase so le pige nyubu chungwe gwar so yin, shamla le chen ki nangdu shibzhanam sero na.
9: Degu le gu ni niju bese, jala nyendong yami nishu zadu le zhonggu pyanjong ki Himalaya gaywe, geji shunglam gangor tarse jenduru gubdunbe jenduru jeji nini ningzhi zhi gochubtaan. Gebe geji shunglam gangor ki riba nisa jige zersun jenduru yinbe ngwenye. Jenduru na yegab china ki chuzi towe jenduru ruga jobge taan, jenshu ba yala shu yubse. Tuinzam tangbu jenduru te ningzhi ni chaksum tse jenchong kuy ki cheba chong para yinxin. Lamche shiburo jile gyadan nishu zegu ca nga yubi, jenshu ba coro nyukshi dan gangor shunze lodob jilan cun gam nembu tekshin yubsi. Lini jenduru ruga gi rumi kamen rin siku tegi digara yongdin tangbu yin, digi yun chong hajan zibudu, nganji rumi sugbi nishu yagudu chi sumbusi. Hengsheng fuwa taishan luize lingyo ruga gi rumi, Ali Wendin Burke Yi, Tadin Ge Jendun Nang Shu Yu Chungwa Ra Hajang Gap Chung, Dige Yun Chung Hajang Zibu Du Chie Sumba Shi. Yu Gorwa Chang Hong Ki, Tari Ge Ji Gangguru Jendun La Demu De Yu Chung La, Yu Te Ge Yu Su Kum Si Nyong Ri Chu Yu Chungwe Hajang Gap Chung Shi Sumba Shi. Nga Ji Chu Zui Gu Tan Che Ge Tua Tuan Da Dama Tan Du Nian, Jendun Nang Shu Gen Cui, Ning Zhi Chung Ge Ri Chu Yip Chu, Gong Bu Ji Li Nian Tuan Ba Tan. Lambar Tu, Nyang Ga Zang Bui Zin Chung Kui Tan, Ken Ding Rong Sua, Ning Zhi Chung Ge Ri Ki, Chak Jin Reng Zung Zin Chung Kui Mang Bu Gyu Yip Shi. Ning Zhi Chung Ge Ri Chu Yip Chu, Gong Chan Men Ba Mi Ri Shan, Nyang Sa Ra Chung Zui Chung Mi Zhi Xin Ni Mi. Jin Shu Ba, Ngan Zui Go Ga Ni Gyu Gui Bi, Ngan Zui Reng Gui Ngan, Ngan Long Wa Ra Yung Wa Yin. Kongzoro chumche sangbu tupyu rwa yu la nyingzhi zinchung nyongri tupyu rwa yang yu chi sumbashi. Chak yibchu gwin zang bema ding chongzui dangzhibu yi shuji chua cilinki.
11: Jirin rongi ki mimba ki dulu gyanchi chashana sabzhi bedin chashana dayang su ki chakta ki jindu nongla chashana gaso shungi dang shub janghin chi yinli hachang ki gamu chungsi jindu di chaji kentang shangla zinchung dina daya ki deju ki dina yungju ki rewa yos.
9: Nyingzhi chong gyara gongbo gyamda zong chakju chong diya ki chong mi gyesan dao ye.
12: Dangari ki jindu di ngara demu chanpu che ngazu mangzu su semna la gaso chanpu chungla gyeshi jina ki gongchwe mahanpu che kita payu ki yungchung zewu di mi ki thwaan pa ma se zi payu da dinti chini zinchung kuin la yungaya ki gaso dinti shikyu yin la.
9: Yugurwa xa la ki, digi yun chung ha chan zibu du la, lo di da nang pyo ki rinne yugur cha xa pye ki chenpu chin du. Tari ki jindur pyo sum chok pyo gong ne li zhub yung we, myndi shugu yin xie sumu shi. Chagsum Tsokorwe, Jengu Tu, Jenshuba Tsui, Rimu Kengi, Birgi, Chiba Dabu, Yunjong, Yongri, Cheshin, Lamngue, Tezam, Gya, Chimbu, Mebata, Kukja, Dumar, Gugubia, Kuntzu, Nurtsela, Dengzi, Nibi, Chedi, Jigji, Nidugi, Dundu, Shorshin, Diamungwe, Ngarlongi, Jadan, Debni, Tamien, Sizi, Gi, Chosu, Jigji, Nidugang, Chor. Ningi Chonggera, Gongbo, Gyamda, Chon, Chiba, Chongzu, Chumi,

0: Sunamki, Jenshu Batso Digger Jurkup, Nanzo Yang, Simgu, Chimbotep Chung, Legion, Gentru, Tiri, Mangsam, Nirku, Ro Yuchi Sumashi. Ningi Chong Gera Gombutam the Zong, Jeva Chong Zhu, Chumi Tirinki.
1: Rendu Senada, Tende, Chimputende, Tonyo Me, Senala Caso, Chimbu, Kabushu Chesula.
0: Tunzam Tangbe, Gentru Ju Chichi, Chagatribe, Zago, Chersum Tse, Jigawe, Chugata Tsuashin. Tunzam Tangbe, Gentru Ki, Kongi, Angsum La, Chagatan. Dongwa, Chime, Puju, Maker King, and Dun, Jenshu Bara, Dudon Marbo. Ishi, Puju, Maker King, and Dun, Jenshu Bara, Dudon Carbo. Maker Ki, Garjang, and Dun, Jenshu Bara, Dudon Jagu. Maker Ki, Chum Chang, and Dun, Jenshu Bara, Dudon Serbuchi, Jayupse. Tunzam Tangbe, Gentru Ju Jiwe, Jenshu Ruga Kagi, Chamara, Nyasu Gabde, Tunzam Nibe, Gentruki, Churchi, Chishin Yupse. Tunzam Tangbe, Gentruki, Ankamu Topkin, Dudon Serbotan, Jengu Topkin, Jongo Anta Menti, Lingue, Gangu Rugagi, Jenshu Ba, Kinichib, Ali Siderki, Tazu Tang, Parda, Jilin Upju, Samsu, Jurgab, Nye, Lini, Gangu Rugagi, Jenshu Ba, Shikta, Nyamdu, Bundur, Laksha, Chenye, Tamien, Gentru, Chabu, Chieche, Tar, Nala Yaga, Tubjong, Shi, Sumashi. Tunzam Tangbe, Gentru, Gedudun, Garbu Topkin, Huansheng, Munhua, Taishen, Luizie, Lingue, Rugagi, Jenshu Ba, Engi Tai Wen, Bolor, and Nigi, Tari Nye, Bundur, Laksha, Chesi, Shivin. Gentru di tunu mei ba xi du. Sebe to ya, yi luang ha chan zi bu du jie su ba xe.
2: Dig li gu nene cu bi se, di lu himalai ge wei ge ji xiong lam gang guar ta se gentru gup dun bian nang, chak sum so go wei gen lam san nun che yu jin, lam yu to, kang ri tang, nang lin, na wei chong zu jie gu gui wei, lu zi tang yu guar nyam di kwang pi zhu yor pian bu qin bu yu bri. Hing shing fung wa tai shan lu zi ling gu ru ka ki ru mi, a huar si, teo dor adam ki, di ge yun zhong ha chan zi bu du la, lam ya di bu du jie sung bri. 有一名者得为从不躺曾经给那些所明显开始电别杀去云中了真实无趣英雄南北同年用日期求约真都马切空给及先去吧真都起落体约两雄英起成松村冷体给那最许多七八用个第一日就哈将自信熊狼溃用别成松错过为真狼规制求约落起于别 也都人民女子处理中国平均期黑马来结尾结集熊狼干果特色珍珠各顿别结集先去吧珍珠铁路契约两雄云期俺去成松错过为冷不耐最许多七八用银成松村砸了床铁云将哈将这部都别制作恩天干了成松错过为冷不提珍珠男主角肉啊顿不银冷不提三年前别珍珠是为冷提连忙监督有六级送不提 七类期退股贴真都直接欧银行的他让用中期旅者他人类预估提前签不卡期采取通勤前年就卡一年归他三年三头都得十七月经行送教堂送了内区点赞严送给不求苦助学学将归针对所创忙不贴年就对习读堂及教材过前的逻辑给推最难成松村初具冷通贴各地给及针对期冷通难就别 云中这一步趟，菜是多啊，白菜来不及去，开去点别真都同步去对一批。黑木来一个月，给及熊南干活，他在真都各顿别，即刻得些跟进去。长松村真都同步三十多年，俺村十七七个天，各人均去长松村各位真都去娘娘云进前边猛些拖，雨天个人从真江塘，人家雨果天空送这些的，来日熊南真都去菜是新，留在他人家雨果送这些娘这人塘，杨松二把菜雨季送不的。 真都冷通规制的那种问题，电网图从我心门一半，替真都开启猛些汤，忙错也猛些点月。老酒厂人，成松错过为干果真都汤，没水真就说，日开启真都，记住你推脱别位，绿色了个性月天长来点别，干果汤控制了点呢，真冷了十几千呢，冷月去熊冷汤，或者说，大个些这些这些云推推个长都当我们些，真都制作汤，等在严送，小学年龄所去娘娘养，配送错过手脚前一别。 所以冷不提，来日去，肯定特别几率与去留在七五边内，只是许多交流不提。跟前去冷提得些七零七个，俺从一个人白先去不谈，给几人白先去不点场内，他说说，朝松村真都同步提，都是不谈，日白空气切谈，起来特别侧重去新竹切不，电气切不提。 俺最头东阶级真多年为浪子心，他们东村他，或者是这给你有亏借，规矩才有几松不离。村长批着蓝天，这他仍不许他找玩，从古他，且不成做你，你们都谈不成约。秋木堂心中饿了，想冲，那你们特别多，女子独坐阳天外出去头子送月。 中国香肠继续注意参年特别，从古创作，菜系特别阶级真多挺唐不比喻。龙洞天那重天，听得见其绿节独错年味，随军去忙水塔，阶级间其真多年味，生息年纪特别，香肠批给主角，开越来越一片不特别嘛些，苦个准确。你这重给广播讲的中，从古香，从古创作，当支部书记，这是你们。
3: 给几干过真多给这人，俺最重组的聚会呗，重组人处处团都轻松。那从客人呢，每天为忙为写图呗，写难搞不多几松不离。真多年为修建上部真多客，他们设计应备，且不重组体外，我们是团不充裕不离。听啊，苦心多年呗，重组人真多客，恰个准时做不堂。真多年为重视客人呢，有过，军队批给主角团结参与。
2: 朋友托配车上个月不通的，老年是走起来顺便，团住朋友托来的七八六月。第六到八七八，矿区坑妹做些月饼，忙水内餐席做月饼。重组人给几针多年外，那选来对不体外忙玩，日外请月饼。人之重给广播讲的中，从我乡起不重组，从没团住去。重组人针多低头不年外，搞不西扎穷，给几针多年外，没体外忙外，俺做成松村，云江通途不穷月。 年前呢，看不长嘛，俺心松。年初的火炭七星月，长满些水也不足，引起松不离。忙错人心去绿色真多，火炭表内，菜系头为阶级真多年外牌，朝松草高位真冷天，人牌温酒土炭，木头绿色炭人内有我娘这去女不抗的端内，村长去创作天，顺手进月。
0: 宁志成给广播讲的中，从古乡起步重组，当支部书记，到底成立去。他听给阶级干过真多年玩，些许天一起请不去。南昌堂正康给足给你预备，民进党出给他点头，三对天是不正面。听俺最重组批给周围苦个业务性引起松不离。
4: 这个六五年年就比赛，年家的十个月，让江江主播天光滚动被兄弟抗联系到穷了。 主队早谈腊八多，今天对面大面谈，今天这边大队派给主角给各界退缩那边。蒋勇给空话场面，明年主角连队了这边咋咋给退伍登进前提，昨年去俺三退不谈，各界路子了谈不如没吧。主角连队了拉两个队接前年，明年西面没话谈，全队没说话，除了给进给让个没说话，孟西这个走了多军没办法接给他在他这都送个。 他来主队走了，蒋勇给拆迁军队拓仓约不谈，七八百级小军队忙心，努不觉得用过。天学你个听吧，卡龙当扛学了谈，卡子出个小话，出了谈是些个男子人家吃我解药不行。蒋主角兄弟看给这月跟过来，俺在各地看团结人不前年，对外来团了他们今天的七个月。
5: 卡多堂、荣秀路、杨三堂、邱伟章的创作二军七月，俺是这些说人家七月念了明年，三光杨三、俺们今年拆卸的前提，中这年人家四万堂，俺这堂、俺去、俺说、崩卡、连日，南中街、陆子杨三团结七月了，得归组织七八堂，俺的堂不久年时开始他就接给这他透过长途动画。
0: 长江塘出了两团别，七八松节能去了明年。群众直接打人事都不需要俺两个的前提，特人龙骨三公了，广东前途别干练去吧。明明能住七千个三公用给客座了，俺们都过些这个制作去吧。俺的党委军人今天多大年？俺的党领导二零六八蓝水推过长途动画，忙早报业三的岁年，岁半不谈，岁制作去吧。 可对不啊，扛都不啊，别急，他咱们其他的吃不起的，各自路子俺写的少谈，干我谈，说不行不，那把王伯军姐，这么急，昨天没做了，几点几个干仗，干连团结前提，女婿有个忙做一菜少谈，用那点家一套子送个月结送不是？写到中午的时呢，你老将用给吃牛们吃菜。
5: 原点里，两个茶故意拖也不谈，吃牛吃不饱不济，加着野茶俺用不用。一龙长不说，出个韭菜用不谈，酿酒汤酿出个就这泥脏套了清吧。狼精长不出个。
0: 주제 시잠 용과 교교 카지기 출로 과비 뉴슈 응외세 퇴도 침어 체시 내주의 대단한 미기 랑정기 대전 카기 전에 레드윈 카기 냠도 퇴교 체부타 임내 겐지 제다 년도 동아타 로거기 주코 겐쿠르위 시비시르 뉴슈 용자 체바 신진 구지비 겐지 럼루 퇴교 년부 체바 랑경 종타 총계레 종 샹 총주지에게 돔숨 겐지 말라 주부타 주주 마기에 공기 처지 레드윈 라텀진 띵띠 체디 겐지 년동타 응외메 경의 주지 은주 낭종 본가 당의 사태지 시림 체동 티자 체듄제 주주 마게 관계 레겐 카투 십더 쇠바 러시비 레겐 세도 십더 쇠니 러거기 레게 존니 바팀 쳔바타 응과 미제다 존니 레겐 대진기 레괴제 카세 쇠디 주거기 레겐 지바신 괴바 과학생기 레겐 스귀당 총결카타 레리카게 존여레 대진라 카괴 겸니 러시비 주고 레드윈기 삼좌지규로 쇠바 균디엔의 년가라 천귀당 토담 친진체디 루브듀기 댄자 천귀예기 균디 동아타 레드케야진타 유구로 진종규 출로 롱슈로 년가치외 각조 매는 돈좀 채서지라 담보로 미디 갱예 침보다 첩지 댄예 매된바 제유부세
2: 계지 먹조 퇴진 차참소 랑종기 사지카 기낭 퇴폐송 처외 치고비네 부조 망라 퀴드시와탕 먹골 계지 계저와 섭다오마세 치고 티다리 망마녀 주더베 저와 什麼樣 칸리문구이프리 삼르티고 키선 주세로나 계지 먹조 퇴진 니모 정영기 사구카키 마가낭 베마츠 게타 정타 게루랑네 남양 땅타 미마키 학삼탕베 송마시 체디 슈뉴랑처디네 게컵지 당완타 덴자 송규마세 라나메베 겐티야고 쿠르규 교르미 최생문 바체 유프리 참도 정기 권주 정토 사네티게 레치 망조타 로체 롱베 슈뉴 마가낭 교네 다월롭존 치고비오타 베마츠 망쟁옴네 뒤럽살베 베마키 망퇴 창제타 망미직 팀직람송웨 쇠산 강림원발체 유프리 사제닝도 윤진치 유르미네 막드시경시치 세디체네 슈누스 먹고탕 게컵르티네 제웨 대심된다 유프리 로마츠린 양좀키 테리 마가낭 다고타 냠닌 치베 고급상부시 톱총시세프리 다고와 우겐저시케 다팅게 마가낭 다고치무규 마가낭케 초와 녜삼최타 직초리도 랑니케 마나슈규 리슈피와 인시송프리 닌세콩 랑경정 직협소조케 배대봉디타 냠제토 쉔기 촉지 거든요시 레콩칸의 영외 슈누미신 게타니슈잠 거든나슈유타 치구토 조비님구케 르제구제체유진 타슈누중니 레츠드부테비프리 리슈이예 당도 치구티 직조 시간라 안주 슈노솔 편지 원시 등외 고급상부시 구제 나와 토치 슈균예 지구나 조편영 구이키 낭퇴 망부 구제 제도라 테린 로르파베 미시타 토제 정시 송프리 고라타 류라키 언니 편지 시크탄 컨지 태툰부도 뒤균내 멍매 구고 침부치규 지구티 규 언니 원시 총외 제수 저와 섭투주 규 저와 유지 송프리 Nishe Dumar, Zhang Yong ki Sagu Ka ki Mang Ma Nyam Zhu Gong Cho Ta, Mang Su Tui Jin ki Cham Zhi Chab Dun, Mang Shib Tin Bi Mang Mi Cham Zhi So, Mang Gu Chi Gu Na Cho Bi Ne, Mi Ma Pu Zhu Mang Le Kui Tui Ta, Tui Jin ki Cham Zhi Xu Ne, Mang Ma Nye Zhu Da Bi Zewa Sab Tu Dong Gu Ta, Pian Zhong Yu Lin De Kui Ta, Bui Ta Kong Bi Dong Chi, Mang Ma Lang Dang Bung Zhi Tu Bi Nyam Su Chim Bu Si Cha Gu Che Yu Ti.
0: Nige Le Gu Ne Nye Zhi Bi Si, Mang Bu Zhu Ne Lo Gu Bu Kho Gu Kho Ru Wei Cham Di Ri, 작제년도 표현정 직접 루가 라시에 닐라 루가기 니 막다르 듄도 탐자 조아 제비 조디 무지 락린 최고 변이 베마츠 먹봉 돕지레 동외 통면 섬듄 띵송타 막종 후르다 제비 중제 도니 예지 먹주 퇴진라 띵디 쉬이브시 초베 장람기 양바지 폭람 당부티 서버 터지에 미 시동 니게 주주지피 예비 리구도 예바타 점린 토하게 폭람 진쉐시 비규제 Sobe Jaglam Shartung Tumne Lo Nishu Songri, Chakjie Nindua Pyeongchong Jikib Ruga La Siye Ningla Ruga Gi Bema Cui, Nigara Lianne Dinsung Che Di Jaglam Toa Megoro Dianja Ngang Gyo Tuba Che Yubse. Geji Mugzu Tui Jin Chalniwe Camtire, Bema Cui Rudara Jibye Toa Ni, Chakjie Nindua Pungdi Tarje Dundu Tamja Sha Di Dangi Gandumla Nimbata, Mugung Dobjir Dongwe Samli Mungshi Dindu Dan Yubse. 작제년도와 표현정 직접 루가 라시에 닐라 루가기 텀진바 차지 전기 古时期把它作为浪巴的图，他们家下边按照目的级别，当面省丢俺的电动气送，年团的派出所门面，他们家落了电波的眼帘，将他的护照、车的连连电送到，跟着增筑车运协送不是？毛主席推荐吃了牛肉餐的嘞，宁大如家给马萨的炒肉、马芥汤、毛豆油切、连珠直接送这边，再个炒不是？他们进吧，年薪去。 天呢，俺们不能休息，节气没做推进冬天他们天阴，免得拉巴的那边他们这帮我们先吃上。两今年麦段长在拖罗大年，俺从没得地跟着增州吃运些送不是？你些对么啦？常见人多，平常几个如果那些你那如果去，他同差个真多的吃不汤，连着吃跟牛舌汤，俺得给各个汤送这些的，休息节气为节女真多吃不是？ ཁྱི
2: རྒྱུན་དུ་ལ་དེན་ནས་ཅོང་དར་ཆེ་དེ་རང་ཉིད་ཀྱི་ཞན་ཅ་ཆུ་ཞིབ་ཡང་དར་ཆེ་གྱུ་ང་ཅུ་ཡེ་གལེན་བེ་ནུབ་གུན་དུ་ཆེ་རོ་དང་དེ་མ་བུང་ཅུ་ནས་ལོ་ཡ་ཁོར་བེ་བེ་དེ་མིག་ཅེ་ངུན་ཁུར་ཆ་ཅེ་རང་ཉིད་ཁང་ཡེ་དུན་གུ་ཡིན་ཞེ་སུམ་བ་ཤེ་དེ་གལེ་ཝན་ནན་ཅུ་བེ་སེ་ལོ་ང་ཅེ་ཅུ་ཞིབ་བེ་རིན་ལ་སུ་ཐོང་གི་ཁེ་ག ki sole ki dewe parne gyur yubri. Shido chungwa shina, long achen jubshibe rin, lasu chonggi ki zuti ji ta, gaden chenpo sum, tuenle chenpo guje ki tingrab jen ki tuenle ma la gyungnyo chunne. Toni ma ji ki namcha, dengo ta jidu chep ta. Lase benjo lakze sarbi kui la, gekab rinbe jangdo sole lin kui ta, gekab rinbe temi lin kui ki chokzin tomne, gekab rinbe jangdo sonra ju ta, pyo rangyong zon rinbe sotra ni siyanga gisin chep ta. Jangdo sole ki pardang, lor chanyom, gyaji chukji ca dun parne, sole jangdo ki mengshiten tu qin yu. Mingar, lasu chonggi to si kyun yen ki sole ki le, gyata ni siyang yubi nang, gor tongju yen ki ki le, sum so ji ta, gor tongju ju yen ki ki le si, gor tongju ngab ju yen ki ki le ni, gor tongju gya yen ki ki le jik je gisin di la che yu. Rangyong zon rinbe chi shib ke sa si ki le dunju dun dun yubi ti, jang yong ki gyaji gyaji gyaji ca chu sin yu. Nyadon gyami nyu siyang lor, si kyun yen ki sole ki pardang gyaji juru ca dun pao ti, jang yong ki gyaji ngab ju nga ni ca dun sin ne, jang yong ki sole ki, Netang Power, Legi Buche, Gatsu Zurib Ge Chani Sin Yuri. Tetang Chibji, Long Achen Jubshibe Chun, Lachonggi Ki Gunu Sattu Chiche, Gunche Mibar Yos Chin Yu. Kuala Shibu Chengjin Benzo Chokjin Ki, Lase Tuni Miela Lingdi, Yunli Zuta. Lase Sankhuan Rengxin Ki, Geji Tindon Legu Chidon Nangji Juzu Ne, Juyuk Chukba. Lase Gekab Rinbe, Nyamji Chage Gengji, Teji Sezi Shize Chane Junba. Chengji Benzo Nyamji Dunche Duliba, Tuengi Nishu Sama Gisin Gyungyu Che Yu. Lin kui pike tang guo yi le di ki nu rim gyong yung par xin, ta se bian zhu la zhe sar bi kui tang, to sar kui, chok du tri sung kui su, lin kui ki top su zo wu tun zhu pike dong tang, chok du tri sung kui ki, tri dong le ni che di, nye dong gya mi nyu sen lor, chi dong na di chi we chang bor ki, chong ki yong ki ju zhi xi yen sung ne, pyo yi chi ge ki zui hang tang bu zhu mu tang. So le chi chok su san mi che ba cher chin ba, so le ki dian zai gyu nor ki ma jo ki, zhang yong ki chi ge yen sung ne, so le ki gui su zo yu nu ba ngar wei cher chin yu bri.
0: Diga le gu nian ye zui bie se, nye di chong jing pyo gyor ki shuk chi gyab gyor wa, chong jing suri chen ka lop jing ki shor to amin gang tang bu, chak jian ru nian chen ka ki chi le ke ba huang wei yi, le dun kang cham do ro zu ba ma se, ji bian men chu cha ju bie gu cu xin. Dilo rimi toa, ji ji dan bu ji jie wei xiak ju sumge qie di, xi rim ge mang zua te wei mang wei, bu li ge men ju xie xiu long ju tu ba qie gyun bi zhi. Chamdo chong ge rima miang kang ge xiak ju kang tu, huang wei lia dun kang ge kung mi, yu di ge ru nian chen ga ge mian ba tan, ye xua yun di ge toa ni, nyam du ne ba ra bu ji jie wei xiak ju qie xin yu ba tan. Ru qi zong jia sam ka xiang, kang sa chong zi chong mi. 가게니 다리기 지미 샤주기 핀바 톱긴 제시인 버시 가게
3: 다녀상도는 부모님아라 다르네 이잡도리 티아트니 라라 로드는 뭐좀 탈로드는 로므로르테니 다 잘린정도나 시에나르 시에니 마스톤리 티아 야모타다 샤레니레 제다 제다 야포타 하다 센라 가모데는 돈다 가덴케 투제체
0: 딩진종 담대샹 근구 총재 총매 등부라 뒤지 네파니

0: 포냐
1: 녀야 포냐
0: 마유로 남다 심게 긴고리
1: 튜비 수미 제와 실기다
0: 지구로 님의 양기 슈르게네
1: 니시 니도 남기 초라싱

年别松阳金别蓝年长年久的本期已经养大我年纪不如谢前别年长的年别养的吃了的年节日

Let's

0: 너는 타르르샤.
1: 너
0: 뱀초기라 타르샤라.
1: 네데.
0: 너 세반자만 없이 바살라샤로나.
1: 네데 길라 이제 도보용 아쇼. 그게 난게 길라
0: 지난한 도보용 아쇼. 너 스텐자고.
1: 가딩키.
0: 너
1: 가딩제.
0: 너게. 너 先南错了，先南吃真虚，别强村的南去宿舍看你不的，心思点给你应白，别求给了你民宿图嘛，是他们下次你退出宿舍的呢，别点不给出来呢，他南别没那么喜欢的，他们下次写写的呢，我念你不来提，请问啥别没那么，搞不起别陈生，只是记了这一穷，再提了你们做没吧，杨贵顶着穷呢，用这送信送信，看他你们图日求是下，我南村连的宿舍的家长姐先南图。

这四年路程了不去，这身子的别提一松烟我，该有一年几年从未去，路程了几十年去谈着。

0: 真的是写了，写完这么多钱，把三郎写入呢？
1: 那是，托起时间交货。
0: 那，OK。
1: 那。

Sinam

0: 나라 정스러워.
1: 넌 다른 시야 지신 놈나.
0: 레제노나.
1: 너 그냥 세반 잡아놓지 바스텔로나.
0: 레제 떠지나 갤라.
1: 너 주된 자고.
0: 나 주된 자고. 나.

왼잠기 채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싱 자외투 지속이 민실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롱롱 작다가 있어. 다 도와 거기도 루이더라. 얘는 롱파 작다 생. 다 그 잡다 키우세요. 어예. 꼬르지치 꼬르지 작다가 있어. 코리아도 고쳐줘 쓰리데 양 꼬르지 작다 있어. 그다 잡다 키우세요. 다 된데 시야 뭐 보라. 된데 변은 양 된데 저. 자 된데 오빠 니키 자스다. 오빠 세야도 니목기 자마라. 그 전화 알아봐 기자야. 다 자 전화 손데 뭐야. 뽕 전도 욕부 청담라. 뽕보라 뭐 그 욕부도 수 청담라. 뽕 전부 키우세요. 제가 담배도 수당이 심지어 세는 데 뭐 보지는데 바진 녹배 담배 가장 부유해서 나도 안 단다지 세는 데 세는 거 진코티 사라고 되세요 저 여러분 그래서 진에 양 제가 가면 이렇게 라이브 근데 뽕 욕을 많이 요 동세 뽕 보지 많이 사라고 이러다 코로나기 오어서 히히히 붙었는데 이 말은 뽕 욕을 많이 요 동세 어 요 타고 많이 탈 동세 요 보다서 다 힘 치는 거 말아 제대로 되는 제 체질이 다 힘 조지 다 배데 총나던 거야 이만 뽕요 골마뉴 요르도 요타 골마뉴 따도 오세야 디네도와 어때 나지오르다 라마나야 토라 요레 야디코 마란도와 거스 토라 거스 라미 숨시 추인스 주 카티 샤린스 오타 라미 숨숨 마초르스 야 마라 테스 토르와 거스나 샤 마사스 라마인스 샤 촘포스 라마인스 오예 로마드스 라마인스 로제치 드링 라마인스 로센다 포모텐데라 오타 수자 테스트 지어와 되나요? 주마 남아 주마다 테소는 수사 먹고 지결래. 근데요. 야. 다 못도가 보내래. 근데 제다. 배 화장 뭐 버렸다. 수사어 랍자어 베너스 스타티어와 지속 된동세 그래서 가르스 티 코르베네 무슨 좀 섬노 섬주세. 저 섬주로 라초 주주세. 다다리 무슨 좀 섬노 섬주라. 저 섬주 라초 주주세야. 부지 밤에 못올 미세. 부 밤에 툭지리세. 고치 저다 못올 미세. 고치선 소소 고고리아 치짜다다 이라 사실 야 가셔 제야 멜리든지 제나 야 된데 고라 뭐 해야 할 치더포 가지 롬포 가서 벨레 치더포 가 그런 롬볼 또 아메 라비아 아메 랍스 또 아메 랍 그러와 얘네 아메 랍스 다 된데 뭐 뭐 그래 코로 멜리 모로 멜 코로테 탈마게 진게 있다 벨 너무 멜리 차서는 다 소소 탑레레 때 말은 로바다서 탑리아데 논 능력 쪽에서 나래시다 제마로 부미에서 마도 제바다서 나래 제마 다요 부미에서 고라 어리 부미에서 지다 지는 게 말이 다 단다 부문자냐 또 가장 여버로 네마요 때 통중선으로 지금 부모 마음에 걸 망보죠 그러 얘는 너무 로담 자민이랑 가세야지 너무 같이 차로 로지 당에 말 내가 싫어 말 깨자 라피도라 알로서 통바도 말로 제 예수 팔로서 너무 제 시에시 되잖아. 잠스는 따바리 따바. 따바 진행하는 니마제 남과 가운데 스케줄 간주 먼저 시지대. 어 따든지 담배 고르대. 따 하장 그때 뭐 부리. 드레 단다데 최초 제오 당연 조배나 현다 파티 오나 초디르 미나게 미시. 유소르지. 유소르지 선님 바데 티탄 티나 다세 주미 혀제 주섬세야데. 라조 개와 주세야데. 어 무초제 제 주세야 뭐 보고라. 디나네 한테서 랑네 조바나 시우지 대가 따 투마. 제선 다른 거로 선다. 조고 요렇게 제야 저러와. 어 윤참도 저거 스니기리 다나 사자 가시 다나 파제 뒤어지리 상도. 대 간제 저거 세나 배나. 최소 보모 되라. 네 냐를 주소 야나. 다다나 트렘에 데 수나 오마 다다 오르와. 어 삼제 간제 지티고서는 로제 저제 늦제 마한테 자솜세 지고오레. 대다 가르스는 유소 고테리마도 야 고템베 저 침록데 오마 되느냐 배는 노르세 야세 라초르와 야그 미엔다 다 동성나 대한 지그리 대마도 나저 독정스데 마레 소 간진 지고르스는 야트 코르티 그리 다 야진다 다 고체르는 다 야고 삼제사미라 고도 야데 코네 마르와 제대로 대나시 야 대대야 배는 단다 치어로 하면 좁이 치어서 멋성소나 야 간지간지 치고미 대 소마 된데 요르티 시가지 오르와 히로 딘데레 때도 또 지고레 디파르젠 로바마도 오마 딘데레 다데 로바라 단다데 로사코르다 지다진데 로첸스 로존스니오 딘 로사데 다 파르체 보총요 지바르와 오르도 동보 로사르와 로사치테 로사 지네 두이사오레 사자카게 지에사 사자카게 두이사오레 다 구톡세야지 구요르 딘 로바는 구톡나 다 나가 망보 루야오레 나가 망보 이게 치지 딘나 이게 니마 루야 니마 치지 다와 치지 다 등산 이게 전도 내만 답자 자유로 줘. 뒤 좁다 도도 니마 다와 존다. 뒤리 수로 우리 주바 우리 오야 다 망보 우리 다 보고 소마 히르 등산 보고 소마 히지르 봐. 니마 세네 여보 인스 다와 세네 여보 다 수로 세네 여보 인스 서로 된대 인스 샘나 보 된대 인스 우리 주바 인스 주바 여보 인스 뭐 주바 존 보 인스 세야 뒤리 인조도 함정 세야 우리 와 우리 뒤리 이제 봐 손다 뒤 뭐 참지 인스 가서 가 참 줘야.
오야 드레도 마보 저러라 데모도 옌다 로사데 된 로바데

0: 제 체스 오르세나 체스 오지마 더 구도도서 제바 대소르 양 로베나 로총세 조즈 대조즈 골 김찬라 간리리 도르세나 로체 차르디모 로바나 단다 로우지 리우티 제수강레 는 롤레 페제 드와 칠리 투이라바 히브제 투수 요마 는 로총세 데데 제조 그렇다 단다 비조 데스 데일리 투이카르바 데일리 투이카 제트 코테스 제 양 카히크 디마 빌로로사스레 로총세르라 비드 루그글로사 인스 제 로사 동지 투오폭도스 로사 여보지 동 근데 제아래 나 고토도 손 잡은 잡으래 되는 제야 되 비록로사세 된 조가 냠 기본다지 동래 대 김생 가르센데 대 되든 조가 주로 잡수다 대서 제가 토어 말이 된지 제 두수데 냠 요래 말이야 주로 잡수 대서 토네야 다야 대 자오래 매 이마는 대 삼체 주본 조 그리 삼체 대 어 고다 삼체 네 그리 내가 가장 먹으러 와 제들 로사 된지 제보 동야 아마 데르도 어 조베란 로사 센안다 양치 가동 템디 센안다 제 따주 오르 다주 두셔야 돼. 지단 지능 지도 인바는 지름세 제도 차린도 지름세는 가는 담 지름세도 지름세는 가서는 름조지 작용도 집이 다 효과 소소 름조지 오라 름조지 자 대효 토마들 가가 지지지 전좀 다주 오다 르라 르수지 대효 다 소소 추로 가래는 소소티 름조지 라마지 된대 름조지 대 대한테 지름 지름세라 대마도 단다테 담 지름세 다든 최고는 고하는 다든 들어와 말아 다주 저야 되리죠 나주는 나주 철제 다주로 저도 철제 다주로 철제 다주 대 단다 지나 지가 림핑 몸에는 희귀 안 사오 얘는 단다 매모 뭐 제기노 저 제기도 단다 되는데 근데 얘는 안 저는 매인데 고대버 통포 좀 여본도 대 다주 대 가서서는 얘만 안 돼서 막 로르는 마모라 다 유마즈르 간데 근데 이제 저리 근데 이제 제와서 봐 어 뒤도다 뒤다 지네 다족지 된저지 좀브리 서선도 계속하게 계속하게 상에만 월생도 됐다 바제 고몬초 서준 다족지 맨 로삼상나로 진 진남이 된 고다 오는 뭐 로바도 썼다 하자 거 보러 와 지대대 다중 렌도르 제야 때 계사 돈나 뭐 보러 되는지 어 때 상에미크 된 서준 된저지 뭐 제휴지라는 된저로 다족 도마 된저지 중월에서다 때 도대체 최효나 도대체 중효야 이럴 것들은 노를 노로세지 그래야 우리 어 대두야 노로대라 도대체 테스트 노로세나 대 나도 또 소하는 이제 근데 하면 이게 시다 휴마시 매 대소는 막 저도서 정말 소음 소리 전화 제휴 인공 제휴 고무 제휴 전화로 대 노로 고세 대두야 아 투로 로업장지 동지 대야 두수지 가르쳐지다 가르송 세서 근데 또 대체야 되면 다 도대체 장 중요한 마음보스 저러한테 벤 바즈야라 바스엔 로발 차이한 다 가장 깨지 말아 내가 강바와 말아 제대 바드스 뒤초 건도 바들 밤캐 건도 바즈데 어디 바스를 뒤초 밤캐지들이 조차선 바동스야 야 도로선다지 동선도 다 뜻어 등장하다 강바즈든 강서스 도면을 다른 접은 맨 로선서 어 생각내지 다 들은 게 보정 시리 리체나 나주 몽주 중에 고라 모두 쉬와이
1: 三个人不错，狂徒三处不听你。平均写着西边里程呢，跟农部这些拉你，那就忙着人家过了七地南部地震，听的平均写着西边日雄七地里程，学着我们大家写个人。

0: 谈的你毕竟起却最谈不达大事
1: 新闻那么说，下面来台湾的革命人孙军人这首映，你对解释职业抗议军列冲突团对岗基所盟安托他们随意了说不就解决过去，解释职业抗议点别切身了去袭切的全场状态。随意天朗，对岗基所盟安给你们对别抗列切不谈，连把他撇去缺工加钱的动画，冷落去缺缺切的动画，托他们协助拼接切的动画接接的，村民那么认识给对岗给各个工各把卡些点入去。 你对这个皮球委员两个给对面的开机冲突逆工作接的落地给皮球的退步得向冲突谈，今天对别孙局长正在冲突创立，听个这边就是退步给解决了全东三段接的第六冲突，让给这边就是军队设备抢速谈，出不来别抢速，别给招员那么硬把它接一些。
2: 三个月之前，今年一个猎工协会托他们去联系到去不啦？一个猎工协会托他们去谈，一个皮球舞联去，年轻人们这托，俺军人人给这边猎工给那个群众谈，天军运动给那个出席八点前的，这边猎工给天在托学俺军的投票谈，天宫群众列队排队去给了军队动员，从这给团结党、草鸡党、抗拒啊，七八七个节，抓送天呢，俺军人人给这边猎工给那个群众谈，天军运动给列队排队去读。 今天准备在宋军营内送，我的党票与局落着差值联系，是不是人们是两个可怜的命啊？别想也不是，我的差值联系，今年段下面你学了到我中年把它转新年，苦叫千军联系，落真归咱们几人在了，东面七东出家，叫做刻骨铭记人。
1: 联系苦叫车队落出送村，开工给罗东高原刚刚三年，他们十个月变交了空白谈，忙着列车，记住电力车给贴，电给了旅店特别不是，他那个是不是人们水两天，今天给别车中年年把他运退运不谈，却用年三对六小直接苦叫车队谈，落车跟着三月女把他是不是都运不是。
2: 你们这个做助理党行列赞助，所以参不谈，日前列这位，你们列七不久，秋天就讲谈，村里党团别就讲谈三对，曾经六在所以吃到了点呢，爹当给四批拉到了七的，怎么能给助理们拉军队狂奔，用个了军队当个别别别接多。
1: 空国军出军部接近今年七八七八的时呢，今天团别在宋州书记营把他一个别人年度。 埃布拉高原松东出个团结团结也别难，西侧七东出个人数自己是个也不行。人民春天赞助给雄州茶会团，接近今年记者用茶七八的行了，热过了天，年夜里空国听了，新都改村给西军七学给年度埃布拉年夜不行了，就是也不行。
2: 而且最近几年，二零三三特朗普在南面州的总统变脸，一连谈提名威胁的几个人按错了，包括他的内阁参加这个别人的队员，如果队员被拘禁呢，全部拘禁中心的每把集中成员不是，你一连了东电东站中局了，每段签约间，恰因呢抗拒拘禁，主要头把这个电影写这一不是，人中天公布谈，一个那个去，中国朝廷年多去。
1: 错了心情，密码是胸姐姐姐姐今年黄岩领车一个人别人中送交给给，托他们吃的皮把八点七八糖，托他们吃的别的行了，让给黄岩领车一个人别人中送交给到云店古松冷路做呢，人家给亲家批准了，这么大的些不些的他就去给不是，你为了些人。
2: 密码安康，那就创建了养老安康企业，军兵安全协助相救了军队军队担心。今年冬天，下面你学这周六到周边登州拍了，那就创建了多人在今年安全处队小学设计送去做过趟，新建了安联设计七栋家当，估计靠不接军人，早上去乡创建参谋了解决。
1: 今年冬天，下面你学这周六老对头，小学设计给安联给两个七栋西边，叫做叫不对人话了。安保了搞了，七年级我就不是谈，什么东什么给什么谈，安局谈，安局厅什么东西给做过七八了，安保了搞了，七栋下面居住谈，七栋团结新月，新给那么错，今天刚忙年三九年这学差。
3: 你看你。 北京龙津年轻联共，北京龙津人。尊重他，龙津对。
4: 尊重他，龙津对吧？
3: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的第二期，我们苏里马尔辛图，米泽英里对卡尔冲。
0: 恰恰白马堂从别，中日久在端木地。新开超过两个区，眼望级别三十步。
3: 尊重他，龙津对吧？
0: 尊重他，龙津对吧？
5: 杂志党电别三桌连接观看上，听地理才能，培育中国部长前独立电信编剧及怎么的？虽然群众来及总体更过难行，贫穷民房比准抗内比准难为，难他常见。各批为每日给全国举办全面党纪任务协调的，偏农企、偏改农村企业主等团办的总体文章当中呢，杨端学院别三难有票。三桌连接，年查期八点出局要为，偏给中国部独立电信编剧呢。普三年师兄退出明察去了东角阿当街边，本日人空代表其他系车席人吧，各批独立系车位进度，记录七栋断脚出去了过冲不当，记录七栋断脚断脚断过了，阁下一处当准冲车速休息，记录七栋断脚结束结束了，下不对续不当，切记各冲突个，七栋断脚结束结束了。孔孟乾隆期，甘伦堂杂杀给国内出了灾。七栋断脚结束吃干了。国府墓主听堂表告诉，孔孟建安安平八中期，长街这边古文去出土，电信编剧堂这把清治七百脏不堂。七栋断脚古就扩建了，配对安平堂配三年师兄期，电信编剧堂这把那样，两人从头杀了，国家堂清治七百单位。古东期有句中央乡的孙松涛，偏于土坚持起。古北墨竹听你把竹提起，电信编剧恐怕乾隆期毕竟都起古记。古北墨竹给两间用作，两部八中所了雨露，他是在不了电呢，破了七六七个穷活人。独领电信编剧期，过了穷雨天呢，俺结束设计这些玻璃的，这些透明。民主林给新年去总部的居民南街所店里这边念卡了农民的财经他对年安民农车站听孙西镇西中再不提中日杀中给孟西杀店中年给不母去拆别电锯写下我的年安给电锯立刻写不这些恐怕热度级别当写下我的所记开启中意的听民切学的也必说年次突破修路个七栋宋家出租房子，怎能预警？咸阳，宋大姐在这历史青龙团上预备来意，那件事吃完了说不，忙不是怎能预警？忙起我托起杜宋呢，他就解决没不是。隔壁外每日给穷娃举把孙妹当起什么事吃完的呢？独领电信编就去，接入七栋姐姐居民住了，怎么是行不得了？因住行不他怎么预备的？据悉，的六家学生人，独领甘伦每日按个按数两处中位，配三年级三年半就的，可否目睹了所被四天突升级六九三万个月不马赛，突入十步天难，民族中央级配三年师兄级直系三组的列举，中央师兄级配了居民级达完了兄弟级别确认的各段数。看看新都区为陆局长三星给不了各一百多各部给团都为七日盘子所说年啊给南面多点测速接把小路个十几十几十年怎么再有情中巴部你配给这次年数了强求百多忙追给中手来讲宁不独领开不了点绝气刺激天了等你的年就可能没进了美容美连队可能总骨头不样没明白了。过了大地图红花折叉了给予一个特别年纪不点不的。宋年度个别明了的 차와 연중소 지마치신 뇌소 통두용화 대부 중요받디니 좀제 캐도 팍배 남다르 잠취 렌당체와 식시 샴라힌게기 표기 좀바부 차진 두린 겐진변주 기잠바탕 치닝 핀조라기 좀치 겐고 난신 편조미마 비준칸네 비준난외 남다르 차진 급시외 미럽기 중어 주바 수미 남기 르무 시차와 편얼기 표게 농친기 개주당 튠바라 좀지 원삼단자네 양두 슈바티 류 죽순바티 세로나 양다와 주베치 제닌 삼이의 조 정주 친부 군된도 랑된 동취직 최신바 차바니 슈 탐발라 차팅아 춘부 삼이의 접종 소용라 망쳇게 두번이 소슈 접종바 상가 깨제 야당 된주 된지라 창기 카다 구장시 뇌 폐장지 조 정주 친부를 시했을 낭주당 년배 년세 다준낭아 링시 링진 계기 준비 추강 가남다 시세 종아지 주민 동강 주지 지 그차다 땡주 춘 추강 가라 년세 낭주응아 천주주 수다 종아 구바 바 줍게다 양자 링실 겸주지 지 종인인 오지 와 파강 땡제 소소르 겸주지다 년세 제바 친푸르 최강 칼라 겸주 칸니다 년세 년진배 춘 링드메 제기 초슈르 망차 숨리토 링드라 게 잠지 링면라 가르치게 제 그 무산 죽균다 형아 삼예 최종 침으로 전탈 타준나가 세차 바직 세슬 쇼캉 민다직 마르당직 제당직 제기 주 구첸숨 쪽전 이슈 차제네 듄지게 링강수 땅와라 윤상숨 샵도 닌중 관계 삼예 식수의 현딥도 계집 증부치를 카다 낭주 소자네 주주케 직동 제타네 마르띠케 납자탄바 라사네 자고즈 쿠주 중하다 샬루쿠 자탄바제 경민 비규 진 디급 뷰월 제튼신 콘센남 Nyumi Zengbyu Zeyjing. Zuriang, Tokzhu Jelo Dakinso Sabgesu Zene Lhasar Chir Pepze. Gizib Zhenbu Chiriang, Samye Ki Leksu Tsune Ma Chujing, Lunang Zhe Yadun Par, Kengji Gekib Zeyke Samye Su Pepxing. Gunji Nila Lhasar Xuxin Zye. Ditu, Mepa Lamto Zizi Zhenbu Chi Chense La Din. Uzan Takungso Chongde Zhigla Jinbang, 니립치와 중도장 베르츠나 현라 따위 미키 타 신외 외부남 만지 세월 통신투 다치 코란키 닌잠도 내베 지마 미크장키 메통외 중이 달 환딘 주시르 메총 자치중 개주 치젠기 와남니 소수 고병기 천지 침구르 지신르 니지다 양슝콩기 메캠 연두 유리장 유장 타공소 rangrang susu ngusi diwe chenje chinguru chimunda nye sobe chero su ma penbar ting yangdi lantien kuyun ki dutrup soba nam lipdung torkyar du zhonyi tu dap gizab timu nomi han rinpo chitang galun lenge che kengib jili songmyo nanggib mirchi gertin jen kongbenri de chudun chenpyu zhe tunxin gizab rinpo chi ngasib chanzui ki kongda 편장 메슬 기춘 산된 규도 메칸 규리 창마다 현양 센제 가슴 규뜸에 남게 차자 내중소 최대각이 공다 공간다 자사소 메차다 레첸 친한 기춘 기르카소기 공수 메콩 유리 창마 직장 침류당 배구 링예자 매용외 탄둠 갱자시바 마세 사선 매변당 지회 십지 구집 제세 지제 기 뒤 지중다 강유 강중 케르상에서 명념 차규기 개축하 숨사도 선한토 디급 갈륜기 레쿠르 재미 디급 도링기 매직 진진 공변지 따다 섬주 부장기 공근거 된진 라브라닝비 툼바 자사 시히원 뒤 치미 자사 신이 空当肩部街上原点界内能行了点高轮密集松部新人高轮党民政委普助党这些拉着铁大浪培训彭家及古萨金家穷子激情给予切行给予各级地界算了工给出松部初边高轮民纳松年母子下地干系在这一期肯家在本初堂部初边三部堂你不独立 sumpa lanyin jie tunpar ting, diga durin ki misir nam, cho nipi kong da, sampu misir nam, cho tangpu kong yubar, tilam du xia zi, chi ching ki tong na le, chen jie chimguru jen ji chi hui le, tuyen du sosu misir, sosu chupun kong su yu xie, xiu ki chepo ge to da, ter ting, labun nam jang sikcho chung du, durin ki misir kang yu, sampu cho kong su ji, Sampu misir yuri dikye chowa du dhji so, jorngu jizang ki lar lablin meyongwa zebe, tingsan ki tuisuyang, choba nam nyanchu simba so, jimbang nyelip chewa zejing. Mipa uchang jikyab du lamto yukba lipdur gobe, zesi zewa tang. Chunru, chobe cheruwa su gechu sum sunang to, teta ki jongnyu gakyab tang, chenje chimguru chilu so, changmar, Jikdenki kabir, mit chula gyurwar rang chu chi zamp gaygu xibe bie liyakyan tuyen lakbar. Zoru kangzong chu si ki chibu gizib rinpu chi chabgongda. Tikib ki chale zemi rang xian galun changme rangwa la jangmar gimju nam dak tuyen dakji zeti. Chu chiga gaywa li lakbar kenna kenyamda tuyena tuyenyam yongwe chitim ki chu jindritar gaywar zeba ni. Gyechwa ngaba chimbyu zebe mechu ki lepche muti le chenwa le. Chwe la samshi mangdang hengbu chung mebe rangla gomne himur ju. Chimbyu ke la dene nyendu tang. Damngen mesam do la sebe pung. Si sungbe tuyen la gongde. Rangrang sosu chaka chide la manzimbar. Jiching ditab ki samjur nyebu zondun zeba shik yindu na. Tingsan ki tuisu ni. Chowa la la. Kershen Tullung ki Zadong da. Yang Gashi ne Chizhen Chukur ki Chenje Chimgur Chihin Mechijin. Getsu Goyu Rangshen Ka Sumbu Yang

삼예 내지 냠신 과관나 삼예 토끼 똠된 시종기 삼예 식수 제벌 디근네 삼예 추진 리키 아트엔달 라빈카이 조아 레망토 장달 진용 댄디 기센레 메바 의상 남토 저지다 춘주 산대 메강 십제티 니린 메벌 네외 센자신 탕류 메바 동규 숨짐 견체 메바 관계 허주띠 다게 메보 창송 저후 규 시 차원니 법급 지측 수제보 추주로 산대 멸람 세계기 공찰 랑뒤 망쳐 직다 북초수 상가지 차도 마르크 한잠 선냐 치리다 돌 말 냐칸지 게지 비워제진 디급 콜 직딘 튠주기 신부 민장 잠내 제지기 유장소 유튜브 근도 된탑 수업아 진도 따워라 동남아 투콜기 내주유카라 배와 집안남 송묘 제티 티체네 법유 치와 행하시글라 물론지 숨 들어와 단된 조진 부치당 급시 건강제라 등지 제바제 하람 지튠 더불 개원 옆세 니게 규처리 수 똑바 像这些级别项目，那么怎么不读的？提顿了，这轮下半年，听说人家说在国际学习不止在读讲。落地我们龙州南宋，写字课堂，这些全部功能接了，都是前面人类计划加上去玩的，都是像我，边境他们近视进步样，推门对接那我当中，想着中秋了，七夕聚托。想去地前入界去做那空堂，三个地界生住在地，日系向南度修改，边境他们清白，每几个人将空边之大天人了，强大了我们，进入间隔十五八万里，成为彻底革命。这些准备越南责任大写了，在我心，跟他们作为共同图。历史故事，东角的军队先用手机安排出吧。铁当准备改良各批为空编制的甲午康铁拉，甲壳的盖度马哈编制的，皮盖度编制的全部配备，南家的铁度六千米一个工人，铁盖康山二年全当居民两世纪四百公路三十六钟的，隔着六多度高的深度那个特别感觉松紧土壳，电脑国王朗出地面呢，做了康三个铁当节。十军一门心，中年格书记。七天，你呢？边中教人的企图，大把是前边团的呢？你了南路的南头，在城的南边中山组长都是。出马小空呢？人家隔壁别打了。路铺的那起电话没把听上，看地图上呢，没把看人是东岸。江面江岸车站上我心里送，晓得是施工了。龙马街空堂，绿地规矩所起的马街空所，这龙南没出把突然间那些推出了，对你孙怕了，没推给，拉着娘东面新旧七九套，提里给脱西穷顶，提着军舰地图给，那就挨了三万秒西堂，可谓去年，对面其他对方给有了南边给的，国际热不可比，突着接我的国土吧。这是我担保什么？配合建筑图面图具的凝固性的具有别，多级增把先人的各类敏感位，让其帮人空心起不当。那么样，错而天主没一案，偏准各位宋其将人有才，得定发展他，人不起错度去吧。多拉克下，埃卡姆克村民多级节结束之外，落脚提议巡别。以及整天进行两家决定，高位升拔西里拉加米，西拔多吉松给三万三万五元瓦丁，公司各家进步起批度讲，出租台湾那边刺激给我的赞助是穷的，提出这年给我他们进行进步，国家的难吗？拉面容不恰个的看不怎么样，先偏提你，见进步在的，多人都领袖级，都是想。边境他们近期交给各自共同性，在苏南松中安八日，晓得这是这个，我们吃了居民顶替下。

갑시외 미럽기 중어 죄바 수미 땀기 르모 시차와 편어기 벽에 농친기 개주당 튐바라 좀지 원삼단 자네 양든 슈바티 류 죽순바티시 센트럴행게 팅디 리젠퓨 심바인 리젠저주당 직초난케니 참바트시라다 십시천규바니 계산주가라지 텔레망웨 낭튼 센트유나 주리 진디 시베 APP를 두고 낭으로 휴주당제 텐게 휴된자고

0: 농촌 센시의 배경치 샘벌행겐 쇼부들이 농촌 K7M대교 단들행겐의 세우수원의 선디니 표정 농촌인 천리원기 표가 농촌 토라구지 슈베 양포년 태동의 선이 드링키 선주기 리스님의 가족회 팔난 카디 시베 선주미세리 선디 된전의 남부선조 용수교인배 행겐의 안전리 선 샘벌탄탄능시 리스인키 태주의 안장탄 천천지디 쿠인키 디부제 규제 리스나 슈가 피교가 슈인
1: No,

대송양진별남내창연구를봄키이기냠다오연집루시의캠비니창디연배양다칠람디니키르

0: 진사나 와도 외시 치당 그러자
1: 나는 나는 리샬라
0: 쇼고도 또 그러자
1: 쇼고도 단 단네 지발
0: 너너 소호 선나라 키르 쇼라 토모

0: 啊，给了剃头嘛，手工给没得剃。来，是穷起来，你才能学把脱气。脱气，
1: 给了，什么时候用手？
0: 来，是脱气了。
1: 辛苦。
0: 老师哦。

0: 나는 다르지 샤. 너 뱀초기라 다르지 샤라.
1: 네제.
0: 너 세반자만 없이 바살라샤로나.
1: 네제 길라 저기 도보영아 저 그지 난게 길라
0: 뒤에 한 도보영아. 너 스텐자고.
1: 그딩기.
0: 너
1: 그딩제.
0: 너게 너.

日子里面弄清了去真正的别提一松烟我该给你一点几斤松烟去弄清了几面去谈中

真的是写了写完这么多写不下来写着呢那是那是特写那给你了等几分钟用不着那是特写许天见过那是

0: 나라 정스러워.
1: 넌 다른 시야 주신 놈나.
0: 내가 너
1: 너 그냥 세번 잡아 놓으세요. 바사나 샤로나.
0: 내가 떠지나 갈라.
1: 너 주된 자고.
0: 나 주된 자고.
1: 나

Hello,

0: 那这些呢看给西班牙嘛，那七八三那些人呢，时间交过。
1: 那是哪个？就跟那时间交过。
0: 那。

0: 에스나 민데 테다 니기 네이스 숭베 지강 디게기 나라 툰베 베나 민데 테다 나미숭베 치데체 가이드 갸고 기사 기세라 소베 체탕 민톤즈 코든 강이미 골라 야이나 야지 피글룬딘 셈보보 남라 모두 슈르발라 다 세디 슈에게 튼다 시베디 카데스나 민데 테다 니기 네 디니 랑게 자 툰베스 숭베 디니 세스 두갈라 디골라 야이나 모두 두두지 슈기 디급기 티니 세디 컨데지글 코고고 요르베스나 덩어볼라 민데 체다 니스네데 민데 임베 진주기 이기 체다 니세 러비네데 다 강다 진주기 이기 테니라 코고고 요르발라 세디 슈에게 튼다 치마디 카레스나 티니 랑기 다툰베세게 지강 디나노 툰베 다툰베세스 두갈라 디골라 야이나 모두 두두지 슈기예 티니 랑기 다툰베스 숭베 다툰베 디 카지게 더툰 코나라 문지 낭제 제시 낭바에도 카지게 제디젠바 코나라 야이나 공바 시제 제시 쫌바에도 이내 장제 남이 당 남이 머인베 최소 진베 거블라 더툰 코나 인베 켜그 말이라 제디 코나 인베 켜그 요 말이 더툰 당 제디 강 인바 뷰게기 작바 뷰게기 춘이 뷰게기 지주룩 당 툰바 인자 다리 대송에게 다툼버스에 대해 아래 채비 있는 더총탕 주딩이가라 고국의 열애성계 난주 빼지 샤제 둔다디 모두 쉬는 디그라 빼나 인디에게 자유주주 송배 끌러야이나 준비 왕분하나 딘데 송으로와라 주주 남아라라 기 타바세기 강아기 아탕 탐이 이탕 이스 지강디게 대나무로와라 지강디게게 남아 중외 남아라라 타바사 강아 아탕 타미스에 던도 창마로 가데스나 다리 대송이야기 민데스네레 남이 당체서 야 짐바치에기 누버톰바치게드 와라 퉁어토 디 가루코버베스나 민어말라 슈베 체시에 진주칸 영주기 이기디 고아르체버 와라 남아라라 키세기 기디당 타바사기스 송베 기 다가능신기 강아 기스 송베 기 아탕 탐이 이탕 이스 송베 이탕 이텐주 창말로 가데스나 장자스네레 민데 임베 진주기 이기 주부 장에게 남이 숨바 타 남이 북베 체텐주 와라 남아라라 기 더블 야 차존이 시에베 이나 남아라라 숨니 진주기 머닝기 이기데 진주기 머니 나라라 숨기 슈기 가야다 캬키 기 창화디니 가디응원의 시에베이나 민시 무이인자 더수마레 오늘 가르쳐야돼 제대된바를 와라 타바세기 숭배 타바사숨기 제라 가야다 야키기 자와 더블야 차수는 시에베이나 가다파사시디 진주기 부이제 진주기 부이 티게기 제라 가야다 야키기 자와디니 가디 가디응원의 시에베이나 민시찬의 부이인자 남이지 누디원의 슈나 다 툼버들이 양배나 강아 기더블야 이시 문지지 슈구체나 가디 가르스나 진주기 푸이래 나디 가르스나 진주기 무이래 제자 진주기 푸이탕 진주기 무이 인자 내지라 가키구 기슈버디 더송래 개지라야이나 기슈버디 제디딤바데 제디딤바 남바디 차바데 양배나 아탕 탐이 이탕 이더블 야 차준의 시에버이나 아니 진주기 모탕 이탕 인이디 민시찬의 무이인자 민더 아이 제제체 이탕 인이 더송국권에 전부 더불어와라 제장 인디언체기 자유주주의 20천에 태난라 다충바에도 제디진바에도 다충바이내래 제디진바이내래 강다 뷰게기 두루 뷰게기 지춘이당 툰바 인자 다리 대송에게 디니 랑기 다 툰바스에 디에 더총당 쥐디 니기 남바 강롱기 토안에 남이 당 채소 강롱지 장바식라 고고 레스 슈고야기 금제에 딜러 툭바로 와라 양배나 탱강간주 인디엔기 겁라 숭배 자와 당분이라 당부툰 숭어주라 짜탕자
1: 新建那么做公共上，唐代天南村新新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些，列前的南平江六大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新月别，先拿一宿。
0: 지금 당부급을 야자와 나라 딘데 송송하라 민데 티다 니기 니스 송버래 민데 티다 니기 니스 송제 민데 세네레 진주기 이기 주부 티게게 창세하게 차와디 지기 유배 튼다디 안돌라 떼낭으로 봐라 창자 세네레 당해디 카드에서나 최후 내당 치바탕 진탕 중공 제와탕 내당 표배 자양탕 제양 너돌 학제탕 이든 낸탕 따고탕 거두 갠탕 지강 티게기 난라 땜베 튼다디게 루와라 세부다지 슈버이나 창자디 남이탕 남이머인베 채튼조 민대인베 진주기 이기 정교위베 튼다디 난돌라 떼난고 루와라 지강 이베 난라 야딘데 송송하라 팅이 랑기 다툰베 스송버데 팅이 랑기 다툰베 스야기 지강디 난돌라 야이나 진주기 이기 세네레 민대 텐즈 장전 남이당 최소 진배급기 지능규 당 지남바 지케주디는 졸라 떼나무를 봐라 세부 슈버이는 남바디에 더총당 제디 찌리기 토안에 라툼벌 교회 추디 나돌라 대낭 제바데 치강 수백급라 야이나 최응의 레탕 치바 탕스 숭베 디급의 최응의 디카드 시에과드 베스나 남이 당원 민담 제바 숭구 여르발라 베나 가와 당 분바 다가는 신기 초라 소바 남이 당원 민담 제바 음의 진주 다강인버데 숙창월 지그레스 숭배 튼다드로라 최응의 레탕 치바 당시 숭배 레디 베낭 안돌라 카드세시 지구아르베스나 탱아 숨주베 겁라 로종 슈추버 능신 샤조스 도드보 남인이바 레소 차와디 구구여르발라 최응의 레탕 치바 당시 숭배 치바디 카드 구구아르베스나 베나 다기 장 공기시에 라소 더부 남이 숨바 제베다 장월 지기레스 숨베 튼다드 와라 장자디 남이 체태당 태드 와라 진지디 카데스나 민더 인베 진주기 이기디르 와라 지강 시베급라 야이나 진당 중공 저와 당스 숨버데 진당 중공 저와 당스 숨제 공동어도 슈베 남이 당부 민담 제바 당 남이 니바 레소 차와 남이 숨바 체다 저그유바다 머체 진당 중공 저와 당 소기 남이 체 텐조예 민대 인베 진주기 이기 정규 유협에 튼다디 안돌라야 대낭으로 와라 진시 송제 진유기 천배 남이 시버 꼬지기다 창월 지그레스 송버로 와라 배나 내세 두 맨진 시버더부 중공시 송제 대장도 머체 경진내 추 시버더부 남인가봐 중공탕 저와시 송제 저시기 누구더부 남이 주버 제자 인배 민대 남이 주버 제제체디 정규유배 전다디 땜버로 와라 진배급래 양난이 더총리 양난이 제대리 남바 티다 강롱토네 다툼벌 규어디 징기유배 튼다디 안돌라 대낭으로 와라 진배급래 민금어 인배 진죽스네데 민금어라 슈배 진죽 이기디 다 강이배 슈게 정규유배 튼다디 안돌라 대낭으로 지강아배급래 딘데 숨으로 와라 내탕 베베 다양 창스 숭제 공동어두송의 남이 다 티게 푸게야 남이 둠바떼네탕 다가능신게 남이 개바 베데 다양 민금을 슈베 진주기 이기태 다강이배 누배 더총탕 저디 강롱탄에 창월 지기대세 안돌라 떼낭으로 와라 베나 장나 차망 더부니 남이 둠바 떼내래 렉바 정탕 까이 로마초 더부니 남이 개바 베다서 민금에 진죽티 다강이배 슈게 창월 지기대세 안돌라 떼낭제 민대 남이 개 라툼벌 교회 남배 토안에 정규유배 주디 안돌라야 떼낭 제벌와라 지강 주배급을 제양러둘 학제 당 세기 지강 디네 안돌라야 떼제 카드 떼벌베스나 남이 머인배 티민기 최천조 민대 인배 진주기 이기 더총당 주디 강롱기 남배 토안에 정규유배 튼다디 안돌라 떼낭기 열와라 시양 세기 라디 고든 떼룩이 남발라야 이십 문제지 제바이나 제양스베 다디 나덴베 주든 티다기 쿵라 머두베 상마 현다딘데 시주유베 튼다덴베 다지레스 슈네디그레 양마나 듀라 시에베 낭두 티게기 쿵라 머두베 낭두 카지 덴주유베 마웨 주구두베 다지르와라 세부슈나 둘라 민대 남이 진주 모두 낭네 샹라 남이 머인베 체에 징기유베 튼다디 죽버 체제 안돌라 야이나 샹기 코든디게 땡기유베 누버디 텀바르와라 샹야 민대 인베 진주기 남이 머인베 체 러두서 텅기레스 송낭자 러두자이 죽두더블러 야 차촌의 시에버이나 준비왕문 낭라 딘데 송으로와라 타유 또탕 他们我艰难明天举军家是送我能行扎脚起鼓鼓摇的扎脚起当地了呀俺就一十几钱呢金柱给爱接了我堂金柱给买接了我金柱阿堂他们给接了呀一呢哦超越给接了

0: 주시름포 망나향
1: 딘자 주시 자와인
0: 마치 중남토 코링 유체리 게디미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니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심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진부시
1: 투경안추 짐주지수일러 송지슈니 조람딘자타 예럽주상라디니 조람샤동용와 제규 게린체디 点价塔点别继续扩入级推梦托对鬼